0: 네가 보내준다면서?
1: 좋겠다. 축하한 거 아니에요?

0: 누가 손가락 장난질 하라고 그랬어? 온몸으로 타야지. 손가락만 꼼지락거린다고 음이 나와? 줄이 이 모양으로 느슨해서 무슨 음이 나겠니?
1: 선생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0: 내 손을 한번 만져봐.
1: 돌 같아요.

0: 힘들어. 요즘 애들은 기교만 늘어가지고. 좀 앉아.
1: 서 있는 게 편해요.
0: 유학 문제 때문에 왔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더라. 줄리아드에 무슨 국악과가 있다고 유학이냐고 고개를 내졌는데.
1: 약속은 지켜야죠.
0: 따졌지. 대상 수상자는 줄리아드 음대에 유학 보내준다고 했지. 서양음악은 되고 국악은 안 된다고 했느냐고. 일이 딱하게 됐어. 줄리아드에 국악과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 무희 네가 가야금 대신 피아노나 플루트로 전공을 바꿀 순 없지 않니?
1: 이런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동서음악의 비교 연구라든가.
0: 그렇게 유학을 가고 싶어? 가야금은 한국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 최고야. 미국 유학 안 가도. 미국 가서 설사 박사 받아오면 뭐하니? 이론에 매달리면 연주가는 끝나. 손길만 무뎌지지.
1: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0: 잠깐만. 민족상 사무처에서 상금 받아가라고 연락 왔더라. 가서 받아. 기집애 성깔은.

0: 마시죠.
1: 야, 10분만 더 하자.
0: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야, 술 마시라. 야, 가자. 야, 찬우 수고했다.
0: 박 선배가 보고 싶대. 너 좀 오래.
3: 갈 거야, 오늘.
0: 유학 대신 상금 받기로 했다면서? 잘됐다, 야. 미국 가서 뭐 하냐?
3: 아, 동석 씨, 나 좀 봐.
4: 야, 동석아, 너 벌써 뭐야?
1: 언제 아무튼 될 거야?
3: 우리동 갈 거지?
1: 왜?
3: 오빠 보고 집에 좀 들어오라 그랬죠.
1: 내 말 듣니, 무영이 형이?
3: 전화기만 해. 오늘도 안 들어오면 엄마가 찾아 나설지 모른다고.
1: 알았어.
3: 왜?
5: 응. 홍민아.
0: 점심이랑 같이 먹자.
3: 난
0: 먹기 싫어도 같이 먹자. 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래. 경연도에 뒷소식 못 들었지? 연주 도중에 네 갈감줄 끊어진 거. 그것 때문에 서양막 심사위원들이 기가 팍 죽었대. 줄 하나 없이 다른 줄로 옮겨서 악보대로 완벽하게 연주했다고 모두 혀를 내둘렀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국악에서 대상이 나온 거래. 박 교수는 지가 우겨서 대상 냈다고 생색내지. 사실은 장려상 감도 못 되는데 네 엄마 얼굴 봐서 박 교수가 널 밀었다고 한 교수도 떠들고 다니더라. 참 웃기는 부부야. 솔직하게 말해줄까?
3: 뭘?
0: 민족음악상 대상 탄 거?
3: 그 얘긴 그만해.
0: 그날 네 연주는 형편없었어. 이 소리가 아니더라. 넌 가야금 소리가 아니라 비명 소리였어. 인정하지 너도.
3: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0: 한 교수는 네 엄마 지자지만 가짜야. 흉내밖에 못 내. 진짜는 너야. 네 엄마 죽으면 너밖에 가야금 산조 이룰 사람이 없어. 네가 그만두면 가야금 산조는 대가 끊기라.
3: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야?
0: 사명감을 느껴야지. 지금 네 얼굴 그전처럼 이쁘지가 않아. 달라졌어.
3: 그래서?
0: 국악인으로서 금지를 받고 살아.
3: 기억해 둘게, 이 친구.
6: 남은 반평생 어느 곳에 다 끝을 두리 아무렴 그렇지.

0: 유한지로 가봐요.
1: 아, 무슨 일이에요?
0: 저기 유한지에 놀러온 노량비들이 네. 욕쟁이 할머니한테 막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야.
1: 어? 아까 어머니 점심 드시고 경로당 나가셨는데? 어?
0: 저기 피까지 흘리신대요. 빨리 가봐.
1: 피야? 어머. 아이씨.

0: 언니.
1: 들어주는 귀가 없는데 이거는 어느 짝에 쓸 거이냐. 뭐 말라 비틀어주고 귀신 딱지냐 말이야.

누가 있어 내 소리를 들어줄 것이오.

수변 석상 자사오동 석상금. 물가에 돌틈에 끼어 자라다가 더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은 오동나무로 만든 가야금이에요. 연산군 때 정승 이휘천의 시가 뒷판에 가득히 적혀 있고 머리에는 일월복의 세 글자가 비축으로 박혀 있습니다. 제작자들도 연주자들도 모두 탐을 내는 전설적인 명기 중에 명기라고 할 수 있죠.

0: 잘 가르쳤구만.
1: 겨우 소리꼴이나 집혀가는 중인거래요, 영감님.
0: 그 가야금이 일개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지만은 탐나느냐? 네 애미 말고는 음을 허해본 적이 없느니라.
1: 과분한 칭찬이소요.
0: 사시가닥에 가늘은 명주실로 꼬운 줄은 벽어동이 아니면 그 음을 허하지 않느니라. 또한 깊은 산 중에서 자란 벽어동

0: 순명주실이 아니면 울지 않느니라. 네 어미는 그 양성을 모두 잘 다스렸지. 그 가야금은 네 애미를 주었어야 옳다마는 무슨 인생의 옹이가 그리 깊이 박혔는지. 네 애미는 가끔 소리가 탁해서 그게 흠이거든.
1: 왔느냐?
0: 지난달엔 왜 오지 않았느냐? 어디 오랜만에 네 소리를 들어보자. 왜 시작을 안느냐?
2: 오늘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어요.
0: 소리부터 들어오고.
2: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0: 왜? 흥이 나질 않는 모양이구나.
2: 그런 게 아니라.
0: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네 소리는 다음 달에 듣겠구나.

0: 자, 데리고 갑니다.
1: 얘 봐. 문 열리는 소리가 난 지 언젠데 그러고 서 있니?
2: 언니, 방금 어떤 스님이 나가시던데?
1: 정법 스님? 그 스님 참 괴짜야. 동두천에서 여기까지 단서 배우러 오는데 걸비 타면 그냥 앉았다 돌아가 버려. 잘 듣고 갑니다 하면서.
2: 좋지, 뭘 그래요. 그래도 레슨비는 꼬박꼬박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1: 레슨비? 그러고 보니 그 스님 이달치 레슨비 안 내고 갔네. 다음 달에 받지. 잠깐 들어와. 인사드려. 성상그로 김회장님이셔.
2: 안녕하세요.
1: 얘는 우리 풍류방 가야근 선생이에요. 이름은 이무희고요.
3: 반갑소.
1: 민족상 대상 따는 실력가예요. 이런 데서 풋내기들 가르치긴 재주가 아깝죠.
3: 언제 그 가야금 가락을 한번 접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2: 아우, 아니에요. 언니가 괜히.
1: 아유, 이런 깍쟁이 얌전 빼긴.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빼놓고 자기가 최고라고 오만을 떨지만.
3: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1: 죽사 이금하 선생님이에요. 가야금 산조의 대가시죠. 그보다 더 높아요, 무희는. 그분의 딸이에요.
3: 아이고, 이거 굉장하신 분을 만나 뵙군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 가야금이라.

0: 차 할래?
1: 아까 그분도 언니한테 단소 배우러 다녀?
0: 단소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들으러 와. 내 단소를 들으면서 사분절 치는 거지. 그래야 제 맛이 난다.

0: 되나?
1: 그럼 그건 레슨비가 아니라 감상료네.
0: 감상료? 그거 재밌네.
1: 혹시 그 영감님 언니를 감상하러 오는 거 아니야?
0: 이해봐. 별농담 다 하네. 저녁 사줄까?
1: 그런 돈은 왜 받아요? 그냥 한가락 들려줬으면 됐지. 풍류반사를 이미 그렇게 궁해요?
0: 궁하든 말든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20년이나 연마의 소리를 공짜로 들려주리?
1: 언니, 예술의 대가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퍼서 그래.
0: 그 사람은 내 단순소리에서 얻는 즐거움이 10만원어치라고 생각하니까 10만원을 준 거겠지. 만일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즐거움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 빚어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좋을까? 서로 손해 아니야?
1: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식이네? 언니도 참.
0: 그 사람 언젠간 내 단순소리 없이는 정말 사군자를 칠 수 없게 될 거야. 마약처럼 인이 박히는 거지. 그때 난 내 값을 부를 거야.
1: 언니 값이 얼만데?
0: 얘가 정말 왜 이래?
1: 내가 어떤데?
0: 사나워졌다, 무희너? 무슨 일 있니? 유학 못 가게 돼서?
1: 왜 나 보자 그랬어?
0: 너한테 일거리 주려고. 찬우가 말 안 하든?
1: 들었어.
0: 부잣집 도련님들하고 외국 대사관 자녀분들하고 어울리는 파티야. 연주비도 나올 거고 구경거리도 되고.
1: 언니.
2: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이문희 씨.
3: 아유, 저 대상 받으니 얼굴 보기 힘들어요.
0: 우리끼리 차 마실 거예요?
3: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주 좀 봐요.
1: 저 사람 아직 나와?
0: 차 선생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는 걸 어떡하니. 민요반 선생도 부족하고.
1: 저 사람은 그냥 웃는 법이 없어. 꾸며서 웃어 항상.
0: 별거 다 트집이네. 내일 약속이나 꼭 지켜. 조리 잘하세요, 할머니.
4: 아니,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네.
5: 갑시다. 아이고, 가자. 할머니 조리 잘하세요.
6: 아이고, 그럼 왜 잘 안 되냐? 아이고, 그럼 문에 나 터졌어?
7: 아, 욕쟁이 할머니가 네. 가야금 들고 유원지 놀러 갔는데 불량비들하고 시비가 붙었대요.
6: 에? 그놈들 사람 잘못 봤지. 아니, 누군지 알고 시비부터?
7: 맞았나 봐요. 에? 어디 뼈나 안 분질러졌는지 모르겠어.
6: 아, 지 욕쟁이 할머니가 당했단 말이요?
7: 그럴 테니깐요.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
8: 언니, 정신 좀 나세요.
6: 아이고, 아이고 참.
8: 자,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왜 일어나세요? 왜 언니?
9: 아이고 담배 좀 놔라.
8: 예. 여기 있어요, 언니.

0: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이고 복스라 고만 좀 먹어라.
0: 아이고 우야.
2: 엄마!
0: 큰일 났어. 너네 엄마가 저기 유원지 올라갔다가 불량배들이 막 매화자고 핏두다리가 지금
2: 엄마! 우리 누나 할머니가
0: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 아가씨 들어오세요.
4: 엄마 많이 다쳤어?
3: 온몸이 멍청지예요. 자 들어가 보세요.
4: 오빠한테 연락했어요?
3: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자 들어가 보세요 얼른.

0: 갑자기요? 엄마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유원지 못 하러 갔어요. 술 마시고 놀러 온 사람들이 엄마 가야금 소리 듣고 싶대요.
1: 시끄러. 뭘 안다고 니 년이.

0: 나가냐? 우리 판 구판 쫓아댕기더니 애미 말에 중둥머리 자르는 버릇만 배웠구나. 자고로 광대란 제 신명에 못 이겨서 나선 게 광대요. 신명이 없으면 엽전을 소쿠리째 퍼다줘도 내빼는 게 광대란 게. 요즘 사람들은 풍류를 몰라.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가본졌다. 어디 참하게 앉아 시저울 풀 누각이 있나. 사지가 눅시인 어도로 허튼 춤을 한바탕 질타하게 출 때가 있나.
1: 엄마도 참 옛날처럼 먹고 자고 밤낮으로 가야금만 탈 사람은 요즘 세상에 없어요.
0: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 사는 것은 다 매한가지다. 아, 악기만 만진다고 다 예술가가 아니란 말이여. 이제 다 틀렸어. 몸뚱이만 흔들어대는 난세지엄이 판을 치는 지랄 같은 세상이란 말이여.

0: 오빠 일에 상관하고 싶진 않지만 오빠 짐까지 지고 싶진 않아.
1: 너 상 탓하면서?
0: 세언니도 마찬가지야.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엄마 시운 들려고 시집온 거 아니잖아.
1: 너 저녁은 먹었니?
0: 나도 오빠도 버리면 세언니 혼자 엄마 남은 인생 짊어지고 가야 돼. 그거 세언니 몫이 아니잖아. 엄마 또 시작했어. 몇 달 전부터 경로당하고 양로원 돌아다녔대. 세언니만 알고 있었어. 거기서도 엄마 찾아오는 걸 시집내니까 요즘은 유원지 찾아다니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대. 오늘 낮엔 깡패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배까지 맞았나 봐. 세언니가 집까지 업고 왔대. 오빠하고 나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
1: 야, 넌 엄마를 몰라. 가까이 가지 마. 엄마 인생.
0: 끝나고 나와. 여기서 기다릴 거야.

0: 야, 뭘 이렇게 많이 써주세요?
1: 어차피 버릴 건데 뭐.
0: 근데 무영이 형은?
1: 늦기 전에 가봐요.
0: 무영이 형! 형님!
2: 나만 들어가려는데 가자.

0: 엄마, 아유, 지금 나가시려고요, 아가씨?
1: 네. 아침 짬뽕인데 좀 드시고 나가세요. 아침 첫 시간에 강의가 있어요.
0: 오빠가 전이랑 갈비 주문에 잔뜩 보냈잖아. 좀 들고 나가세요.
1: 엄마는 좀 어떠세요?
0: 밤새 끙끙 앓으셨어요.
1: 살아나셨네요.
2: 네 오래비는 왜 안 들어온디야? 너무 좀 멀쩡한 처녀 데려다 놓고 생 과부 만들 참이랴? 한양년들 웃음 파는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장단 맞춰주는 재미로 산디요?
1: 그렇게 번 돈으로 10년 넘게 우리 식구 먹고 살았어요.
2: 장어다. 그런 게 광대치고 남사당패는 다른겨. 광대에도 급수가 여럿 있는 거이고 고름배를 남색질로 때우던 사당패와는 일체 상종을 아니었다.
1: 기생에도 급수가 있나요?
2: 네 애미가 인물 파는 화초기생이냐? 애미는 예기여. 예수로 파는 기생이다 이 말이오. 애미 얼굴 처음 보냐? 누굴 노려보고 서 있는겨? 2년이 대학교정 댕긴 게 누구 덕인겨? 가야금인겨? 신문에 방송하고 댕겨라.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라고. 가야금이 우리를 반대겨주는겨?
1: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알았어요. 앞으로 말 듣고 안 할게요.
2: 죽을 면목도 없구만. 쟁이는 너나 없이 씨를 남기지 않으면 죽어도 옳은 귀신이 못 되는 법인데 우리 선사님 가야꼬가 인혁대에서 끊기게 생겼은 게

0: 민족음악상 생기고 나서 국악부문에서 대상이 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아, 물론 무희의 실력이 뛰어난 점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국악계에서도 결사적으로 무희를 민 거는 인정해야 돼. 한국인이 우리의 음악보다 서양 음악에 주눅이 들어서 국악을 천시하는 풍조도 고쳐야겠고, 차제에 우리의 음악,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혼을 되찾아보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1: 그만하세요 여보, 무슨 말씀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0: 앞으로 무희의 책임이 막중해요. 그 나이에 가야금의 일인자가 됐으니

0: 또 어머니 죽사 선생의 후광도 컸고.
1: 참, 죽사 선생님 인간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좀 돼가요?
0: 그 문화재 위원들이 가야금 산조에 대해서 모두 먹통들이 되어나서 말이요.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게요. 뭐 결국은 될 것이고. 아참, 죽사 선생님 건강하시지?
2: 네.
0: 그래,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할 텐데. 아, 이 상금 말인데.
1: 당신은 읽어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0: 그러지. 파이팅 하는 거야, 이무희. 알았지?
1: 300만 원이야. 이 돈이면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충분하잖아? 잘 생각해봐. 국악하는 사람이 주리아드 음대에 유학 간다는 것도 우습잖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 이해가 안 되면 상금 돌려주고. 이것도 과장님이 싸움 끝에 얻어내신 거야. 돌려줘?
2: 한마디만 할게요.
1: 해봐.
2: 대학에 국악과 생긴 이유가 북치고 장구치고 가야금 타자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아니더라도 그건 배울 수 있어요.
1: 말이 왜 그래?
2: 이론이 약하니까 국악이 천시받는다고 생각해요. 학문으로서의 국악이...
1: 무희야. 너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악인 모두가 피눈물 나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2: 죄송해요. 감사했으겠어요.
1: 이무희!
3: 아저씨, 어디 그래가지고 밥좀 먹고 사시겠어요?
4: 아이고 참 힘드네 그래. 그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요.
3: 정성 판서 자제로.
4: 정성 판서 자제로.
5: 뭐 하시는 거예요?
4: 예. 아 그저 장타령을 좀 배워볼까 하는데 아이고 잘 안 되네요.
5: 그건 배워서 뭐 하시려고요?
4: 아니 뭘 하긴요. 이 사람을 불러 모아야 내도도 팔고 할 거 아닙니까?
5: 예? 그만하세요. 어머니 마시고
6: 끝났나요? 어머니? 어. 춘향 형상.

0: 소리만큼 좋은 게 있으려고. 목이 다 나쁜 사람이 악기를 만지는 법이다. 이 나이에 소리 목에는 털이 나는 만은 내 목은 요상하게도 여적 젊은년 소리가 난단 게. 아가,
1: 네?
0: 소리 한 차례 해봐라.
1: 아이고.
0: 아휴, 봐.

소리란 심리 밖에서 찾아오는 벗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해야 해요. 맑고 진 소리를 내야 벗이 질을 잃지 않는 법이요. 소리나 북이나 우리 예술은 득음이 어려워.

쇼를 있는가.

0: 어디 있었어? 한참 찾았잖아. 악기랑 옷이랑 갖고 왔어. 사라진 줄 알았잖아.
1: 어디로?
0: 뭐라고?
1: 내가 어디로 사라져? 사라질 것도 없는데.
0: 아이고 아이고 안 됐다.
1: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마법에 걸려서.
0: 병이야. 자꾸 그러는 것도.
2: 예. 아유 어서.
0: 허황된 꿈은 꾸지 말고 살자. 모두 널 부러워하는데 왜 자꾸만 도망치려 그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네 재주가 아까워.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 엄마 딸이야. 그게 어디 가니?

아이고, 사업은 잘 되시고.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예.

0: 아이고, 우리 차례야. 왜 그래?
1: 이건 연주회가 아니잖아.
0: 따지지 말고. 저들이 돈질을 하든 개뽕을 잡든 우리 상관할 거 없어. 연주해주고 연주회만 받은 그만이야. 온몸에 바늘을 꽂아놓은 사람 같다 너. 널 건드리는 사람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1: 싫어. 난 싫어.
2: 안녕하세요. 이무희 씨 맞죠?
1: 네.
2: 오늘 밤 무희 씨의 연주를 듣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이거 맞습니까?
0: 얼른 준비해라 무희야.
2: 얼마 전에 상 타셨죠?
1: 오늘 모임의 책임자세요?
2: 책임자는 바로 저기 저 친구입니다. 부를까요?
1: 됐어요.
2: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과 가야금을 생각하는 건 바로 저니까.
1: 난 연주자인가요? 아니면?
2: 우리가 기생파티 흉내라도 낸다는 뜻입니까?
1: 어느 쪽이죠?
2: 어느 쪽이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실례했습니다.
3: 조용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고생 많지?
4: 준비하는 거였어요. 오늘의 새로운 파트.
3: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자, 드세요.
2: 드세요.
3: 들어요.
2: 자, 많이 들어요.
3: 야, 들고.
2: 알았어. 자, 마시고, 자. 건배. 자, 오늘 밤 말이야. 아, 이게 가는 거야.
3: 아,

제주도 동쪽 하도리 앞바다. 해안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섬이라기보다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토끼섬입니다. 옆에서 보면 토끼 머리를 닮은 것 같죠? 이곳엔 수십 센티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어 해류를 타고 온 낯선 식물들이 곳곳에 자라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이 되면 하늘거리는 하얀 꽃들이 피어나 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이 하얀 꽃이 바로 천연기념물 문주란입니다. 원래 기후가 온화한 모래해변에서 피는 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제주 토끼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야외 식물원에 온 것 같네요.

0: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면 낮 동안 감춰놓았던 하얀 꽃향기가 토끼섬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향기가 먼 곳까지 퍼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1: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2: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3: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4: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6: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0: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2: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3: 예술인 산재보험.
4: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5: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ㅋㅋ보훈 한 번 더 보면 ㅋㅋ훈훈 ㅋㅋ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

0: 음역대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2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1: 맞아.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또.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 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0: 함께 달려볼까나. 쫄깽 외쳐보자.
1: 쿵더러 쿵더러 쿵더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

0: 오늘의 이야기는 능통감투. 오잉? 능통감투는 어떤 감투일까?
1: 잡혀라 물고기야, 빨리 잡혀라, 배고프다.
2: 아이 배고파, 이렇게 물고기도 안 잡히는 거야. 왜 이렇게 먹을 게 하나도 없냐고.
1: 아 맞다, 옛날에 내가 숨겨둔 간식이 어디 있을 텐데. 가만 있자, 이게 어디 있나, 여기 있나. 어? 여기 그렇지, 이거는 이야기 가둬둔 보따리고. 가만 잠깐,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진 것 같지? 어? 아니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꽉꽉 채워놨는데, 어? 누가 몰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3: 그럴 리가 없지.
1: 아이 참, 먹을 거나 더 찾아봐야겠다. 아 배고파.
3: 아, 뭘까?
4: 잘 생각해봐. 분명히 초성에 니은 티기 쓴 단어가 있을 거야. 그걸 알면 이 책의 이야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3: 아, 그건 그렇지. 근데 니은 티기 쓴 단어가 생각이 나야 말이지. 어? 생각났다. 나트야?
4: 나트? 나트가 뭐야?
3: 나?
4: 그건 아닌 것 같아, 청아.
3: 그치? 아, 그럼 뭐가 있을까?
4: 아, 알았다. 응? 노트야. 초성이 니은 티기 쓴 단어. 노트.
3: 잠깐만. 책 제목이 그럼 노트 감투란 말이야?
4: 이런 종이로 감투를 만들면 노트 감투가 되는 거잖아.
3: 응, 그건 그렇지. 근데 감투가 없으면 새로 사면 되잖아. 왜 이런 종이로 감투를 만드냐고.
4: 주인공 원래 다 사연이 있는 법이야. 이 책 제목이 노트 감투라면 말이지, 이야기는 분명 이렇게 흘러갈 거야.
3: 어떻게?
4: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있었어. 근데 그 농부를 괴롭히는 게 있는 거지.
3: 어떤 거? 도깨비?
4: 아니, 뜨거운 태양.
3: 어? 뜨거운 태양 때문에 괴롭다고? 왜?
4: 대머리였거든. 너무 뜨거워서 머리를 가리기 위해 종이로 감투를 만들어 썼다는 게 이 책의 이야기일 게 분명해.
3: 오, 그래서 책 제목이 노트 감투다?
4: 바로 그거야.
3: 오, 일리가 있는데? 그럼 수아 네 말이 맞는지 책을 한번 읽어보자.
4: 그래.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5: 아이고.
4: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5: 아이고, 이 깜깜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 에이,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눈 좀 붙였다가 해가 뜨면 갈까 보다. 아, 근데 어디서 잠을 자지? 어디 보자.
4: 잘 곳을 찾던 농부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무덤.
5: 오! 야, 이 풀도 푹신푹신하게 있고 등을 기댈 각도도 딱 좋은 게 오석구 호텔이 따로 없구만. 아이, 좋아. 아이, 잠을 잘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누워야겠다.
6: 아이고, 아자자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자자자.
4: 한참을 쿨쿨 자던 농부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 오늘은 백신의 집에서 제사 지낸다는데 우리도 제삿밥 얻어먹으러 얼른 가자.
8: 백신의 제사면 가야지. 거기가 음식을 잘한다고 하던데.
9: 아, 배고파.
10: 얼른 먹으러 갈까? 아, 좋지.
5: 아, 정말. 아, 야밤에 누가 이렇게 제자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 정말.

두둥탕 이야기가 훨씬

0: 귀신!
1: 어이, 이모셔! 정신 차리셔!
2: 뭐였어?
0: 또 귀신!
1: 에? 아, 자꾸 쓰러지네. 어떡하지?
3: 에? 아는 사람이야?
1: 아니, 몰라. 아, 왜 하필 내 무덤에 와가지고 나 놀러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하여튼, 너나 가라.
3: 아쉽네. 오늘 백신의 제삿밥엔 너비아니 구이가 올라온다는데. 그것도 소고기.
1: 뭐? 너비아니 구이?
4: 그것도
0: 소고기?
5: 그게 어디요? 나도 그 소고기 너비아니 맛 좀 봅시다.
1: 아니, 아깐 얼굴만 봐도 쓰러지더만 웬일이야?
5: 아이, 쓰러져 있을 시간이 어딨어. 소고기 먹을 시간에. 거기가 어디요? 나도 그 소고기 너비아니 맛 좀 보게.
1: 아이, 어떡하지?
3: 늦겠다. 그거 씌워서 데리고 가자.
1: 그거?
3: 아, 그 왜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1: 아하. 그걸 쓰고 잘 따라오시게.
4: 이게 뭡니까?
1: 그걸 쓰면 사람들이 자네를 보지 못할 걸세. 제사밥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세.
3: 늦겠다. 빨리 가자. 남들이 너비아니 구이 다 먹었어. 얼른 가자.
4: 사람들이 나를 못 본다고?
1: 에라이, 모르겠다.
6: 조상님들이 오셨겠지. 맛있게 많이 드셔요.
7: 우와, 맛있겠다.
1: 냉큼 먹어봅세.
4: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아유, 모르겠다. 우선 너비 아니부터. 다음은 뻔해 놈. 맛있어.
8: 저건 기름에 자글자글 고소하디 고소한 전 집에 가죠.

0: 얼굴에 둥둥 떠 있네. 아니 이게 무슨 조화야? 아이고.
1: 어? 내가 진짜 안 보이나 보네? 능통감투 최고다!

0: 아이고, 덕분에 잘 먹었어.
1: 잘 먹었으면 됐어. 자, 이제 우리 감투 내놓으시오.
0: 아, 예, 예. 감투가 없어졌습니다. 어?
1: 감투 잃어버렸어?
2: 아, 해뜨네. 망했다.
1: 우리 감투 꼭 찾아서 가져오시오. 꼭 그래야 하오.
0: 아이고, 이 일을 어쩌한단 말인가. 그 귀한 감투를 잃어버리다니. 난 이제 어쩐단 말이냐.
3: 어? 감투를 잃어버렸다고?
4: 이제야 실마리가 잡히네. 잃어버린 감투를 못 찾아서 노트로 감투를 만드는 이야기인가 봐.
3: 오, 설득이 되는데? 그럼 수아야, 내가 노트를 가지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게. 노트 감투를 만들면 농부의 고민도 해결되고 이야기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잖아.
4: 노트 여기 있어, 창아. 깨몽이랑 잘 갔다 와.
3: 응? 다녀올게.
4: 화이팅!
3: 응!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무사히 야. 도착.
1: 어이 깜짝이야.
2: 놀랄 일도 많으시네요.
1: 아유, 이젠 대낮에도 귀신이 보이네. 어?
0: 귀신이라뇨. 우리는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
0: 농부 아저씨, 감투 잃어버리셨죠? 응?
1: 그걸 너희가 어떻게?
0: 감투를 찾다 찾다 못 찾으면 이걸로 감투 만드세요.
1: 에? 무슨 소리냐?
2: 귀신한테 돌려줄 감투가 없어서 고민 중인 거 다 알아요.
1: 에?
0: 노트 감투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트 가져온 거예요.
1: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감투를 잃어버리게 무슨 감투를 잃어버려? 사실 나한테 있지롱. 아니 귀신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잃어버린 적 했지롱.
0: 네?
1: 아니 이걸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 먹을 것도 막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 능통 감투 이제 내 거지롱.
2: 속았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0: 게다가 니은 티그 감투는 노트 감투가 아니라 능통 감투였어.
2: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뒤죽박죽이람.
0: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놔야지. 자, 농부 아저씨가 능통 감투로 뭘 하는지 얼른 쫓아 나가보자.
2: 좋아.

0: 남모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았더니
1: 남의 제사 음식을 훔쳐먹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
0: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저 능통감투를 없애버려야겠어.
1: 아예 불에 태워버리자. 다시는 못 쓰게.
0: 그러자고. 응?
2: 아유, 잘 잤다.
3: 내 능통감투가 잘 있나 한번 봐볼까?

0: 아?
1: 응? 뭐? 뭐야? 내 능통감투! 왜 내 손에 노트가 있지? 내 능통감투! 내 능통감투 어딨어?
2: 이제 능통감투는 잊으세요.
1: 어? 그게 무슨 소리냐?
3: 아저씨가 능통감투 쓰고 하도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없애버렸어요. 태워버렸다고요.
2: 까맣게 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1: 안 돼. 내 능통감투! 내 능통감투가 제가 되어버렸어.

0: 능통감투야.
1: 오, 총아, 저기 봐.
2: 뭐?
0: 어? 능통감투 젤을 만지니까 능통감투를 쓴 것처럼 투명해지네.
2: 말도 안 돼.
0: 야호!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1: 농부 아저씨가 또 제사 음식 훔쳐 먹으러 가겠소. 어떡하지?
2: 어떡하긴. 얼른 젤을 물에 싹 씻겨내야겠어.
0: 무슨 소로?
2: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성의 이름으로 호수 나와라, 뚝딱. 조준 발사!
0: 아이 차가
1: 명중 농부 아저씨.
0: 나 보여?
2: 아주 잘 보입니다요. 왜냐면 제가 물에 싹 씻겨 내려갔으니까요.
0: 안 돼.
3: 제사 음식 훔쳐 먹은 농부가 저기 있다. 잡아라!
0: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 다시는 이 이야기가 도깨비 자루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꼭 지키자.
1: 알았어.
2: 좋아.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1: 깨몽 깨몽 깨몽이 고개 호.
2: 오늘은 능통감투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놨어요.
4: 우리 능통감투에 나오는 농부처럼 욕심부리지 말자, 알았지?
2: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재미있는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0: 나도 같이 부를래! 어?

레디스 앤 젠틀맨, 웰컴 투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잘 구워.

들었네. 돌로 만든 돌잘구도 있네.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씨구!
1: 어이 씨구!
0: 좋.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싸름, 금달의 꿈, 풍구타령입니다. 서도민요 세 곡을 연곡하였는데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는 곡입니다. 남도 소리와 달리 콧소리를 섞어 얇게 떠는 창법이 매력적이며 때로는 애절하고 때로는 경쾌한 멋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한예준 선배님의 김일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류 가야금산조의 가락을 기반으로 화두에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개고리 타령, 너영 나영, 군밤 타령입니다. 먼저 경기 입창 개고리 타령은 앞산 타령, 뒷산 타령, 자진산 타령 등을 이어 부른 뒤 마감하는 성격의 노래이며 장단은 빠른 3소박, 4박자의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너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라는 의미의 제주어로 함께 어울린다라는 뜻이며 음악적 구조가 명쾌하고 창법도 선명하여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가락의 민요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군밤 타령은 볶는 타령 장단의 많은

되어 있으며 13절과 후렴으로 된 유절 형식의 곡으로 리듬이 장단마다 변화가 있고 생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무대는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은율탈춤 사과장 양반춤입니다. 탈춤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인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한 조롱풍자 가장으로 하인인 말뚝이에게 양반이 조롱을 받는 대목이 돋보이며 양반 가문의 부인 세맥씨가 꼬두기를 낳게 되고 채파리가 등장하여 꼬두기를 달래며 꼬두기 타령을 부르는 것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율탈춤 보존의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구경하려고

0: 앞두고 예! 예끼놈 양반이 부르면 공손히 허리를 굽혀 소인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옳거늘 내일 무슨 벌장머리인고?
1: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뵈었기에 너무나 반갑고 얼떨떨하여 아그머니 채찍으로 대가리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꿈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다섯.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줘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쉬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깨, 가슴 펴주면서 시선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늑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0: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1: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현충일을 맞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열린 다시 만나는 소리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소리, 놀이판, 씨름판, 여기서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만나볼 판에서는 뛰어난 소리 실력은 물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랑받는 소리꾼 서희철의 강연과 지난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의 특별한 무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얼씨구 잘한다. 추임새를 던지고 흥이 나면 함께 어울리기도 했던 판. 모두가 하나 되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현충일의 의미, 국악으로 기억하다. 소리꾼 서희철과 국악밴드 오름새가 선보이는 판. 예술을 통해 역사와 공동체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 6월 6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 현충일이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국악을 통해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2: 이 다시 만나는 소리 공연은요,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의 예술교육 사업인 서울시민예술학교 이 봄 시즌 프로그램에 일환된 하나의 공연이고요. 어제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현충일을 기념하여 저희 센터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전통예술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연에 앞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이 함께 있는데요. 뒤에 멋있는 이 오름새 이렇게 각종 소리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소리꾼 서희철이 유쾌한 입담을 펼쳤습니다.
3: 왜 왕이라고 비유를 했냐면,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요, 불특정 다수가 모인 열린 공간입니다. 판은 마당이었죠. 마당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과거의 마당은 현재의 공연장이나 이런 센터로 이어지고 내려오고

0: 오는데요. 판소리의 추임새처럼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공연자만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이 공연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 양천센터만이 가진 새로운 장점이랄까? 좀 특장점이 이 수조가 굉장히 전통의 판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자와 관객자가 한 공간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양천센터만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 격식은 내려놓고 함께 즐기는 판. 2025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은 국악밴드 오름새가 흥겨운 판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희의 본질은 공동체와 신명이죠. 오름세의 대표곡 때루는 떼지어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는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락 사운드를 결합한 독보적인 연희 밴드 오름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루라는 곡은요, 작년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고요. 전통 연희 꼭두각시 노름에서 기반으로 이제 영감을 받아 전통 연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 오름새의 흥겨운 무대 만나볼까요? 상무끈이 긴 12발 상무 퍼포먼스와 광대의 덕목을 노래한 광대가 연희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오늘날의 광대의 의미를 묻는 곡입니다.

이날 순국 선열들이 불렀던 민족의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투쟁을 벌이다 망명길에 오른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국을 위해 지은 거국가에서는 국권은 독립의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의 이 거국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너랑 같이 있고 싶지만 너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난 동안은 너를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런 정말 의지가 담겨 있고요. 이 독립군이나 광복군들이 우리 민요, 정말 익숙한 내 삶에서 불렀던 이 민요를 개사해가지고 뭔가 그 취지를 조금 더 격양시키고 그 뜻을 세우고자 하였다는 그 마음에 굉장히 또 국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0: 장미꾼들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불렀던 독립군 아리랑. 씩씩한 새마치 장단으로 독립군의 사기를 드높인 힘찬 가락이 휘몰아칩니다. 이어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만주를 향했던 광복군 아리랑의 결연함 무대를 채웁니다.
1: 보통 이런 곳에 오면 강연 없이 그냥 즐기다만 가는데 그런 이론을 앞에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우리가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떤 마당이고 어떤 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관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조금 더 알고 하니까 더 신명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국악이랑 현대음악이랑 드럼이랑 이렇게 같이 뭐 믹스가 조금 됐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국악이랑 같이 콜라보된 그런 음악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0: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는 국악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판이 펼쳐질까요?
3: 우선 지금 이 공연이 진행되는 서울시민예술학교라는 예술교육 사업이 봄 시즌에 이어서 9월에서 11월까지 가을 시즌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실내외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진행이 될 예정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현충일의 가치를 되짚고 우리 소리로 하나가 된 오늘. 음악이 만드는 경계 없는 판 위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0: 네, 소리꾼 서희철이 흥미롭게 풀어낸 판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관객과 무대가 어우러지는 진짜 판이 열렸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거국가와 밀양 아리랑 선율을 담은 광복군 아리랑을 선보여 관객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는데요. 독립투사들이 한뜻으로 불렀던 아리랑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보는 공연을 넘어 함께 즐기는 공연, 왁자지껄 신명나는 판이 일상 곳곳에서 자주 열리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신명나는 축제장을 마련했는데요.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더욱 큰 판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해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열린 아리랑 대축제입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800여 명의 풍물패가 어우러진 대규모 전통 연희 길놀이, 그리고 줄타기, 곧싸움, 기점놀이까지 시민들과 함께 흥겨운 국악의 날이 탄생했는데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아리랑 공연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우리 소리의 뿌리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로 어우러진 제2회 국악의 날 만나러 광화문으로 가볼까요?
1: 6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 광화문 광장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우리 가락의 먹과 흥에 취하는 모두의 축제 속으로. 지난 6월 5일 이곳 광화문 광장 놀이마당에선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아리랑 대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 올해 두 번째를 맞아 3일간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여 아리랑 대축제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리랑의 다양한 가치와 역사를 담은 공연들을 준비하였고, 특히 오늘 점심 무렵에는 대한문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대규모의 전통 연희 길놀이가 펼쳐집니다. 줄타기와 기점놀이, 그리고 고싸움과 같이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날도 헝거서 동지섰다 꽃본 듯이 날도 헝거서 힘찬 박수!
1: 아리랑 대

0: 축제의 서막을 연 것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희판인데요. 조선팔도 실력 있는 광대들의 신명나는 한판 노름에 지켜보는 시민들도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1: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그 연희부에서 준비한 곡은 팔도 연희판이라는 곡입니다. 팔도 연희판은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오리, 죽방울, 설장고, 무울북 등으로 기반을 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국악을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번엔 세종대로가 들썩입니다. 대한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합동 길놀이가 펼쳐진 건데요.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의 행진을 필두로 각 지역 농악보존회와 학생 풍물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0여 명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길놀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정신의 정수인데요. 행인들도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어우러집니다. 이번엔 고싸움입니다. 고싸움은 지푸로 만든 거대한 고를 맞부딪혀 승자를 가리는 민속놀이인데요. 광주 칠서 고싸움 보존회 회원들의 시연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박진감 넘치는 고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지는 뽐내기 마당, 북청 사자놀음과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어우러지는데요. 각 대학의 풍물패들도 함께해 저마다의 끼와 실력을 뽐냈습니다.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대구에서 온 학생들, 바로 대평중학교 날매 북충 동아리인데요. 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를 당차게 선보이는 국악 꿈나무들이

0: 그리고 학교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처음 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떨렸고, 근데 관객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아리랑인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해는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체보한 지 130주년. 나홍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0: 이번 국악의 날에는 3대 아리랑 공연뿐 아니라 명인 명창의 무대, 국악밴드까지 다양한 아리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 아리랑은 한민족의 DNA와도 같습니다. 국악이 무대에서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오늘 강화문 광장에서 한 국악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국악에 대한 큰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0: 또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 수 있는 팝업 전시도 운영되었는데요. K컬처 열풍 속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 Very good. When we came here, we thought, oh my God, this is so great that we can see something like that in here. It's really great. It's, I think it's

0: wonderful fun. Really, I love it.
1: 광화문 놀이마당에는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는데요. 상모 돌리기 챌린지,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우리 문화 체험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 우리가 재밌었어요. 좀 재밌었어요.
3: 우리나라 악기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4: 우리의 국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도 역시 널리 확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5: 저희 국악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즐겨오고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음악임을 느끼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모두가 함께 즐긴 신명나는 잔치 한마당. 광화문을 가득 메운 흥과 신명처럼 국악의 날과 함께하는 우리 소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6: 네, 광화문 놀이마당에서 펼쳐진 신명나는 국악축제 함께 즐기셨나요? 저는 우리의 정서를 대변해온 노래 아리랑이 광화문에 울려 퍼진 게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자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 박사가 아리랑을 서양식 악보로 처음 체보한 지 13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정선, 밀양, 진도 등 대한민국 3대 아리랑 보존회가 아리랑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이제 아리랑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만큼 더욱더 오래 보존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국악이 일상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전통 국악을 바탕으로 창극, 뮤지컬,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소리꾼.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소리꾼 김준수인데요. 국악방송에서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아 처음으로 단독 MC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소리꾼 김준수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네.
6: 아, 환영해요. 우리 문화인 공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7: 감사합니다.
6: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7: 네.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아니, 외부에서는 많이 뭐 행사 때도 만나고 네. 공연 때도 만나고 했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7: 맞아요.
6: 네.
7: 저는 이제 영상으로 많이 봤었고 진짜 이렇게 오니까 네. 아, 내가 오늘 진짜 여기서 와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실감이 납니다.
6: 근데 자주 봤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7: 저는 이제 우선 네. 공연장에서도 많이 뵙었고
6: 그러니까요.
7: 하니까 사실 자주 뵀었던 것 같고
6: 그러니까, 네.
7: 이 공간이 조금 낯설 뿐이지 네. 너무 익숙합니다.
6: 아, 저도 그래요. 아니 요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진짜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이제는 진행까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요즘 근황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7: 사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뮤지컬
6: 네.
7: 또 이제 뭐 어떤 또 개인적인 어떤 방송 활동 등 그다음에 이제 뭐 국악 방송에서도 제가 첫 진행자를 맡았잖아요.
6: 그러니까요.
7: 저한테는 가장 이게 개인적인 큰 이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온 것도
6: 네.
7: 팁을 좀 얻고 싶어가지고.
6: 아, 제가 감히.
7: 워낙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6: 네.
7: 이런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6: 아~
7: 그런 것들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네.
6: 아니, 근데 준수 씨 워낙 잘하는 거 다 알고 있고.
7: 그렇지 않아요?
6: 사실 뭐 다른 거 다 잘하지만 또 막상 진행을 해보니 어떤지 그것도 뒤에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 네.
6: 먼저 뮤지컬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편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지난번에는 또 뮤지컬 서편제 이제 다른 캐스팅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범석 배우 그리고 이봄소리 배우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7: 안 그래도 봤습니다.
6: 아, 보셨어요?
7: 그 영상을 보고 왜 난 저기에 빠져있을까?
6: 따로 보시려고.
7: 아주 조금의 서운함이 있었어요.
6: 아, 그랬어요.

0: 참 모시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동호 역을 맡은 게 아니시죠?
1: 맞아요.
0: 네. 네. 언제 했었죠?
1: 2022년도에 네.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제가 서편제 마지막 시즌에 동호 역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서편제가 이제 마지막 시즌이어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제 진짜 서편제 굿바이 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실 영영 안녕일 것 같았던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네. 다시 만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0: 약간 헤어졌다가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그런 느낌일까요?
1: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의 마음 안에서의 되게 아쉬움과 네. 좀 이제 조금 만났는데 이별이라니 어떤 서운함도 있었는데 네네.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네. 오히려 더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4년 전 동호를 했을 때와 지금 동호를 했을 때 느낌이 훨씬 더 즐겁고 네.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런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편제 이야기는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도 그렇죠. 하고 또 소리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네. 창극과 뮤지컬의 경계가 조금 이제 장르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낯설고 어색하고 제가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데 네. 이제 4년 뒤에 다시 서편제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네. 그때보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더 편해졌고 그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작품에 임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니 제가 앞서 이제 준수 씨를 소개할 때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국악계라는 수식어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인기만 최고냐? 또 그것도 아니죠. 2013년에 국립창극단을 최연소로 네. 입단을 했고요. 올해 1월에 국립창극단을 떠나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13년에 몸 담았다가 2026년에 그만뒀으니까 10년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네. 왜 나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나와 보니까 어떤지도 궁금해요.
1: 2013년도에 이제 정식 입단을 하고 나서 네. 창극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선생님들과 또 많은 소리꾼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나눌 수 있고 네. 같이 만들어가는 그 호흡을 맞춰가면서 만드는 그 작품이 소리꾼들에게는 너무나 혼자 소리판에서 소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강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창극단의 무대가 저에게는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렇게 입단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창극단에서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네. 뭔가 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또 나만의 작품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같이 함께 한켠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해오면서 거기에 쌓였던 나의 경험과 네. 조금 내 나름 내 어떤 경험치들로 네. 내 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고민하다가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0: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든든한 울타리잖아요.
1: 외로워요.
0: 외롭죠.
1: 외롭습니다. 네. 어쨌든 저에게는 가장 큰 울타리이기도 했고 네. 저에게는 항상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가장 높은 무대였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그런 무대들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성장했던 네. 무대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돌아서면 너무나 생각나는 무대이기도 하고 네. 다시금 언제 저 무대에 내가 다시 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럴 날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막연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0: 그치만 한편으로 막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것도 있나요?
1: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저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들은 꽤 길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들이 사실 좀 필요했었죠.
0: 그렇군요.
1: 그러고 나서 고민 끝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는 네. 오히려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0: 그렇죠.
1: 네, 오히려 그게 더 저에게는 더 좋지 않은 네. 마음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좀 더 네.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자 이제 국립창극단을 떠나 네. 홀로 서기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것은 네. 우리 국악방송의 어떤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예. 김준수의 아지트 네. 예, 첫 단독 MC가 되셨습니다. 맞아요. 지난 6월 12일에 이제 첫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네. MC는 첫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떠세요?
1: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0: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왔다가 제 얘기하고 가는 정도였다면
1: 네.
0: 이제 오시는 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1: 네.
0: 저에겐 너무나 감사하고
1: 그렇죠.
0: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또 모셔서 또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걱정도 앞서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이 절대 쉽지 않은 역할이구나. 그래서 저는 새삼
1: 오, 왜 그러세요?
0: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고
1: 아니, 근데 반대로
0: 계시는구나.
1: 이제 저는 약간 늘 질문만 던지면 되는 사람이니까 질문하는 게 익숙하고 편한데, 이렇게 답변을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시는 분들 만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0: 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내 이름을 걸었고, 그 다음에 정말 초대 손님을 귀하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0: 네.
1: 이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니까,
0: 맞아요.
1: 책임감이나 어떤 부담감도 크실 것 같긴
0: 와,
1: 해요.
0: 진짜 장난
1: 지금
0: 아니더라고요.
1: 이제 몇 회까지 녹화를 마치신 건가요?
0: 지금 한 6회 정도 한것
1: 오,
0: 같아요.
1: 좀 이제 익숙해졌겠네요.
0: 익숙할 것 같지만, 긴장을 놓칠 수가
1: 그래요,
0: 없어요.
1: 맞아요. 예.
0: 어쨌든 그분들이 대답해 주셨던 말씀에 있어서 또 마무리도 사실 잘 해드려야 되고,
1: 네.
0: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1: 네.
0: 말 한마디 한마디가 편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어떻게 인터뷰 형식만 진행이 되는 건지,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0: 우선 김준수의 아지트의 이름 자체가
1: 네.
0: 아지트라는 자체가 뭔가 나만의 비밀 공간에서
1: 그렇죠.
0: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서 어떤 그런 속 얘기를 좀 꺼내 놓으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1: 그렇죠.
0: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편한 공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1: 네.
0: 아지트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친한 지인분들도 모시기도 하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이 공간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와서 떠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부터 좀
1: 네,
0: 그렇게 짓고
1: 편안하게
0: 싶었어.
1: 지었군요.
0: 네.
1: 아지트. 그러면 토크 콘서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아요.
1: 음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0: 음악 뮤직 토크쇼입니다.
1: 아, 예. 시그니처 오프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매주 김준수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서요.
0: 맞아요. 그것도 부담이에요.
1: 아, 매주 그럼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진짜.
0: 꼭 어떤 무대를 꼭 보여줘야 돼에 정해진 건 없어요.
1: 예.
0: 그때그때 무대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노래들을 좀 다양하게 들려주는 편인데요.
1: 혼자서?
0: 혼자.
1: 네.
0: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1: 네.
0: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1: 그렇다면 또 저희가 첫 방송이 늘 중요하고 기억에 남잖아요.
0: 네.
1: 첫 방송 때의 오프닝 송은 어떤 거였나요?
0: 이제 가장 저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1: 네.
0: 나의 뿔이라고 할수 있는 판소리를 전통 소리를 딱 했습니다.
1: 어떤.
0: 수군가의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군가 이제 이수자기도 하고
1: 네.
0: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소리의 첫 시작을 이 방송에서 오프닝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해서 눈대목을 불렀습니다.
1: 그첫 방송을 놓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0: 네.
1: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럴까요?
1: 오!
0: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뜰에 공손히 복지허여여 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조 금금오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다로 도끼를 해 원살지 진앙만리 장성사듯 사냥싸움에 맞추사듯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고동 영문출사 도적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정말 오프닝으로 잠깐 맛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실력이라
0: 더
1: 아쉽기도 한데.
0: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했지만
1: 네.
0: 정말 재밌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도 기대가 되지만, 이 시그니처의 오프닝을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 정확히 PD가 오셨습니다. 우리 정확히 PD도 또 문화인 공감 저랑 함께 했었던
0: 네, 그렇습니다.
1: 분이시잖아요. 예.
0: 네.
1: 아주 진행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칭찬이
0: 그래서
1: 자자하더라고요.
0: 가다가 앞서서 잘 부탁드린다고
1: 그니까요, 예.
0: 부탁까지 하신 얘기까지
1: 아니,
0: 들었습니다.
1: 워낙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는 분이시기
0: 네,
1: 때문에.
0: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0: 그러게요. 예. 아주 회사에서도 신경 쓰는 분이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첫 녹화 때도 또 봤어요. 아주 찐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고영렬 씨랑 송소희 씨랑.
1: 네.
0: 어떻게 이분들을 첫 회로 모신 것에는 준수 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걸까요?
1: 우선 너무 다방면으로 창작 활동부터 해서
0: 네.
1: 또 경기 소리꾼, 또 남도 소리꾼으로서 대표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공연을 했던 적도 많았었고,
0: 네.
1: 그첫 시작을 대중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가까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분들인 것 같아서
0: 네.
1: 첫 번째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0: 아니, 좋아하는 친구들 다 부르고 있다는 소문도
1: 맞습니다.
0: 있어요.
1: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PD님과 작가님과 많은 상의를 하기도 하지만
0: 네.
1: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0: 오,
1: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0: 정말요?
1: 네.
0: 그럼 이렇게 누구 만날 때마다 나와줘? 꼭 나와야 돼? 약간
1: 제가 요즘
0: 이런.
1: 부탁을 걸고 있어요.
0: 어떤
1: 나와주세요.
0: 마음인지
1: 아니,
0: 알아요.
1: 나와줘가 아니라 나와주세요.
0: 다
1: 제가.
0: 나와주세요로.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수다를 떨듯
1: 맞아요.
0: 편안하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준수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뭐 풍류대장
1: 네.
0: JTBC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현역가왕2 MBN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야말로 뭐, 판소리뿐만 아니라, 김준수 씨가 갖고 있는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 다음에 외모도 뽐낼 수
1: 아,
0: 있는 그런
1: 아닙니다.
0: 무대들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연 프로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1: 우선 결국에는 저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지만
0: 거예요? 네.
1: 결국에는 관객을 만나는 일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네,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해오면서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의 감정들
0: 네.
1: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백마디 말보다는 저는 무대 위에서 또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저에게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렵지만서도 고민 끝에 도전했던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아니, 근데 뭐, 소리야 워낙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중가요, 그리고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왜 괜히 국악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댄스까지도 너무 잘하시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제가 정말로
0: 원래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피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1: 정말 별걸 다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춤추는 걸 되게
0: 아,
1: 좋아해요. 우리 춤에
0: 그래요?
1: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0: 오.
1: 춤에 대한 관심도 사실 많고,
0: 네.
1: 그리고 제가 창극단 안에서도 이제 안무도 있고
0: 아,
1: 이러면서 이렇게
0: 그렇죠.
1: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또한 제가 너무 좋아하고
0: 네.
1: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걸
0: 거부감
1: 억지로 할
0: 없이.
1: 수는 없었던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리고 또이 무대 아니고서야 내가 어디서 또 이렇게 해보겠어 라는
0: 그것도
1: 마음으로
0: 맞아요.
1: 또 배워보니까
0: 네.
1: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오, 아니, 근데, 그래서 굉장히, 국악인들, 아니면 국악을 사랑하는 팬들, 이렇게 좀 한정적이었다면,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팬층이 확 다양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제 말이 맞죠.
1: 네.
0: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 7월 4일에 첫팬 콘서트를
1: 네, 맞습니다.
0: 열게 되는군요. 와, 아니, 준수 씨를 처음부터 꾸준히 봐왔던 팬분들이라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고,
1: 네.
0: 또 최근에 알게 되고 좋아했다면 너무 반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분 만에 전석 매진 됐다고요? 와.
1: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 더, 왜, 아직 방심할 수가
0: 왜요,
1: 없습니다.
0: 왜요?
1: 왜냐면은 사실 공연이라는 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또
0: 네.
1: 그간에 어떤 취소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진 이제 첫 오픈했을 때는 정말로 매진이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진 공연을 할 때까지는 매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취소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죠. 뭐 걱정하세요.
1: 보통 매진 이러면 아, 표가 이제 없구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볼 수도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예매창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러면 몰랐다가 나 이제 가고 싶은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언제 어디서
1: 네.
0: 펼쳐지는지.
1: 7월 4일 토요일 날 1시 6시에 이대 삼성홀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팬 콘서트를 열거든요.
0: 심지어 2회네요.
1: 맞아요.
0: 1시
1: 네.
0: 6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팬 콘서트이기

0: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나만의 모습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1: 이제 팬 콘서트, 어쨌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네들이 담겨 있겠지만,
0: 네.
1: 그래도 중간중간에 팬분들과 뭔가를 할수 있는
0: 네.
1: 뭔가 재미난 어떤 코너들이 사실 숨어
0: 오,
1: 있어요.
0: 팬과 함께하는?
1: 네.
0: 네.
1: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에 어떤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정말
1: 그리고 또 하나.
0: 또 있어요?
1: 제가 앨범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팬콘에서 이제 신곡 앨범을 약간 스포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0: 앨범에 아직 미발표 곡들이지만
1: 네.
0: 팬분들께 제일 먼저
1: 네,
0: 보여드리는.
1: 맞아요. 그 자리에서 들려드릴
0: 오,
1: 예정입니다.
0: 예, 팬분들께서 진짜 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1: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0: 아,
1: 마음으로 준비하고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예, 왜 아니겠어요. 예.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준수 씨 만나서 항상 공연장 뒤에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랬었는데 좀 재밌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니까
1: 네.
0: 제가 아지트에 온 기분이 들긴.
1: 한번 놀러 와주시면 안
0: 아,
1: 돼요?
0: 저 너무 좋죠. 근데 음악인이
1: 근데 오시면
0: 아니었는데.
1: 노래하셔야 돼요.
0: 노래, 아, 그러면 못갈것 같아요. 아니, 진짜.
1: 이참에
0: 너무,
1: 한번.
0: 예, 형편없는 노래
1: 아니요,
0: 시간이라.
1: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모시고 싶은데.
0: 아, 알겠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게요. 아, 왜냐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는 무대에도 제가 가서 망쳐놓을 순 없기 때문에.
1: 아니, 그리고 정말로 그것도 그거지만
0: 네.
1: 같이 함께 이런 좀 이런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약간
0: 그러면
1: 이러면서
0: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100회 특집 이런
1: 네
0: 특집 때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1: 100회요?
0: 저한테도
1: 아직 뭐할수 있을까?
0: 저
1: 100회까지 갈수
0: 한국무용
1: 있을까?
0: 전공했으니까
1: 네
0: 제가 가서 태평무라도 한번 추는 걸로.
1: 진짜요?
0: 그러니까요. 예.
1: 이거 빨리 이거 박제해야 돼요. 이거 빨리 박제해야 돼요.
0: 예.
1: 이거 지금 제가 녹음해야 됩니까?
0: 진짜 저는 다시 제가 그런 무대를 설수 있으면 너무 좋죠.
1: 근데
0: 예.
1: 진짜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1: 전
0: 알겠습니다.
1: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정확히 피디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1: 끝나고 명함을 좀 주시고 가십시오.
0: 알겠습니다. 또 김준수의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네, 김준수의 아지트. 정말 우리의 음악을 편하게 또 편한 공간에서 듣는 것처럼
0: 네.
1: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토크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안에서의 음악도 음악이지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오셔서 그들의 속 얘기 그리고 하지 못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재밌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 국악이 정말로 많은 대중들에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0: 네.
1: 아지트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국악인들의 음악 이야기와 함께 김준수의 스페셜한 무대까지 만날 수 있는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 금요일 밤 10시에 국악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매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국악방송 김준수의 아지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승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승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7월)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인데요. 1991년 시작해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 전통 판소리 보존과 계승은 물론이고요. 귀명창들을 위해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하루에 한 바탕씩 들려주는데요. 7월 1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을 지냈던 왕기성 명창이 미산제 수군가를, 7월 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으로 활동하는 장문희 명창이 동초제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7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보유자인 김세미 명창이 동초제 흥보가를,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송재영 명창이 동초제 심청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마지막 날에는 김금미 명창의 박봉술제 적벽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오늘 광주 월드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큰 역할을 했어?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고맙게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안 된다고.
1: 아니 이렇게 안 된다고.
0: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와.
2: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3: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붓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북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많고 또 제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소리들도 너무 많아요.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농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굴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0: 홍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벌판이나 진재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1: 물기를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1: 예전에는 흥겨운 농요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네.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지 같은 거의 좋은 쌀 신동진 네네. 신동진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진을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아,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 하고
3: 반듯해야 돼. 네. 길이.
2: 네.
1: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 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4: 자,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1: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0: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경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 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머슴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님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수요의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

0: 너무 싱싱해.
1: 100년이 넘은 김제 전통시장.
2: 예.
1: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1: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1: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제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1: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4: 김제시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보신 위로. 안녕하세요.
5: 어머. 우와. 어머. 오정혜 씨 아니세요?
4: 예, 안녕하세요.
5: 어머나 반가워라.
4: 아니 근데.
5: 어머, 뵙고 싶었어요.
4: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5: 그러세요? 감사해요.
4: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 예.
4: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 네.
4: 이게 무슨 일일까요?
6: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4: 아버님이라고 하면
6: 시아버님.
4: 시아버님께서.
6: 예.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4: 아, 그러셨어요.
6: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4: 그렇죠.
6: 그러니까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아. 그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4: 아.
6: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4: 맞습니다.
6: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4: 맞아요.
6: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4: 아, 그렇구나.
1: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배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6: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1: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배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배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6: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1: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6: 아주
1: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6: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3: 우리가요 무슨 무슨 때 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1: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6: 예쁜 핑크.
0: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3: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6: 그렇죠.
3: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6: 그렇죠.
1: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3: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4: 손주분이 벌써 있어요?
6: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 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3: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6: 그렇죠.
3: 그렇죠.
6: 네.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3: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6: 환영합니다.
3: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뒤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아, 네.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아,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아.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 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0: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1: 죽순이고요.
0: 이거는 애기 열무.
1: 애기 열무.
0: 열무.

0: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있어요.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네.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네.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네.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3: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약분에다가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3: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기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네.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네.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네.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3: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문댔네.
3: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2: 평야서점 책
3: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2: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4: 예.
2: 예. 우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 올라가도 되죠?
5: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3: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말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5: 아 네 뭐
2: 원래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5: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2: 아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5: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2: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5: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2: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5: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2: 방송국 PD요?
5: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2: 연결이 안 돼요.
5: 그쵸 막 네.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2: 맞아요. 맞아요.
5: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인데

0: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0: 사실 저기 이 공간은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1: 아,
0: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1: 어머머머머
0: 이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을, 그쵸?
1: 로또가.
0: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있었나 보다.
1: 잔상이 어릴 적에 있었고.
2: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흥겨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아이,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 같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없어. 그때 서초 동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 동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추세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예.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야,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분들.
1: 아 풍물 회원.
2: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희 씨 못 나오고 이쁜 오정희 씨 온다고 그냥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계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계는 대동굿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굿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0: 교회야 호남 우두라는 되는 거지. 우도노왕이라는 것이 호남 평화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못 오는 거예요, 못 지는 거예요. 이제 호남 평화의 농경 문화를 수담한 대등꽃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1: 김제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2: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락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3: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1: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의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0: 김제 호남우도 얼치고!
4: 좋아!

0: 강은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시골에 있어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시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사르스타르에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서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봐. 소시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2: 네.
1: 어? 잠깐만요. 저희 드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 안 되지.
1: 아이고.
2: 안 되지.
1: 아, 선생님, 그대로신 분이 있네요. 예전에 있었는데.
2: 여대로?
1: 예전에. 예, 네, 화이팅 한번 하게.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3: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로 화이팅!
1: 화이팅! 아이고, 좋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좋았습니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들리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2: 치, 기타가 더 멋져요.
3: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2: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3: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3: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3: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궁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르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정해진 음악 여정 60년. 오늘 그 첫 자리 판은 경북 구미 무을농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상도 농악 특유의 강건함, 씩씩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박정철 명인과 젊은 예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혜진 선생님께서 이 가야금 병창의 보유자, 예전에는 이 인간문화재, 문화재라고 했죠. 이런 문화유산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성대하게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명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제 제자분들이 함께 나옵니다. 국립국악원 예약당에 많은 분들이 오르셨고 그분들이 다 대단하시지만 오랜만에 이렇게 70여 명의 가야금 병창을 하시는 분들이 오르는 것도 새삼 기쁨이 아닐 수 없는데요. 녹음방초라는 곡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녹음방초 바로 이 계절에 딱 어울립니다. 단오즈음의 풍정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녹음 숲이 만들어내는 시원한 그늘 그리고 방초, 풀향기, 꽃향기를 이 70명의 예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의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수도 좋지만은요 이분들께 환호와 함성의 큰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시고!

급변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영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 뒤 수정문박서 응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결국은 삼천을 강조하야 화면이 정치를 살펴보니 어디가 어딘지 몰라 마음이 산란하였겠다. 때마침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던가 보더라.

0: 대통령이 광활을 위해서 추천하는 춘향을
1: 보았지.
0: 춘향 집을 물으신한 뒤 광자가 되어라고 손을 들어 춘향 집을 가리키라.

좋다 좋다. 자원이 정결하고 송죽이 울밀하니 여의지 절개롭다. 이도령이 방자를 다리고 남원 광한루에 구경 찾아갔다가 저 멀리 추천하는 춘향을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시난 뒤 글귀마다 춘향으로 변하여 읽으시겄다.

0: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악기, 또 가장 좋아했던 음악은 무엇일까요? 가야금이고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경성방송국이라고 해서요. 호출보호가 JODK인데요. 지금의 KBS의 전신이죠. 그때는 모든 음악 프로그램이 생방송이었는데요. 경성방송국에서는 날마다 가야금 병창이 나왔습니다. 가야금 산저가 나오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이런 병창을 당시의 조선인들, 우리의 민중들은 가장 좋아했던 것이죠. 그때 경성방송국에서 가야금 병창을 했던 대표적인 세 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심상건, 오태서, 강태용입니다. 심상건은 충청도 소리를 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들은 박기희 명창의 계보를 잇는데요. 박기희 명창의 선대의 그런 가야금 명창을 한 분이 바로 오태석과 그리고 강태용입니다. 강태용은 조선성악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에는 주로 경상도에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당시 오계하라는 이름을 썼던 박기희 명창이십니다. 박기 선생님께서는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가락은 병창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옛 잊었던 가락을 찾아내면서 병창에 치중을 하고요. 1968년에 가락은 병창의 문화유산, 그 당시에는 문화재가 되신 것이죠. 여러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숙선 선생님, 또 강정수 선생님, 또 오늘 이 무대에 모셨습니다. 강정수 선생님은 또 판소리의 그런 스타로서 창극의 스타로서도 유명을 하고요. 또 산조의 계보를 확실하게 이어가는 그런 분이시죠. 오늘 이 무대가 참 뜻깊습니다. 강정수 선생님과 정예진 선생님이 함께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들려주십니다. 예전 80년대에 이렇게 박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섯 분이 함께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무대에 오른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아영 명곡께서 장단을 잡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 분의 명인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1: 그때요 도련님. 춘향가
2: 강할로에서
1: 처음 만나
3: 얼씨구
1: 춘향의 집을 찾아오니
3: 얼씨구
4: 100년 가약을 맺은 후에 정이 점점 깊어가니 하루 난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논이 난디

잡아내고 작심가로 놀아오.

감사합니다.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지요.
2: 얼씨구.
0: 1년이면 몇 밤이냐?
1: 365 밤이지요.
0: 아.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낯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이렇게 만나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지고 아예 넋은 남이 되어 이사모른 통시절 그 송이를 내가 알아 군할기를 떠버리고

0: 여보 도련님, 오늘같이 즐거운 날 특일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1: 그러면 정담을 할 거나.
0: 정!

요동 주원정 이 마음이 태어난정 내 마음은 향이정 여인 심정이 닥정.

야, 진짜.

무엇을 먹으라느냐 뜬금을 주랴 우두를 주랴 억류를 주랴 일자를 주랴

가야금을 듣다가 듣게 되는 대금 소리가 참 좋은데요. 임진홍 명인이셨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바로 녹성 김성진 선생님의 계보를 잇고 있는데요. 김성진 선생님도 1990년대 중반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대금을 연주하셨고요. 임진홍 명인께서도 바로 국립국악원의 그 악사 단원으로서 큰 활동을 하셨는데요. 정말 음악 좋죠? 다시 한번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희 선생님께는 제자가 참 많습니다. 제자복들이 많고요. 그 제자들이 다 출중한데요.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선생님 문화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정혜진 선생님입니다. 어렸을 때 이름 공개할게요. 정옥순입니다. 바로 구강로라고 하는 그 운리동에 살았는데요. 그 운당영원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원래 정옥순이라는 어린이는 김천흥 무용학원, 고정무용학원에서 춤잘 추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박기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박기 선생님이 너는 나한테 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운당영원의 그 안채 선생님이 계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똘망똘망했기 때문에 잔심부름도 하면서 가야금 명창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죠. 오늘 이제 듣게 될 천생아재라는 곡은 사실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곡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곡을 전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정혜진 선생님이 유일합니다. 하늘천 날생 나아 제주제인데요. 이거는 뭐 명승고적을 얘기하는 탐승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는 하늘을 주신 제주를 헛되이 쓰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가 천생아재 함께하고요. 여기에는 25연 가야금이 함께하는데요. 서태경님이 또 함께 음악을 돕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생 아재. 천생은 하늘에서 낳고 아재는 내가 가진 재주를 말한다. 천생 아재. 사람은 태어날 때 본디 하늘에서 재주를 갖고 태어난다.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다. 하늘로부터 받은 재주, 부모로부터 받은 재주, 스승으로부터 받은 재주, 차곡차곡 쌓은 재주를 60년 동안 잘 펼쳐냈나 보다. 스승이신 향사 박희 선생님, 안숙선 선생님, 강정숙 선생님, 그 뒤를 이어 귀한 자격으로 대접을 받았으니 남은 시간 또한 제자들과 많은 재주로 빛내야 할 것이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 많은 다양한 색채처럼 천 가지 만 가지의 재주를 꺼내고 신명나게 생전에 펼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 행복, 참 감동이 가득한 오늘입니다. 오늘 귀하신 자리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논출이 얼큰지

말이 천사 들까지 띠띠로 올라가 황행은 삼촌이 옮겨 아니

0: 지라 우리를 보면서 지내보세. 전생 아재로 채주부려세.
1: 아! 아! 이거! 아!
2: 자, 이제 25년 가야금을 연주곡으로 만나겠습니다. 가야금 명창을 하시는 분들이 연주만 합니다. 보통 가야금 명창은 이제 12연 가야금만 사용을 했고 노래에 치중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서 이제 다연금 25연 가야금도 병창하시는 분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연주를 했던 제자들 뭐 서태경 선생이나 이런 몇몇에게 가야금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배워와서 그 또 제자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서 오늘 이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가야금 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격한 눈으로 보실 것 같지만 아 병창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야금을 잘하는구나. 25연 가야금을 잘 다루네.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그냥 박수보다는 환호와 함성의 박수를 예악당이 떠나가도록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럴 땐 어디에?
2: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조.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타산의 도시 남양주에서

0: 우리 임금님 오늘은 또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따숩게 해주시려나?
1: 안녕하세요.
2: 비켜봐. 저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여러분 신나서 사랑스럽지 않나? 귀엽고?
1: 네? 얼토당토 없네.
2: 아휴, 그나저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네. 그래요? 어? 그지? 그래, 겨울이었어. 그 날씨가 차고 말이야. 이렇게 시릴 때는, 시릴 때는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시래기를 먹으면 맛이 좋지요. 겨울철에 시래기. 아, 진짜. 나랑 유머 코드가 너무 안 맞아, 진짜. 아유, 됐고. 여기 저 시래기 아주 잘하는 집이 하나 있거든. 이쪽에 남양주 지역에서 시래기 원탑 가봅시다. 갖가지 시래기 요리가 다 있어. 가봅시다.
0: 한번 가보자. 겨울철을 대표하는 건강음식 시래기구나. 옛부터 채소를 먹기 어려운 겨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던 음식.
2: 시래기 먹을 거야, 시래기.
0: 날씨가 춥고 시릴 땐 시래기. 임금님, 라임은 이런 거요. 어디 한번 시래기 한 상 푸짐하게 같이 가보자.
2: 오, 시래기 정식. 이거 제대로 된 집 아니겠는가? 잠깐만, 뭘 먹을까? 시래기 정식을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시래기 전, 그리고 시래기 불고기, 시래기 닭볶음탕.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사장님.
3: 네.
2: 예.
3: 안녕하세요.
2: 사장님, 제가 주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3: 네.
2: 여기 이제 시래기 정식하고.
3: 네.
2: 그다음에 시래기 전,
3: 네.
2: 시래기 불고기, 네. 시래기 닭볶음탕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4: 다 드시려고요?
2: 가먹죠, 그러면은. 아니, 시래기 전문점에 왔는데 시래기로 하는 건 다 먹어봐야지. 그럼 뭐 시래기만 먹다가요? 같이 뭐 시래기만 한 접시 먹고 가지 뭐, 그러면.
4: 그 매번 헷갈리는데 어디가 우거지기도 있고 시래기도 있잖아요.
2: 자, 봅시다. 자, 다슬기는 지역별로 뭐 올갱이라고도 하고 뭐 다슬기라고도 하고, 근데 같은 거죠. 근데 우거지랑 시래기는 다른 거야. 우거지는 뭐냐, 배추 겉잎을 배추 겉잎을 이렇게 떼어내서 손질해 가지고 먹는 거. 혹시 뭐 말리기도 하고 그냥 손질해서 하기도 먹기도 하고 하는 거를 우거지라고 하는 거고, 시래기는 무청. 무청이 뭐냐면 이제 무 손질하고 난 딱 잘라가지고 줄기하고 이파리 그 부분, 그 부분만 삶아서 말려서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거, 그거를 시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알고 좀 합시다 좀. 오, 여기입니까?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5: 네,
2: 예.
5: 안녕하세요.
2: 오, 잠깐만. 이게 지금 시래기 이게 물에다 넣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5: 아, 이거 이제 이렇게 삶아갖고요.
2: 네.
5: 씻어갖고 한 이틀 정도 울거갖고 이제 나물을 하는 거예요.
2: 오.
5: 모든 재료가 일로 다 들어, 여기서 들어, 나가는 거예요.
2: 그럼 얘는, 네. 얘는 그러면.
5: 얘를 갖다 삶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얘 이렇게 말린 애를
5: 예.
2: 저기다 삶아가지고.
5: 예.
2: 물에 이제 불려서.
5: 네. 예.
2: 약간 좀 이제.
5: 아니, 좋게. 저기서 삶아서 씻어서 네. 여기서 이제 울거요. 울군다고 해야 돼. 냄새가 나니까.
2: 얘 살짝 이렇게 만져봐도 돼요?
5: 예, 만져보세요.
2: 이거 어떻게.
5: 되게 부드러워요.
2: 어머, 진짜 부드럽다.
5: 예, 되게 부드럽죠.
2: 우와! 찢어줘.
5: 찢어줘.

0: 되게 연해.
1: 이야, 진짜 연하다. 뿅. 와.
2: 여기 지금 뭐 시래기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0: 아, 예, 모든 걸 다 쓰레기, 말 그대로. 전도 쓰레기.
2: 예. 예. 쓰레기. 예. 시래기. 방송 나가야 돼. 시래기. 예, 시래기. 예, 아, 그러시군요.
0: 저희가 우와. 이 배에 노사진거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육수를 끓여요, 이걸로 다.
2: 아, 얘를요?
0: 예, 불고기 육수 끓이는 거예요. 얘.
2: 불고기 육수에 얘가 들어간다고요?
0: 예, 이걸 거의 다 이걸 들어가요.
2: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0: 20개 들어가요, 단맛이.
2: 들통 하나 육수 내는데 예, 예, 예. 이게 20개가 들어간다고요?
0: 예, 예, 예. 요거 20개 들어가야 돼요.
2: 그럼 그 배에 그 단맛이 그냥 탁 들어가겠네요. 그 육수 지금 끓이시는 거 있어요?
0: 오늘 끓이잖아요, 끓였어요. 없어가지고.
2: 좀 있나 보다. 아. 이거구나. 오, 잠깐만, 이 빛깔이. 우와. 어머.
0: 다 그 많이 들어갔잖아. 이게 뻘찍하잖아요. 그죠?
2: 거의 배즙인데요?
0: 예, 네, 배즙이 거의.
2: 여기다가 조금만 주시면 한번.
0: 예.
2: 네. 네. 네, 됐습니다. 배즙이야, 배즙. 배즙, 잠깐만. 배즙 향도 나고. 네. 지금 육수는 내 하시려고 뭐 넣으셨는데?
0: 저기 거기 이제 부재료가 들어가는 거 있죠.
2: 그러니까 그게 네. 같이 합쳐진
0: 네,
2: 거죠?
0: 네, 그렇죠.
2: 아, 잠깐만 마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잠깐만. 맛있는데?
0: 별로 안 달죠.
2: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네. 이렇게 부담가게 달지 않고 네. 적당히 딱 다네요.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배랑 이렇게 끓여서 우려갖고 주신 그거 같은데 거기에서 약간 고기 육수 베이스 맛을 내신 거기
0: 일단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3: 남이 지금 육수를 이렇게 다 드시면 어떡해.
2: 아, 잠깐만요. 지금 감기 예방하려고 지금 아 감기 예방 아니지 감기 예방 되겠는데? 아, 맛있다. 잠깐만, 이거만 계속 마시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 그러면은, 네. 야, 벌써 그 시래기랑 얘 보니까 음식이 맛이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맛있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0: 예, 제가 해서 보내드릴게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가겠습니다.
0: 네.
2: 예.
4: 겨울철 맛과 영양 모두 챙겨주는 최고의 음식. 시래기로 오늘 한 상큼하게 잔치를 벌여보세요. 당면 버섯 파 각종 채소를 와르르르르르르 그 위에 빛깔도 귀하다는 한우를 듬뿍 배로 천연의 단맛을 낸다는 비법 육수까지 가득 이것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시래기 불고기 이 집의 전매 특허라는 시래기 전도 빠질 수 없지 시래기 잘게서 그런 반죽을 이틀 동안 숙성시키는 게 사장님만의 비법 완난 반죽을 눈동 구워준 겨울의 귀한 맛 시래기전 완성 한상에 나물들이 빠지면 습하지 맛있는 반찬들까지 더해 이것이 시래기 가득한 시래기 정식 한상이요
2: 이야, 아주 그냥 뭐 시래기로 할 수 있는 이 세상 모든 시래기 요리가 이 밥상 위에 다 있구. 아, 잠깐만,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4: 정성 가득히 지은 시래기 솥밥도 있소이다. 밥 위에도 시래기가 그득하구나.
2: 오, 시래기 이야, 오. 밥이 엄청 많은데? 2인분인가? 영양 솥밥 이거 이렇게 퍼고 밥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는데?
5: 퍼도 계속 나오네요.
2: 그러니까 우리 맛있구나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가? 이야. 이야, 이거 그냥 밥도 좋은 쌀로 지은 밥인데 시래기의 향이 같이 합쳐지니까 아, 뭐라 그럴까 크, 조금만 쓸쓸한 가을 눈두렁에 어? 그 벼가 익은 벼가 싹 쓰러진 후에 그 남아있는 그 벼의 잔향이랄까?

너무 탄력이다. 맛있는 밥이 맛있고 반찬도 사실 필요 없는데 오늘은 반찬이 정말 야 이거 진짜 야 오 이게 시작이

0: 오, 부드러워. 본질이 잘 돼가지고 너무 부드럽다. 아, 잠깐만. 참으로 과인이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 양반 정해주시오. 무엇부터 궁금한 거 얘기해 보시오.
1: 양배추쌈. 응. 그쪽 그 밥이랑.
0: 아, 양배추쌈에
1: 그 밥된장이랑.
0: 수배기 밥이랑 그래서 강된장에서 싹.
1: 네네.
0: 어, 그게 궁금하시구만. 오케이. 알겠노라. 과인이 비디 양반의 수건을 시력이 많은 쪽으로 파야지. 수건을 풀어주겠노라. 야, 이거 밥이 진짜 찰지다. 오, 아, 야, 가난한데 누구? 이거 그냥 강된장 이런 게 아니네. 밥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을 수 있게 된장을 따로 하신다는데, 야, 요게 맛이 생각보다 알싸합니다. 어, 된장의 그냥 고소한 맛, 고기에 약간의 알싸한 칼칼한 향이 섞여 있어서 톡톡 느낌도 나고. 같이 먹어볼게요. 양배추는 달고 강된장은 고소하면서 알싸하고 밥은 또 쌀의 그 단맛. 아, 입에 착착감이네. 이렇게 먹으니까 나 어렸을 때 외가 집 가면은 할머니 방에다가 다 밥상 손주 왔다고 다 내 독상 하나 다 차려주시면 배추 양배추 삶은 거니 뭐 어떤 된장을 그 시골 된장으로 해가지고 시래기 막 이런 거 다 조물조물 무친 거 해가지고 다 비벼 먹고 싸서 먹고 막 그런 느낌이 나네. 시골집에 와서 국물 떼고 방에 앉아서 밖에는 눈이 폴폴 내리는데 그렇게 먹는 기분이. 야, 이 시래기 향이 좀 더 강하게 오니까 나는 더 좋은데? 야, 이 테두리 봐요. 어? 테두리. 요렇게 전을 하면은 얼마나 끝에가 바삭바삭한지 알아? 응? 뭐야?
2: 미종의 ASMR.
0: 살짝 짭짤하면서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알싸하게 간간하면서 전 무침 요 기름도 좋은 거 쓰신 것 같은데? 응? 아, 일반 기름 쓰신 것 같지가 않아.
2: ASMR은 계속 갑니다. 가운데 쪽은 바삭하지 않고 잘 익고 부드러워요.
0: 맛있다.
1: 선생님,
0: 그러면 네.
1: 불고기 좀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0: 어머, 어떡하냐? 이거 입고 있었냐? 어휴, 지금 시래기 온 거라고 시래기 불고기 이거 익는 거를 몰랐어요. 시래기가. 자, 이게 시래기 자체가 맛이 아주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은은하기 때문에, 뭐랑 어울려도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 응. 이렇게 얹어서, 시래기랑, 자, 원래는 시래기 불고기인데, 이 시래기 밥 위에 시래기를 얹고, 시래기 불고기를 얹어서, 이게 다시 시래기를 얹고, 시래기.
1: 어디 가서 내분하지 마세요.
3: 그렇지.
0: 알겠네. 뭔가 보통 우리가

0: 먹던 불고기보다 시래기가 들어가서 약간 달큰한 거를 조금 죽여주면서 고소한 향이 싹 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래기와 불고기가 만나서
1: 시불고기.
0: 어? 나 욕한 거야 지금?
1: 시불고기라고 했습니다.
0: 발음 조심해야 된다니까. 시래기 아닙니다. 시래기가 불고기를 아주 포근하게 안아주는 모습이 정다운 우리네 한국인의 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깐만, 여기다가 강변장수 살짝 섞어서 먹어볼까? 그래서? 숨겨서? 살짝만? 아, 이거 밥된장을 넣으니까 조금 칼칼한 맛이 나서 불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밥된장 살짝 섞어서 드시면 많이, 평소보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임금님,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어. 이걸 먹지 않으면 시래기 잔치를 벌였다고 할 수 없다는디. 먹자라이들만 아는 맛돌이, 큼직한 토종 닭의 입맛 도는 맛이, 빨간 양념도 더하고 채소로 만든 육수도 넉넉히 부어주고 칼칼한 맛을 더할 고추에 보슬보슬 맛 좋은 감자도 풍덩 튼실한 토종 닭아 이리 오너라.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압력솥에서 팔팔 끓여내고 오늘의 주인공! 이틀 동안 목욕 체계한 시래기 위에 듬뿍 부어주니 빛깔부터 군침이 도는 오늘의 맛 우리 시래기 닭볶음탕! 납시오!
0: 다리가 닭다리 이렇게 두꺼운 거 봤어요? 토종닭인가? 이거 다리 맞죠? 어깨인가? 어깨가. 오, 살도 엄청, 살이 엄청

아, 요거는 시래기를 저기 저기를 양념 간을 항상 해서 넣어줬나? 와, 이 시래기가 더 맛있어. 어, 다가 미안하다. 어머, 국물이 싹 돼갖고 어, 이게 너무 맛있어. 이게 백미인데? 원래는 이걸 들고 뜯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 다 지금 이제 좀 이제 좀 식었다.

0: 일단 시래기를 기본으로 해서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 사실은 불고기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볶음탕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밑반찬에 사실 오늘 내가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쉬운 게 나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릇이 좀 큰 것만 있으면 비벼 먹어도 또 밥된장이 진짜 맛있거든요. 비빔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된장이 비벼 드시면 칼칼하고 알싸한 밥된장에 비빔밥 한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부드하고 씹을수록 달큰한 깊은 맛이 매력적인 시래기.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마치 처음 드시는 것처럼 또 드시는구려.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맛있으시오. 무침부터 시작해서 밥, 전, 불고기 전골, 닭볶음탕까지 골라먹는 재미 가득, 맛도 입안 가득, 맛 좋고 몸에도 좋은 든든한 시래기 한상이로소이다.

0: 동종의
1: 동의보.
0: 동의보감에서는 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래기 또한 무의 일부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시래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래기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해소하며 장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도와준다 합니다. 두 번째,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보다도 아시죠? 어? 맛있으면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 아, 그러니까 칼로리가 낮은 우리 시래기를 겨울에 많이 드시고 건강과 영양, 맛과 영양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미종의 동의보감 마치겠습니다.
2: 동의보감.
1: 왕으로 계실 때 귀한 음식만 드시고 그랬어요. 오늘 시래기를 드신다길래 좀 놀라긴 했거든요.
0: 아, 왜? 아니, 나는 왜 시래기 먹으면 안 되나? 어우, 참나.
1: 근데 진상제등의 백성들만 먹던 거 아닌가?
0: 거기 있을 때만 해도 시래기를 먹을 일은 없었는데 이제 미행을 나가거나 이제 이러면 사실 그때 궁금하긴 했거든. 우리 이제 백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유, 저건 뭔가 궁금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시래기를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네. 아, 이렇게 맛있고 미네랄과 비타민,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우리 백성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현명하게 먹고 있었구나. 어쨌거나 날도 춥고 이럴 때는 사실은 무, 수확 탁 하고 나면 시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 잘 손질해갖고 먹으면 겨울철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섭취하면서 칼로리는 낮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시래기 겨울철에 많이들 드십시오. 긴 사이로 썰매를 타고 저 크리스마스 아닌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즐겨야 되겠지? 보고라네, 보고. 보고 스페셜. 보고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가? 닭다리야?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보고 들어와. 쪽하구나.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됩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치킨 무료!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쇼 문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님 문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완구 복록을 재산과 재돌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좋아.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꼬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굴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짱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엘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0: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징그러워요?
0: 네?
1: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우리 너무 오래 봤네.
1: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1: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아주 기대됩니다.
1: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1: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1: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2: 밟아서.
1: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에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 밴드와 느다 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다 캠프 운영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의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아, 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좋아서, 눈가시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구. 아!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5: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5: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6: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6: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5: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6: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6: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7: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0: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0: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게임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경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1: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휴,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마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제총조사가
5: 당신의 사업을 업!
4: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6: 혁신기 업!
5: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6: 자연 업!
4: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5: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하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결이 아닌 점수제 돌입.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질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0: 대한민국 히트곡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 후배들이 조선판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3: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한 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5: 우리 중에 다섯.
6: 그러니까.
7: 다섯 명이요?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6: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8: 올라가자. 파이팅.
1: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옥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구 씨입니다.
9: 야,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1: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0: 기대돼요.
11: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2: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1: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2: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3: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4: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13: 네.
4: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3: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13: 예.
14: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13: 예.
14: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15: 무슨 어쩌기요?
1: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어딘 거지? 여기다.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오세요 일단. 예,
15: 아 너무
13: 오세요. 감사합니다.
15: 영광이에요.
13: 아니에요.
15: 이렇게 앉아. 네네네.
13: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15: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3: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 아, 정말요?
13: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5: 너무 감사합니다.
13: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15: 저도
13: 있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15: 네. 네.
13: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15: 와!
13: 그리고 괴물.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15: 에이.
13: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와!
13: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15: 네네네.
13: 여러 가지.

0: 야, 일단 신난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1: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2: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3: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4: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3: 네.
4: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3: 아니요. 흰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어.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네,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날개를 달아.
6: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7: 떨려.
3: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8: 진짜?
7: 야. 거짓말 하지 마.
8: 잘할 거면서.
7: 하나도 안 떨면서.
8: 잘하기만 해봐.
9: 화이팅!

0: 빡세 돌았어.
1: 와.
2: 야.
1: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3: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4: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3: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4: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5: 아니, 나 말 한 자리 하려고. 아, 나도 그 흥부화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3: 아유, 감사합니다.
5: 잘했어.
3: 아니,
6: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7: 맞아.
6: 너무 신나고.
8: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9: 아이고, 두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과 태공을 넘겨요.
10: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루가 불고 바지 헹구 찬지 공도주락.
4: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러는데 빨라 빨랐어.
11: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2: 감사합니다.
1: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1: 점수 눌러주세요.
7: 점수 너무 잔인해.
1: 지금 공개합니다. 와. 아, 95, 93, 97, 99. 자.
7: 감사합니다.
11: 그럼 100점 있다는 얘기잖아요.
7: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1: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14: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흰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0: 소으름으로 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소으름
0: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아.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2: 네.
3: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1: 감사합니다.
0: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사록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2: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3: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0: 네.
3: 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어요.
0: 김사록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1: 한 문턱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파이팅!
0: 네.
3: 파이팅!
0: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보네.
5: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0: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우!
6: 퀸!
7: 오우, 아름다우셔.
0: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4: 오! 멋있다, 멋있어.
3: 옷 맞춰서 입었구만.
1: 오늘 약간 의상을 미아리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8: 네네.
1: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8: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9: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사실
8: 저기요?
9: 아버지뻘 아니에요?
8: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9: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1: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8: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4: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9: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1: 저희들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0: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의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11: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10: 대세 그게 없어요.
11: 상상 더하기라고.
10: 아, 대세죠. 이제.
11: 너무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신 텐.

0: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이렇게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하면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의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1: 퀸 is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2: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3: 잘해요. 저희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아...
4: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와,
2: 와 좋다.
5: 좋다. 듣기만 해도.
6: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8: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1: 됐어. 기가 막.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1: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어떠?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은.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4: 아, 예, 예, 죄송합니다.
2: 이봉근 씨랑 저기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3: 이봉근 선배님.
2: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아는 것 같습니다. 예.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예.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순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 왜요? 아 왜 왜요?
5: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지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주세요. 네. 김정민 판정단 서포터 팀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8: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9: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음악을

0: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김정민 탄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1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 아, 오늘도 역시
2: 오, 장난인데?
1: 장난이구만.
0: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3: 왕자왕입니다. 그렇게 왕관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4: 못살아. 데프콘의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5: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6: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5: 아, 관계가 있어요?
6: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7: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5: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7: 그렇게 막 오락오락 하더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4: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3: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4: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9: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8: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1: 음악로.
0: 어? 음악로 해.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2: 경성 문학부!
0: 감사합니다.
3: 제 혁신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4: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 문학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5: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서
6: 죄송한데요, 대표권 씨.
5: 예, 예.
6: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뭐 주저기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거든요.
5: 다음 무대 언제죠?
6: 조만간이요.
5: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6: 예, 알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4: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7: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0: 원이로
1: 대표님 성량 좋은데?
2: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3: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3: 알았어, 알았어.
4: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5: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7: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창작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5: 네.
8: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 우리

0: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1: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3: 비나리 비나리 몸뚱살 풀고 가자.
4: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0: 그걸 우리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1: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2: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5: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6: 97점.
7: 아,
6: 97점이고.
8: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9: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11: 감사합니다.
12: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2: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3: 와.
14: 와, 와. 오.
15: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16: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2: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17: 오늘 잘 맞네. 오.
1: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8: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5: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8: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8: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5: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8: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1: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8: 예 그렇습니다.
2: 기대가 됩니다.
15: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18: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15: 죽여주잖아.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전에

0: 기생.
1: 오. 오. 야.
2: 아. 오. 안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김하은의 무대 판 스타트.
3: 그때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3: 지금 뭘 한 건지 모르겠어.
4: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5: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4: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6: 저 이제 제일 떨려.
7: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8: 오, 잘 나왔네.
9: 맞아.
10: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0: 재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2: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7: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예!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가수 허경환입니다.
8: 개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예, 순간입니다.
9: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10: 맞아.
9: 저런 마음이 돼.
10: 아니 근데 라니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8: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4~5개 됩니다.
0: 예. 예.
11: 조금이나마 음악이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2: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네 거야.
11: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2: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3: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2: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 허경환 씨, 근데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 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2: 아주 좋습니다.
14: 예.
12: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알겠습니다.
12: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14: 허경환 씨, 예,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2: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14: 다음 무대 언제죠?
12: 예, 조만간이요.
14: 알겠습니다.
12: 조만간인데
14: 미리적인 예, 예.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2: 예, 알겠습니다.
14: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우리가 무대 봅시다.
12: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라니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1: 인순이 선생님의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8: 씨.
15: 안녕하세요.
8: 아 늦었네. 내가.
15: 안녕하세요.
8: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15: 네.
8: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 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15: 네네.
8: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예.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15: 사실 그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8: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겨.
15: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8: 이도령?
15: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8: 연기?
15: 네 연기를 조금
8: 아 음악이 팍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15: 뭐래요?
8: 단양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빠지고
15: 여기 앞에 넣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 그리고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어?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 둘 셋
15: 파이팅!
0: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13: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3: 긴장했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11: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이런 이별만큼 많은

0: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로 말고 잘 이끌어라.
1: 아이고
2: 토리언님.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2: 토리언님.

0: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1: 본인 목소리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2: 맞습니다.
1: 예.
3: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4: 와, 괜찮다.
5: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3: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내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0: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1: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논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은환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어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 좀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2: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어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 봤어요. 휘휘 아니야 잘했다.
2: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3: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0: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미우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3: 수영이 변신했어.
0: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4: 이수영 선배님이 미우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이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다 앉으시다. 네.
4: 어 네.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 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6: 찍어왔습니다.
2: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휴! 네, 대북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이 가능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7: 인형이
2: 이거 다 끝나.
7: 아, 그래요?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7: 저희가?
2: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4: 네.
2: 거의 마지막에 나는
7: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그거를

0: 궁금한 거.
1: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2: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3: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탁탁.
4: 초대인가?
5: 초대인가 봐.
3: 하나, 둘, 셋, 탁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루,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7: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6: 자, 이수영 씨도 뮤루에게 응원의 한마디.
3: 저는 오늘 뮤루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루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루는 원래 잘하니까.
8: 파이팅!
9: 무대에서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6: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루의 무대 판 스타트!

0: 무대에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르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99점,
4: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2: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2: 1등.
1: 1등이야.
3: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4: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4: 조금만. 네. 네.
5: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요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것만 하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뮤로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4: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6: 잘했어. 잘했어.
4: 최고야 최고.
6: 잘했어.
0: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1: 더 얘기해.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더 멋진 뮤지션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아, 화이팅. 완벽했어,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연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시작했는데요. 가야금 특유의 맑고 섬세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음악이라도 어떤 국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매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는 노래 없이 국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을 들어보는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온전히 악기만의 선율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섬세한 울림이 있는 가야금부터 장단으로 흥을 더하는 타악까지 국악 영재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0: 손끝에서 피어나는 우리 소리, 계속해서 다음 무대도 김영우 친구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영호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가야금을 사탕 때문에 시작한 거라고 하던데 맞아요?
1: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때 학교에서 반가워 수업에서 네. 가야금을 배웠는데 네. 선생님께서 잘할 때마다 사탕을 주어서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사탕 때문에 역시 어린이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사탕만한 게 없죠.
0: 젤리도 있습니다.
2: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사탕 때문에 가까워진 가야금이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가야금이 영호 친구에게 이제 어떤 존재일지 궁금해요.
1: 친하지만 가끔은 꼴도 보기 싫은 친구요.
2: 꼴도 보기 싫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있죠, 그럴 수 있죠.
1: 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요. 가끔은 연습하기보단 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꼴도 보기 싫지만 안 볼 수 없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아요.
0: 아, 그래요. 뭐 여자친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맞아요? 예전에. 예. 아니 정말 찐친은 그렇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투닥투닥해도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고 평생 갈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러면 이런 가야금 친구와 함께 미래에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1: 아직 멀긴 했지만 제 결혼식에서 가야금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0: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1: 아니 지금 없습니다.
0: 계속 너무 몰고 가는 것 같죠?
2: 안 걸려드네요.
0: 미안해요. 예. 그래서요. 네. 가야금을?
1: 제가 전에 결혼식에서 축주를 한 적이 있는데 신랑 친구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0: 좋아하죠.
1: 그래서 네. 나중에 제 결혼식 때 가야금 연주로 미래 여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0: 야, 미래 아내 멋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뭐 미래 아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0: 예. 근데 언제 결혼은 예정하고 계세요?
2: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0: 중1이시잖아요.
1: 네. 20년 뒤.
0: 20년 뒤에. 그렇죠. 그때쯤에 딱 결혼할 나이가 되겠네.
2: 저희가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게요. 예. 근데 우리 영호 친구가 가야금 말고도 끼가 굉장히 많대요.
0: 그래요?
2: 그래서 오늘 꼭 보여주고 싶은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1: 제가 아이돌 댄스를 좀 추는데요.
2: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아이돌 댄스까지.
0: 아니 근데 얼굴에 네. 좀 아이돌 기운이 서려 있어요.
2: 진짜 얼굴도 주먹만 하고.
0: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크. 네, 마이크 받아드릴게요.

0: 그 표정이 네. 춤추는 내내 눈웃음을 잃지를 않아요. 어. 연습한 거예요?
1: 아, 네, 연습했습니다.
2: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춤이 안 되니까 표정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그죠? 어, 그 느낌 딱 느껴졌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춤 실력 더 쌓으면 그쵸. 어 진짜로 무섭겠는데요. 아이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 가야금 하는 아이돌 어때요?
0: 어? 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네.
2: 완전 K-팝이죠. 네. 느낌 있죠? 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0: 근데 선생님 우리 아는 척 해야 돼요.
1: 네.
2: 어, 그러니까. 야,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데 지금 중1이잖아요. 중1 생활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요즘 패션이 제일 고민이에요.
2: 아, 패션? 왜? 옷 입는 거?
1: 초등학교 때는 사복 입는 게 당연했는데 예. 중학생이 되고 교복을 입으니까 아. 요즘 사복 패션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2: 아, 교복만 아. 입으면 되잖아요, 학교 갈 때.
1: 그 주말에 좀 신경 써야 되니까.
2: 아, 주말에? 뭐 하는데요 주말에?
1: 주말에
2: 예 데이트?
1: 아니요.
2: 아니 아 그 주말에 입을 옷이 신경 써요.
0: 주말에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죠? 또 코인 노래방도 가고 그죠? 네, 그죠?
2: 예, 오늘 이 저희의 코디는 어떤 것 같아요?
0: 어떤 것 같아요 보기에?
1: 안선님은 예. 흰 바지와 파란 네이베색 가디건이 데뷔를 네. 이어서 얼굴이 확 사시는 것 같아요.
2: 잘 보네.
0: 네이비색 카디건이 데뷔를 이뤄서
2: 보는 눈이 있어. 어. 예, 그리고요.
0: 저는요.
1: 자연스럽게 바지에 예. 상의를 넣어 입으셔서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2: 아, 야, 진짜.
0: 아, 기분 좋게 해주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2: 완전 있네요, 진짜. 오, 네. 그러니까 옷도 네. 잘 입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0: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할 때는 굉장히 차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목소리도 조용하고요. 근데 춤도 잘 추고.
2: 그러니까.
0: 패션에 대해서 조언도 잘 해주는데.
2: 얼굴도 잘생겼어요.
0: 기분도 좋게 해주고.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2: 예, 앞으로 진짜 네. 쑥쑥 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에 이어서 다음은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마일리 언더간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지켜주는 안정적인 버팀목 홍리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이 곡은 장금이의 꿈에 나오는 OST 중 차분함과 고요함의 뜻을 가진 캄인데요. 해금과 사랑에 빠지게 된 잊을 수 없는 곡입니다. 해금은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는 악기예요. 듣는 순간부터 천천히 번져가는 해금의 소리. 제가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 특유의 애잔하면서도 깊은 네. 울림이 인상적인 그런 무대였습니다. 해금은 사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인데도 네.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정말 넓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악기잖아요. 그런 만큼 이 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검은고의 묵직한 울림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무대였습니다. 소율 친구가 검은고를 배우기 전까지 온갖 악기를 다 섭렵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1: 네, 국악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해봤는데 네.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가야금은 연주할 때 정교하게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고요. 네. 해금은 안줄 소리가 안 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아쟁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0: 다 해봤네.
1: 네, 그래서 검은고는 특히 마지막에 해봤는데 네. 발이 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은근 저랑 잘 맞았어요.
0: 오, 네. 신기하게 발저림이 없어지고 네. 수족냉증 같은 것도. 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2: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악기를 찾은 거네요. 예. 근데 국악을 원래 좋아했나 봐요. 그렇게 국악기들을 다 해본 거 보니까.
1: 네,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가지고. 네. 많이 좋아했습니다.
2: 아, 그 와중에서도 정말 검은고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연주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검은고로 왔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1: 지금도 학교에서 검은고를 열심히 하면서 더 좋은 연주자로 발전하기 네. 위해서 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조금 힘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1: 네.
2: 네, 뭐예요?
1: 공부가 네.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2: 아니, 공부도 힘들지만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1: 맞아요. 네. 손가락이 네. 검은고는 이 술대라는 막대기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2: 약간 뜯는 거예요, 그거로?
1: 네, 이걸로 튕기면서 연주를 네.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통통해졌거든요.
0: 아이고,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2: 어머,
1: 굳은 살
2: 안쪽에 빨개.
1: 네. 네, 여기가 완전
0: 부었어요?
1: 부었어요. 반지가 맞는 호수가 없어요.
2: 오, 저 손가락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1: 네.
2: 어머, 진짜야, 진짜.
1: 통통해요.
2: 오, 보면 오 소율 친구 손가락이랑 저랑.
0: 아, 정말 노력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손입니다.
2: 네.
0: 국악기 잘 모르는 분은 사실 이제 검은고, 가야금, 뭐 아쟁. 해금 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고 저도
2: 맞아요.
0: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야금은 12줄이고 손으로 튕겨서 연주를 하는 악기고요.
0: 네.
1: 검은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술대로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악기고 아쟁은 7줄이고 활로 켜서 연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0: 검은고가 왕산악인가요?
1: 네.
0: 가야금 왕산악. 우룩?
1: 네.
0: 이거는 외웠어.

0: 그것까지밖에
1: 그럼 몰라요. 아쟁은?
0: 아쟁이 아쟁은 누구실까? 네. 네. 제가 그것도 찾아보도록
1: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줄 악기여도 다 이제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네. 소리도 느낌도 완전히 다른 게 그 매력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소율 친구 요즘에 관심사는 뭔지 궁금해요.
2: 저의 최대 관심사는 엑소입니다.
1: 엑소?
2: 네.
1: 우리가 아는 그 엑소?
2: 네.
0: 오. 아이돌?
2: 네. 오. 네. 제가 춤이랑 노래랑 연기하는 거를 가장 좋아해가지고 특히 엑소 중에서도 세훈 찬열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0: 아 네. 그래요?
1: 네. 우리 소율 친구가 약간 어른스럽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는데 엑소 네. 얘기를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한 또 어린 이 팬의 그런 어. 표정이 됐어요.
0: 그러네.
1: 그럼 그렇게 좋아하면 엑소 노래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어요?
2: 네. 너에게 내 전부를 걸어 Yeah we coming for that 절대 누구도 허락할 수 없어 망가지더라도 다 던전을 위해 지켜내 crown 여기까지 아~ 못하지만
0: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저도 좀 하거든 아~ 으르렁 으르렁 예, 저도 엑소를 좋아해가지고
1: 아~
0: 어, 네. 저 찬열
1: 아, 찬열.
0: 아, 그러면서.
1: 오, 찬열. 통하는 게 있네요.
0: 아,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그 이 방송 엑소 팬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엑소도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네.
0: 엑소를 가장 좋아하는데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2: 공부.
0: 공부요?
2: 네, 공부가 제일 공부, 싫습니다.
0: 공부 싫지. 네.
2: 시험 기간 되면 네. 많이 힘든데 또 네. 시험이 끝나면 또 그 시험을 다른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1: 시험 끝나면 그 다음 시험 있고
2: 네.
1: 숙제 끝나면 그 다음 숙제 있고 네. 그거는 뭐 초3인 저희 와, 딸도
0: 진짜 끝이 없어요.
1: 네, 맨날 숙제하기 싫다고 징징대고
0: 계속 뭐 할 게 있으니까
1: 맞아요. 네. 전국의 학생들이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힘들 때는 우리 소율 친구는 엑소 노래 들으면서 힘내기로 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힘든 시간 이겨내서 지금 이 시간 차곡차곡 쌓아서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국악기의 매력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유주입니다. 저는 국악기 중에 생황을 배우고 있는데요. 생황은 관악 국악기 중 유일하게 악기 하나로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화음이 정말 풍성해서 소리가 정말 좋고 국악과 현대음악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황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게 이번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좋은 생황 연주

0: 네, 생황만의 이 맑고 신비로운 음색이 정말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네. 저는 이 생황 연주를 잘 보지도 못했거니와 이렇게 어린 친구가 맞아요. 연주하는 건 정말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정말 호흡이나 표현력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생황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네. 대나무관 여러 개를 꽂아서 연주하는 악기예요. 네. 국악기 중에는 드물게 동시에 여러 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악기인데 그래서 더 풍성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을 통해서 국악기마다 가진 고유한 음색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무대도 기다려집니다. 함께 보시죠.
2: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없이는 못 사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아징이라는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악기를 오래 잡을수록 몸이 뻐근해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곤 한답니다. 아쟁은 존재감이 뚜렷한 마치 악바 같은 악기예요. 강한 소리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폭 넓은 소리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있는 아쟁 제가 이번에 멋지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0: 와, 정말 아쟁 소리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네. 매력이 있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거칠고 투박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잘 들어보면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정다은 씨는 아쟁도 종류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1: 제가 또
0: 알아요?
1: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0: 그래요?
1: 이 아쟁도 대아쟁, 소아쟁이 있잖아요.
0: 아네. 예, 아시네.
1: 네, 이렇게 나뉘는데 큰 아쟁은 좀더 깊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또 작은 아쟁은 조금 더 섬세하고 또 화려한 소리가 특징이잖아요.
0: 역시 이 노래 들어볼래? 안방마님답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신명나는 타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예, 두 친구의 연주에 제 어깨가 다 이게 들썩들썩할 정도였는데
1: 신나네요.
0: 아, 정말 신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악기하기 정말 잘했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2: 저는 그 얼마 전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국악의상을 입고 후배들 반 앞을 지나가는데 아하. 큰 소리로 어떤 애가 형 멋져요 해줘가지고 뿌듯했어요.
0: 오. 오. 그 본인 뭐라고 대답했어요?
2: 고마워.

0: 그래요. 이미 선배구나. 그리고 그 졸업사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네. 무겸 친구는 혹시 어떤 때가?
1: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장구 연주를 보여드렸어요.
2: 오, 네.
1: 두 분이 엄청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용돈을 주셨어요.
2: 아, 용돈.
1: 역시 용돈은 사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0: 아, 그렇죠. 용돈은
2: 아이, 귀여워요.
0: 사랑.
2: 예, 예. 용돈은 사랑입니다. 아니 뭐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도 그리고 후배들 눈에도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0: 아유, 사랑스럽죠.
2: 네, 그 마음 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실력을 갖추기까지 아마 엄청난 노력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연습했다 하는 거 있을까요?
3: 제가 그 타악을 처음 배웠을 때 네.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집에서 연주하면 시끄러워서 두두굽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두드리면서 매일 2시간씩 연습했었어요.
2: 와.
0: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두굽에 청테이프를 감아서 어떻게 그걸 해요?
3: 깽가리 채로 두드리면서
2: 소리 안 나게
3: 연습하면
0: 그거를. 네. 아 진짜 대단하다.
2: 네. 무겸 친구는요?
1: 저도 틈날 때마다 계속 연습했는데요. 학교 갈 때나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화장실에 있을 때 손바닥으로 계속 허벅지를 치며 장단 연습을 했어요.
0: 이렇게? 한번 네. 해봐요.
2: 아, 양쪽 번갈아 가면서 이쪽 왼쪽 오른쪽
0: 덩기덕 덩기덕 덩덕 이렇게 역시 이렇게 연습벌레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실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되게 식은땀 나게 긴장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기억나는 무대가 있나요?
1: 제가 예전에 태국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태국은 습도가 높잖아요.
0: 예.
1: 공연을 하기 전 장구 소리를 맞춰보는데 원래 궁따쿵 궁따쿵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0: 그래요.
2: 궁따쿵 궁따쿵. 예. 근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1: 장구 가죽이 습기를 먹어서 폭따쿵 폭따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2: 폭따쿵 폭따쿵?
1: 네.
0: 아 폭따쿵?
1: 예.
0: 아 궁따쿵이 아니라 폭따쿵?
1: 네.
2: 그거 해외에 아,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태국을 나가서 장구도 기분이 좀 업된 거 아닐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네. 당황했어요?
1: 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했는데 찬석이가 장구를 다시 조여줘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0: 아, 그 찬석이 덕분이네.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1: 네.
0: 안 했는데.
1: 했어요.
0: 아, 그래요.
2: 사실 이 장구가 날씨나 네.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예민한
0: 맞죠.
2: 악기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예.
2: 서로의 악기까지 살펴봐주는 친구 사이 정말 부럽고 또 대단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중학생 되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요?
3: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0: 아이고 축하합니다.
3: 합격하면은 네. 여자친구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여자친구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3: 성격.
0: 성격을 아 그 외모는 안 봤어요?
3: 네.
0: 아 그래요.
2: 여자친구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0: 긍정적인 친구네. 예예 예, 그래요. 아 여자친구가 있고 무겸이는
1: 저도 있어요.
2: 어?
0: 에이.
2: 아, 지금 급하게 지금.
0: 진짜예요? 그냥
1: 아, 진짜 있어요.
0: 친구 따라 가는 거 아니고.
1: 아니 진짜 있어요.
0: 얼마나 됐는데요?
1: 저 한
0: 예?
1: 20일.
0: 20일? 꽤 됐네. 자 보자.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1: 예?
0: 아니야 아니야. 네. 하여튼 재밌는 그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제 꿈은 국악계 1장입니다. 장구는 물론이고 다른 전통 악기들도 다룰 수 있는 넘사벽 1장이요.
0: 기대할게요.
2: 네.
1: 예.
0: 찬석 군은?
3: 저는 그 꽹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꽹가리는 그 시끄러운 악기가 아니라 멋진 네.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0: 야 여기 1장.
2: 네.
0: 국가 무형,
2: 무형 유산. 아니 근데 우리 두 친구 모두 다 오늘 이렇게 대답 들어보고 하니까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악계 1장 그리고 꽹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된 우리 찬석 친구까지 다시 만나게 되길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마다 저마다 가진 음색과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맞습니다. 같은 우리 음악이라도 어떤 악기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감정과 분위기가 나옵니다.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만은
1: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발림을 하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2: 박두성 선생 가방에서 맹셔틀 짤랑 짤랑 거리는 소리가 나니 시. 아이들이 궁금하여 묻는 말이 선생님 이거 무슨 소리예요?
3: 이것은 맹셔틀이라고 하는 건데 점자를 찍는 도구란다.
2: 아이들이 궁금해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우와 점자요?
3: 그래 점자가 무엇인지 일러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2: 네.
3: 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판소리로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을 주는 소리꾼 김지연입니다. 저의 일상과 그리고 제가 판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청자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7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미숙아 망막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전혀 볼수 없게 되었어요.

국립 서울 맹학교에서 한 14년 정도를 지냈고요. 맹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배울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0: 중학교 3학년 때 이청준 소설 서편제로 먼저 판소리를 접하게 됐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 송아가 아버지께서 이제 너에게 한을 심어주겠다면서 눈을 멀게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읽고 분노를 했었는데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이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의 예술혼을 저렇게 불태워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판소리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1: 김허구동바라 이말이 지든 마든 산호주름을 갇혀버리고 버섯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2: 오늘같이 좋은 날에
0: 오늘같이 좋은 날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아마도 저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하는 듯하여이다. 이놈의 심사가 이래 오니

처음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타도 뭐한달 만에 그만두고 뭐 피아노도 8년을 쳤지만 연습을 안 해서 늘지를 않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은 얘가 금방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히 엄마를 설득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점자로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엄마께 진심을 담은 저는 이 판소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엄마께 썼습니다.

0: 그때가 고2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정말 자기가 뭐 편지를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한 번만 자기를 믿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다. 너 한번 믿어보자 그랬는데 꾸준히 지연이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하는 모습 보니까 아, 그때 해주길 잘했다. 지연이가 선택하길 잘했다.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고맙다.
1: 나도 고마워.

0: 기특하죠.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던 거, 이제 31살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참 대견하죠. 더 이상 뭐 건강하게만 꾸준히 이렇게만 잘하셨으면 바란 희망입니다.
1: 바로 찾을 건데
2: 국악소인데 저 국악소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3: 보컬 레슨 선생님도 알아봤지?
2: 12월 달부터 할려.
0: 또 어디서 하게 됐어?
2: 아, 이 백석.
3: 백석에 그 더 좋은 선생님 소개받았대.
2: 자, 소리가 여기서 지나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0: 그렇지. 보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너 같은 경우는 성대를 직접 만져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던 거지.

0: 이랑 아라리오 아리
1: 가족이 만약에 이렇게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밝게 자랄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대들보죠.
0: 개나리 지몰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

판소리는 고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지 맞아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판소리에 굉장히 그런 격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가 좋았고요. 판소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야기 들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0: 지연아.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어디 잘 또 들어왔네.
1: 네. 그 우리 실로암 마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됐었던 거야?
2: 고학선은 좀 양해를 구했고.
1: 아 그래? 그러면은 월화 그다음 또 언제 가지?
2: 저는 월요일 수요일만 가요.
1: 톱

0: 돈 맞고서
1: 가을치
0: 폐가 차
2: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게 되었고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제 전통음악 아카데미라는 거를 그 방과후 수업을 여셨는데 거기 원진주 선생님께서 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0: 하나. 온냉기 날리며
3: 팔 끝에
0: 꽃이 피네.
4: 툭 칠 때 바깥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이 바깥으로 손가락에 펴줘야 돼.
3: 하나, 둘, 셋. 조금 빨라야 돼. 손이. 둘, 셋, 둘, 둘, 에이. 자, 봐봐. 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어디까지 뻗어갔어? 그치. 툭 할 때 꽉 잡아야 돼. 그치. 어때? 힘이? 그치.
2: 쭉 들어갔어.
3: 쭉 들어가지. 그치. 왜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날려야 되거든.

0: 제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요소에 맞는 이제 몸 쓰는 거, 발림 정도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고 극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또 창작판 소리를 하면서 실제로 연기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림하듯이 부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몸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지연이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찰떡같이 이제 바로바로 알아들어서 이제 뭐 금방 이렇게 활용이 되고 하네요. 네, 보람이 있어요. 그치? 혀뿌리를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게 내렸어. 부! 부! 그렇지. 자, 여기서, 오! 이렇게, 오! 떨려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떨리고 있는 거잖아. 부! 부! 그렇지. 헬렌 켈러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원진주 선생님은 우리 한국의 설리번 선생님 같은 존재세요.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네, 굉장히 인사 바르게 잘하고 서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소리할 때도 저에 맞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이 그려주세요.
1: 흰 백! 자 불극을 공허한 송이송이자 송이송이 꽃 피우고 네.
0: 지연이는 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제가 그려주는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이가 소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지연이 후배들 중에 지연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 친구들은 지연이가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보는 빛이 아닌 희망을 주는 이제 그런 빛으로 그런 소리꾼으로 네 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백백홍홍 난만족

0: 자, 백백홍홍 난만종 난만종 난만종.
1: 옳지.
0: 어찌 보면 고깝가와 어찌 보면 고깝가와

0: 제가 교육 대제는 신앙이라.
1: 그 송암도성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어록 모음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때는 사랑과 신앙과 그리고 영적 건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모아서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0: 송환 박두성 선생님은요,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제 내년이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념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직접 이 선생님 이야기를 판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점자를 찍어보고 읽어보고 배열하여 마침내 조선어 점자를 완성하게 되었더라.
0: 사설을 쓸 때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묘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맹학교의 뭐 풍경이라던가 뭐 아이들의 표정이라던가 박두성 선생님이 뭐 외모 차림새라던가 이런 게 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통 여기서는 어떤 묘사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많이 자문도 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관현맥인에서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공연을 많이 가요. 근데 항상 말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알 자랑이지만 동아구연 강사 자격증 3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범 내려온다 안일이를 동화 버전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네, 안일이만 동화구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0: 네.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숲속 동물 친구들이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보니 그중에 귀가 쫑긋하고 몸이 얼룩덜룩한 토끼가 앉아 있었지요. 판소리의 매력은요, 일단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좀 창법이 좀 옛날스럽고 잘못 알아듣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솔직히 조금만 더 쉽게 말을 조금 풀었으면 아주 예, 친근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판소리는 그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황거동 마라 이 말이 시든하듯 산호주렴을 거쳐버리고 푸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고
1: 판소리에서 중요한

0: 중요한 것이 추임새잖아요. 그렇지, 좋다, 잘한다. 이 추임새를 듣고 무대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1: 나는 아침 청가를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묘해요. 저는 제일 이제 벅찬 순간이 신봉사가 눈을 뜨라고 눈을 끔적끔적 뜨는 그 부분이 굉장히 벅차요. 이제 곧 뜰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도 있습니다.

0: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축구 경기도 직접 직관을 하고 또 다른 세계 음악가들이랑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월드컵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했고 그 멋진 경기장에서 저희의 연주가 울려 퍼졌다는 것이 너무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딱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 쳐주고 또 공연 중간중간에 이제 관객들이 추임새를 아주아주 아주 크게 넣어줄 때 정말 그때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1: 딸이 첫 발각진 영삼을 쳤나리라. 아니장 비거리에 16세 어린 처녀가 무엇을 옆에 남기고 갔다.
0: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광복 딱 100주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전통 판소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정말 단단히 내 뿌리가 될수 있도록 더 연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춤이라는 걸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움직임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무대에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해 주시고 제가 딱 소리를 시작하고 제가 제 손으로 부채를 펴고 고갯짓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도 왔다 갔다 할때 제가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정말 자유로운 비장애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 보여라. 판소리는 저의 또 다른 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가 눈 뜨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저도 예술의 눈을 뜨겠죠?
1: 눈을 끔적끔적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0: 행복은 그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도 행복하고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 이 모든 순간이 다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예술가 김지연입니다. 사람이

0: 서편제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점자 책 속 글자를 통해 만난 판소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앞을 볼 수 없던 나는 판소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다.
1: 아리랑 흥흥

0: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미켜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공단하늘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흐르르리하게 나가 듣게 차고 중중 어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물어.

걸려 땅 걸려 건우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 영만 소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만 얄얄 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놓은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지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대를 걸어 칠비칠 툭 툭 걸어 준형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준형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어 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보다 갈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갈까 보다. 바람도 소연 없고 부러움도 수역 없는 수진지 날진지

있다. 하나를 친 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1년일 또 보령은 많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간디 이다지도 보고 보는 곳 이제라도 서 죽어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

0: 고염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는가.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입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정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진짜 키가. 실제로 보잖아요. 윤정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지금.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다.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와.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1: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체 선생님들의 고체, 소리의 네.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네.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체 소리라 이게 고체 소리야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네.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체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네.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네.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 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네.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 잘 맞죠.
2: 네, 맞아요.
1: 잘 맞아.
2: 근데 다른 선생님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선생님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조금 작게 유치원장부터 이렇게.
2: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늠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예. 비교하듯이.
2: 아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2: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서허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보컬로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치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정확해.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어, 진짜.
0: 진짜 중고째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 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째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느 때 오금방쇼주울대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신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던 것이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도금방 조조운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우왕세 원교의 분에 불고 넘은 공작 소선제벽 시울야 아륜증명백한 소선제벽 시울야 아륜증명백하이

전전행 모세 생집 장악 수고라이 우유 불사 재련세 금자를 네가 아저널이 가이누 생세기로이기 성성지 흘려 마치 쾌척도 되겨니 대견이 요서몽을 놀랄게야 백교지 상극게 꼬레도레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 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통동대진예 출래연월 다굴세 열고노던백하이 월명추수참모야 한발고인해오 의사부중호 밤들어 따올고른가마이 급차화빈속 무유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 따닥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저 무신세가 오느냐 적복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원한돔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좋은 온놈 봉지게 들리고 첩복구기가 울어 첩복구기가 울어 울어 운다 이상가야 뻑뻑 철상가야 뻑뻑 뻑뻑뻑뻑 들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경섭성우경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바라 암축은 연우이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디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앉고 해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그 백선 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인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허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성이 대작기로 장막밭 끌라서 보니 진사방에 꽂힌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렁 장막이 웍끈 일진 풍성을 묵고 저금 선상이 공중업은 뜨긴다 이렇게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 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주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씩거 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으로 내려가니 맹경장파 카든배 전지 없고 떠오는 배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록

왔네. 공명은 그네 종종 무슨 흔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였자오대. 책일 일못이 난데 없는지 없어던 강아는 매우기로 만다듯이 먹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 늘었으니까 심리정경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통감진리탄 엄자룡 오락식배 만다는 집을 오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할일 없지 저리 급해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감 무서워.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워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재주다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라 사례 고저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가치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 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중통깍지고 하삼지마다 호무박아들며 주먹이 터지게 대덕뻣뻣 허리 숙이고 흉어 복실만장 들밀듯도자이 않고 깍지쩍 깍지쏘 때때르지 피라라라라라 닿는 살이 터들어가서 여성 정봉 담배도 떼지끈 따옹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옥녀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동동대 사랑이야. 유황나제 보사가 났고 콜 주나제 말이 날기가 안나고 오왕 부처나제 월성시가 안나고 항우가 안나제 꿈이니 나고 여포나제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가지려느냐? 신봉성을 바꾸려는 화씨의 벽을 가져가 홀거나 포도지산 등동은 낭아지를 가져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은께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지 없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포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웅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목장 도저같이 단물단물이 쌓인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지월 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대 쭈글같이 타래타래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펑펑 흐저 번진 사랑.

남아 우리 난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혼재하고 교내 몸이 원일은 낭일로다. 기로하게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종자 요림

0: 쉬고 동방와 적은 닿는 세르 대길 향나게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꽃의 제격에 로구나 둥둥둥그 둥둥둥이 내 사랑 아가 사랑이지 내 사랑아
1: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의철아.
2: 이야기를
1: 와줘서.
2: 딱 듣고 제가 아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
1: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2: 아 진짜요?
1: 너가 처음이야.
2: 아 진짜?
1: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2: 자개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1: 오 진짜로?
2: 네.
1: 아니 감동인데 약간.
2: 큰 건 아니고.
1: 뭘까요?
2: 짜잔.
1: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2: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1: 오, 진짜 향이 난다.
2: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 맞아. 이게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2: 한 10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1: 내가 한약재인가?
2: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1: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철아 너밖에 없다.
2: 그치.
1: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이거 다 뭐
2: 사실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1: 왜?
2: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1: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2: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안 바뀌어서
1: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2: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론데?
2: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1: 무튼
2: 네.
1: 무튼 너무너무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2: 감사합니다.
1: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1: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2: 네, 네.
1: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2: 그렇죠.
1: 있었다가
2: 네.
1: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2: 네, 네.
1: 그러면서 그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2: 네.
1: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2: 맞아요.
1: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2: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1: 아, 6시간.
2: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좋다.
2: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1: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2: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1: 아까 힐끔 하는데
2: 네 뭔가
1: 모사스럽고
2: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1: 그렇죠.
2: 제가 음원 CD를

0: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1: 네.
0: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1: 와, 그러면은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0: 네.
1: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판소리 5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0: 네.
1: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0: 아이고
1: 일인 것 같아요.
0: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1: 네.
0: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대략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0: 네.
1: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0: 네.
1: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0: 네.
1: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1: 네.
0: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1: 네.
0: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도유람과
1: 네.
0: 그 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1: 네.
0: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1: 네.
0: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1: 네.
0: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진짜?
0: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1: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0: 그렇죠.
1: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0: 네.
1: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0: 그렇죠.
1: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네,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모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기 실정 농을 청하갔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 알아봤죠.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출하고 방이라 한번 내게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는 이겼다.
3: 아.
2: 오이

되는 모양. 충문왕그도 솔른 가요 방아요. 으유와 방아 빈농안읍인육 일른가 하는 허리에 창을 찔르구나. 어유와 방아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0: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갔습니다.
0: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침베개를 보다가 보기 계시던 곳 그곳이 참아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0: 안녕들 하셨는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알까기가 컴백했어요. 네?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하고 여한이 없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조상 대대로 전해온 놀이 알까기가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속에 이렇게 시즌2를 마쳤습니다. 아,
1: 최서범님은 헤어스타일을 완성하느라 무척 공을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0: 아실런지요?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일지. 네? 헤어스타일에 돈 좀 쓰고 나왔습니다. 머릿속도 이렇게 풍성해진 저의 생머리입니다. 일부 물지각한 인간은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뭐 땡겨보는 사람도 있는데 찰랑찰랑, 네? 찰랑찰랑, 네? 오늘 대국장에는 정말 빅매치, 사상 최대 빅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대국장입니다. 와. 오. 국민 MC.
1: 네.
0: 네? 신동엽 구단.
1: 네.
0: 아, 백돌을 잡은 대국자 신동엽 구단.
1: 네.
0: 보세요. 참, 그, 아직도 동안이에요.
1: 네, 맞아요.
0: 예. 그, 데뷔했을 때 아주 미남이라고.
1: 네.
0: 화제만발이었습니다.
1: 유명했죠.
0: 미남에 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이렇게 잘깍이 생겼어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벌써, 네. 이, 오래됐군요. 91년도 S본부 네. 특채 개그맨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1: 그때 유행어로 안녕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무척 귀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안녕하시렵니까?
0: 네, 그 기억이 맞긴 한데 이상하네. 그렇죠? 91년도 일을 어떻게 김가영 초단이 하는지.
1: 아, 제가 91년생이긴 한데 네. 또 워낙 레전드니까요.
0: 예, 태어나자마자 웃었군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레전드입니다. 시트콤으로 90년대

0: 큰 인기를 누린 신동엽 9단은 꽁트가 있는 예능 프로그램 또 코미디를 그만큼 사랑했고 그리고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MC로 이 맹활약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025년 이 시대에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영식 장관 국민 MC입니다. 과연 신동엽 9단의 알까기 실력도 그렇게 좋을지 오늘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신동엽 9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히 던져주시죠.
1: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 우리 준수와 이렇게 알까기 대결을 펼치게 돼서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준수한테 미안한 게 저는 초등학생 때 전교에서 알까기를 제일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오늘은 진짜 제대로 된 바둑 알까기 열심히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예. 이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대국자 김준수 6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또 복병이 나왔습니다. 알까기 명이제 시즌1에 네. 대국의 이제 시합에 참여해서 네. 고성 박명수 8단을 쓰러뜨리면서 이변을 낳았던 주인공입니다.
3: 네.
0: 막 가도 됩니다.
2: 네. 농기타법을 뭐 해도
0: 그렇죠. 농기타법 좋은 얘기예요. 농기타법이 아니라 왜 농계를 확실하게 누룰러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김준수 6단
2: 엄청 앞서 네. 나가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2013년 23살로 최연소 국립창극단에 입단. 2018년 판소리 수군가 완창으로 이수자가 되었어요. 창극계의 시아준수가 바로 김준수 6단입니다.
0: 네, 국악계의 아이돌 모던 소리꾼 사슴. 국악계의 박보검? 보검? 좀 아닌 거. 뭐, 그래도 있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대중가요를 곧잘 불러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는 소리를 듣는 김준수 6단입니다. 자, 흑돌의 김준수 6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시즌 1에서 박명수 선배님을 꺾고 오늘 이 자리에 신동엽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악계의 자존심을 걸고 오늘 왕중왕이 되겠습니다.
0: 기한 죽고 네. 자기 페이스대로 해서 박명수 8단에 이어서 네. 신우 9단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 네. 네, 출사표 던져주셨습니다.
2: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시합에 사용할 알 중에 두세 알을 올려놓고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습 스윙이지요.
2: 네.
0: 네, 해보십시오. 와 역시 어렸을 네. 때부터 말끔하게 신동 소리를 들었던 네? 네. 와 이러면 네. 우리 저 김준수 우리 6단의 기력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역시 뒷담당 네. 또 칭찬도 하면서 네 이런 정도 예.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지금 포석 이미 들어갔습니다. 급해요. 자, 김준수 6단 제 전방에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아, 1선으로 쭉! 신동엽 9단을 더한대요? 아예 그냥 초점 박살.
2: 그냥 공격하겠다는.
0: 네, 공격의 뜻이죠. 의지. 수비가 아니다. 뭐 자신 있다. 국악이나 지정진의 말까기 명인자 시즌2 신동엽 9단 대 김준수 6단 신사답게 프로답게 서로 정중하게 차렷 경례 예로 시작해서 예를 읽고 나는 알까기.
2: 네.
0: 김준수 6단부터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저거 제대로 걸리면은 1타 2득 가. 첫수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네. 자, 신동엽 9단은 중앙으로 너무 포석이 밀집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저게 송입이 되나요? 와! 깔끔합니다.
2: 와, 역시.
0: 그 타읍이 다르잖아.
2: 네, 너무 깔끔해요.
0: 총 가운데, 총타.
2: 네.
0: 김준수 내 특공대 신동엽 9단의 그 한 점

0: 눈에 가시죠? 아, 그 조리 있어야 되는데.
1: 조금만 더 힘이
0: 계속 미스 샷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네요. 내 바지가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데. 네. 과연 좋습니다. 와! 본인도 놀랐어요. 야, 이거 오류 알까이 되는데.
1: 너무 깔끔해요.
0: 자신 있다. 네, 어느 각도건, 어느 위치건. 네? 거추범 능력구단! 시작하자마자 앞쪽 네. 있습니다. 네. 저거 사석색전 안 됩니다. 저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깔끔하게.
0: 깔끔하게, 과연. 네, 잘했습니다. 네, 만회하는 김준수 6단. 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런 거에 그 한 수에 흔들릴 네. 신능력 구단이 아니지요. 네. 네. 자, 그래요. 신능력 구단은 안 그래도 벌써 9반. 와!
1: 와, 진짜
0: 다른 볼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와. 네. 프로네요.
0: 네.
1: 와. 이 신동엽 구단과 아내인 선혜윤 PD 사이에 1남1녀의 자녀가 있는데요.
0: 네.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딸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0: 아, 얼마나 기쁠까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니, 신동엽한테 저렇게 큰 딸이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1: 반려견 크리미 계정에서 전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크리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올리고 네. 키보드 막 이렇게 뱅뱅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혹시 크리미 엄마가 올린 건 아닐까요?
1: 뭐 저는 모릅니다.
0: 지금 그 사이에 네. 그걸 못 참고 네. 혼자 뭐 했습니까?
1: 마음이 급했어요.
0: 급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런 또 실수샷이 나왔네요.
1: 네.
0: 자. 대충 까는 게 없어요.
1: 네.
0: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하는 신동엽 구단입니다. 과연 약간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다!
1: 우와!
0: 네, 아직까지 봤을
1: 진짜.
0: 때는 가장 탑이 아니었나.
1: 진짜 최고예요. 와.
0: 와, 최고입니다.
1: 진짜 이게 조금의 실수도 없네요.
0: 네, 조금의 실수. 네. 상대 잘못 만났어요. 김준수 6단. 그러나 알까기는 모릅니다.
1: 맞아요.
0: 끝나봐야 하는 게 알까기.
1: 네.
0: 자,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키가 죽었어요. 신동엽. 뭐 하는 짓입니까, 저렇게? 네, 저런 거는 면회 안 좋습니다.
1: 지금 손에 땀이 네. 계속, 네, 땀이 생기나 봐요.
0: 그렇다고 해서 그 바둑알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손수건 준비했다가 그걸 닦으면 되는 건데.
1: 이 김준수 6단은요,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을 하면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라고 합니다.
0: 지금도 손이 차나요? 손이 차구나. 긴장을. 과연! 양보를 하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신동엽 구단.
1: 네.
0: 그렇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양보가 없습니다. 네. 자, 역시!
1: 뭐예요?
0: 야!
1: 지금
0: 이럴 수가.
1: 와, 역시.
0: 지금 이 개수 따져보니까 7대 3입니다.
1: 와.
0: 네.
1: 진짜 엄청나네요. 와.
0: 이렇게 되면.
1: 네.
0: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준수 6단.
1: 네.
0: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저리 안 돼요. 늘 오늘은 안 됩니다.
1: 너무 부족했어요.
0: 네, 조금씩 부족해요. 안 풀려요.
1: 네.
0: 신동엽 9단. 난 저렇게 열심히 설렁설렁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1: 네,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있어요.
0: 이제는. 네? 건드렸다? 건드렸다. 건드렸나요? 지금 건드렸다. 만약에 손에 건드렸으면 1타가 되는 건데. 인정을 했습니다. 건드렸나 봐요.
1: 네.
0: 그렇습니다. 역시 페어플레이.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1: 네.
0: 사실 느린 그룹으로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1: 네.
0: 본인이 끝까지 고집불피를 할 수 없는 건데 과연 아 꽥이 나왔습니다. 그 먼 거리였어요. 뿌리수지요. 본인 실력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신동엽 구단이 1차전은 가볍게 끝낼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네. 또 김준수 육단의 알들이 좀 끄트머리에 있죠.
0: 네, 추석스러운 좀 뭘 또 봐달라고 네. 이제 와서 실력으로 이제 겨루는 건데 네. 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예, 거기서 아파주나요? 아, 약간
1: 애기가 생겼네요.
0: 그거 애기에 넘어갔나요?
1: 네. 네.
0: 이래도 이긴다.
1: 네. 네. 그래도 훨씬 많아요, 아직. 네.
0: 가진 자의 네. 여유입니다.
1: 네.
0: 저건 이제 나중에 대국이 끝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본인의 일부러 네! 아, 주거니 받거니 본인이 착각했어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김준수 네, 육단 지금 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네.
1: 못 보다 못
0: 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정석이죠. 역시 프로다운 수입니다.
1: 네.
0: 그 먼 거리에서 이제 아마추어들 네. 앞설 때 무리한 공격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곤란한 건 김준수 육단이에요.
1: 신중해야 돼요.
0: 똘롱 한 점인데 저걸 공격하자니 또 뒤로 물었을 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네.
1: 네,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0: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내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저러면 안 돼요.
1: 저러면은 이게 김준수 육단 아직 들어올 수도 있는 앞이, 건가요?
0: 앞길이 창창한 이 기사가 그런 더러운 매너로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저 네. 방송 거두시고 네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자, 가지고 놉니다. 마지막에 이 전 네. 시골 태생입니다만 고양이가 이제 쥐를 잡을 때 저런 식이야. 아. 한 방에 잡지 않습니다. 네. 계속 어떻게 할 거야?
1: 네.
0: 톡톡 치고.
1: 진짜 딱 그런 모습이네요.
0: 그러나 김준수예요. 죽어도 무슨 저를 쥐로 표현을 해요? 뭐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1: 네.
0: 프로 6단. 네 인기남인데 거기로 거기까지만 하겠다 또. 합니다. 아, 조금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말까기도 이렇게 대단한 실력을 선보일 줄이야.
1: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 이 신동엽 구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진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는데 포석의 변화가 있어요. 일단 1차전에 맥없이 패한 김준수 육단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작전이군요.
1: 네,
0: 뭉쳐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등엽 구단은 1승을 했지만은 뭐 특이한 전술이 아닌 네. 무난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끝내겠다.
1: 네.
0: 여기서 끝내겠다. 그런 전형적인 포석입니다.
1: 영향을 미칠지.
0: 네. 자, 김준수 육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1: 네.
0: 2차전. 이제 자,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몰린 저렇게 뭉쳐놓으면 공격하기가 참 불리한데 말이죠. 그 딱 한 점, 다행히. 이 첫 수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동엽 구단이 당황하고, 꼭 저런 실수가 나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신동엽 구단의 의미는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1: 네.
0: 재미있는데 이거는 너무 못한다 이런
1: 와
0: 어디 들어와 야
1: 진짜 너무
0: 야 오늘 우리 알까기 꿈나무들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대국 지켜볼 텐데 말이죠.
1: 네.
0: 공부 자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예.
1: 이 김준수 육단이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수군과 좀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그 이유는 뭘까요?
1: 토끼가 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간을 두고 왔다 그런 거짓말도 하고
0: 새빨간 거짓말
1: 네. 있죠. 네.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해준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이 판소리에서 지혜를 배운다는 김준수 육단 역시 내공이 있는데 오늘 알까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안 풀려요. 네. 김준수한테는 공부 재료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네, 결혼식인데 아. 신동엽 부단한테 네? 시원시원한.
1: 네.
0: 자 몰려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 포석도 김준수 육단에 잘못된 거예요. 저기 잘 및 자칫 잘못하면 1타 2득 네. 실점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각이 좋아요. 신동엽 구단의 실력이라면 어! 아 최소한도 한 점은
1: 와,
0: 와 저렇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와. 예. 아. 너무 깔끔해요.
0: 아 그렇죠.
1: 네. 예.
0: 목 타지요. 네, 목도 타고 속도 타고 답답합니다. 이상하게
1: 네.
0: 그 아까 연습실에서는 잘 듣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겠다. 그러니까 또 김준수 육단도 건방을 떨어요.
1: 네.
0: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네? 그 아, 네. 바둑판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번 판 이기면
1: 네.
0: 알만 주세요. 알만 그러더니 네.
1: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이걸 아. 차라리 거둬라. 아 무슨 아빠가 아들 네. 이렇게 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자상한 네. 승자의 여유 네? 네 미덕이죠. 자. 그 오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 네, 자학합니다. 네.
1: 아, 이 김준수 육단의 팬들이
0: 눈물이 나지요. 이렇게 될 수가. 분명히 연습할 때 됐는데.
1: 네. 아유, 지금 자리를 비켜주고 싶지 않겠죠. 네.
0: 오.
1: 자리를 지키겠다.
0: 네. 사실은 안 비켜줘도 됩니다, 저거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안 비켜줘도 맘대로 해. 와.
1: 와. 네.
0: 그리고 신동엽 군단은 그 사석도 그 자리에 놔도 되는데 꼭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1: 깔끔해요.
0: 깔끔한
1: 네, 사석입니다. 모든 게 깔끔해요.
0: 네. 그런데
1: 네.
0: 이게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모든 경기는 알카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김준수 6단이 기적적으로 저 1타 네. 3득이 나올 것인지 저 3점을 향해서 별짓을 다 아유 나 참 이제 치사하게 손들어 어쩌 저거는 사실 고수들 이렇게 밀면 안 됩니다.
1: 네, 이게
0: 살짝 툭 네.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걸 완전 밀어서 이렇게
1: 어, 이런
0: 떡이
1: 됐죠?
0: 네. 아, 네. 저러면 곤란한 게 또 김준수 6단인데, 사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말고 중앙에 네 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으로 다시
1: 지금
0: 이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또 연연하네요. 그거 뭐 큰 득이 안 되는데, 거기서 득점 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0: 브루싱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억지스러웠습니다만 어쨌든 1-1이 나왔습니다. 와, 강화하고 있는 네, 신동엽 구단. 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 소 뒷발에 쥐 잡은 격. 네. 와,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한점 처리도 버거워했던 네. 김준수 육단 갑자기 1-2도 네.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오, 과연 어떻게 될지.
0: 어, 네. 그러나 신동엽 구단이에요.
1: 네. 네, 이 신동엽 구단이 네. 구독자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너튜브 채널 신동엽 아시죠?
0: 네, 아유, 네. 저는 이미 출연을
1: 아, 그렇죠.
0: 네,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인사를 네,
1: 네 거기에서 숙취 해소제를 유료 광고 형태로 소개하다가 홈쇼핑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대박이군요. 네. 이런 경우로 덕업에 일치라고 합니다. 네. 늘 술을 마시면서 필요했던 것이 숙취 해소제. 네. 그걸 너튜브로 하면서 유료 광고에 홈쇼핑 런칭까지.
1: 네.
0: 이야. 되는 날입니다. 네, 되는 신동엽. 뭐를 해도 잘 되는 신동엽.
1: 네,
0: 오늘도 네. 됩니다.
1: 네, 이 제품이 네. 그 땡깨수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잘 깬다고 합니다.
0: 오, 네. 알까기용 파두가를 런칭하면 어떨까요? 숙취해소제는 잘 깨고, 네. 알은 잘 까고. 네. 네? 짠한 형의 알 들고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 상대가
1: 어!
0: 그렇습니다.
1: 와, 바로 이렇게
0: 다시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1: 네.
0: 예.
1: 와.
0: 더 이상 지질 끌지도 않을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신동엽 구단은 다음 스케줄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
0: 빨리. 아유 이런 정도.

0: 내가 시간 끌 입장이 아니다. 금주수 6단 1타 2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나오는데 그 5장면. 야, 그건 수가 또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줘야 됩니다.
1: 깔끔하게. 네.
0: 어떻게 하나요? 제 또 그 전면에 있는 알로 아 그거로 예 네. 그렇게 또 밀기 작전으로
1: 또 그...
0: 아 그런데 네. 그러나 본인 알도 희생했습니다. 눈개타포
1: 네.
0: 어 두 점. 아 참 애처로 보이네요. 흑 두 점.
1: 네.
0: 저 두 점 공격합니다. 끝내기 들어가네. 아 손 치워라. 이 형이 끝내기 들어갈 거야. 자, 1타 2득으로 멋지게 끝내는지. 자!
1: 어? 뭐야? 아니.
0: 아, 저거 반칙입니다. 다시 한번 눈이 그림으로 보면.
1: 저게 뭐.
0: 그렇죠. 오른손으로 툭 쳤잖아요. 네. 이미 낙이 된 돌을. 김주수 6단 저러면 안 돼요. 네. 이미 그거 낙이 됐습니다.
1: 김주수 6단이 반칙이 늘어온 것 같아요. 네.
0: 이상하게 꼼수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1: 네. 네.
0: 어. 자, 이제. 한알입니다.
1: 아,
0: 과연
1: 공격을 할지
0: 공격을 합니다. 오! 하! 네. 어 그러나 오! 네 이름에 목줄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일값을 냈습니다. 김준수 육단. 네. 4대 1.
1: 네.
0: 4대 1인데 여유죠. 오히려 신동이 형보다는 에 이렇게 끝내. 네. 좀 더 끌어 1차전에 약간 끄는 듯한
1: 네. 네.
0: 어 본인의 본인 알로 그 어렵다는 네 어 저 수가 그때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따기를 잘못 배웠어요. 저게 사실은 저 손만 없었으면 땅이 되는데.
1: 괜히 또 이제 꼼수를 쓰다가
0: 네.
1: 아
0: 자기 발등 찍은 네. 거지요. 네, 자기 발등 찍은 건데 그래도 멋진 수로
1: 네.
0: 그대로 안 끝나요. 저 김준수예요.
1: 아
0: 이도 저도 아닌 떡이 됐습니다. 아, 붙었어요.
1: 네. 어.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0: 자 끝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한 칸 떨어져 있는 백 한 점으로 아, 그 먼 거리를 사용하나요?
1: 어떻게?
0: 오히려 야, 무리수 아닐까요? 저게 과연 아! 야, 무리수였어요. 지금 아.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점으로 공격하길 바랬는데
1: 네.
0: 와
1: 오, 그러면
0: 오,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1: 오.
0: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공을 하고 네, 성공을 하고 신동엽 구단이 실수를 한다면 1대1이 네.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알까기 모르는 거예요. 야 다시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예측 불허.
1: 네.
0: 신동엽 구단 대 김준수 6단 승부가 이렇게 흘러가나요?
1: 과연
0: 아 그래도 또 저 먼 거리에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 백을 활용을 안 하고 그 먼 거리에

0: 감사합니다. 사석작전 눈개탑법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시드니역 구단. 이렇게 해서 시드니역 구단이 2차전에도 승리를 해서 오늘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0: 파두파는 기념으로 신동엽 씨, 신동엽 부대나에게 드리고 여기 사인은 해서
2: 방송국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똑같군요. 바둑판을 준다고 해서 이걸 주는 줄 알았더니
3: 정말 이 방송국 분들 똑같네요.
0: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 바둑판이 또 무겁고 배려예요, 배려. 아, 네. 들고 그치, 가기가. 네,
1: 가져가시기 편하시라고.
0: 우리 김준수 육단도
4: 이렇게 정말 잘하실지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빈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근데 그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쭉.

0: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가서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꿈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다섯.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5.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0: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눌려져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어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1: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깨, 가슴 펴주면서 시선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늑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세타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 잘하는 앵무새도 나오고요. 춤을 잘 추는 학두루미도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새들이 등장하는 곡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목소리와 가야금의 연주가 마치 하나였던 것처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계속 이어질 곡은 첼로와 가야금이 아주 잘 어울리는 무대라고 하는데요. 첼로 가야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첼로와 가야금은 현악기라는 것이 같을 뿐이지 뭐 태생한 나라도 다르고요. 연주법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두 악기가 어떻게 어울리는 소리를 낼지 기대하면서 다음 무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동서양의 현악기, 이 첼로와 가야금이 만들어낸 멋진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몽환이었고요. 첼로 가야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처음 들려주신 곡이 몽환이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하게 들었습니다. 첼로하고 가야금인데 뭐 현을 이렇게 연주하기보다는 뭐 뜯기도 하고 뭐 악기의 몸통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음악이 두 분이 처음으로 만든 곡이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몽환은 저희의 첫 공동 창작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만나가지고 사실 첼로 가야금이 결성되기 전에 만든 곡입니다.
0: 오.
2: 네, 그래서 동서양의 이색적인 어울림 그리고 그 동서양의 서로 다른 전통적인 특징들이 만나서 하나의 네.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0: 근데 그 두 분은 베를린에서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떻게 된 거죠?
1: 제가 독일 베를린 한국문화원 가야금 강사로 파견되었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그곳에서 첼로 연주자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고
0: 네.
1: 우연히 저희가 한 연주회를 하게 되면서 같이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얘기를 좀 많이 나누다가 음악적인 가치관이 참 잘 맞는 파트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몽환이라는 곡을 먼저 만들어 보고 반응을 조금 살펴본 뒤에
0: 네.
1: 좀 괜찮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팀을 한번 결성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0: 음악적 성향은 맞았지만 일단 반응을 보고 결성을 하겠다.
1: 그렇죠. 네.
0: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1: 네.
0: 네. 그 김솔 다니엘 씨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면 윤다영 씨를 만나기 전에는 한국 음악을 접한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2: 전혀 없습니다.
0: 전혀 없었습니까?
2: 네.
0: 가야금도 그때 처음 본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0: 어땠나요?
2: 이게 무슨 악기일까?
0: 어떤 소리가 날까?
2: 네,
0: 어울릴까?
2: 맞아요. 근데 뭔가 친근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진짜 뼈는 피는 못 속이구나.
0: 뼈도 못 속여요?
2: 뼈도 못 속여요.
0: 뼈도 못 속여요.
2: 근데 역시 피는 못 속이구나. 예.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부터 약간 호감이 네. 있었던 거였군요.
2: 맞아요. 제가 딱 들었을 때
0: 네.
2: 뭔가 낯설지 않고 새롭지만 낯설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네.
0: 내재돼 있었던 어떤 게 좀 올라왔나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협연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악기의 어떤 체계가 너무 다르니까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1: 첼로와 가야금의 소리의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소리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뭐 음악적인 주법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이런 걸 조금 많이 고민해서 작곡을 네. 하고 있어요.
0: 어떻게 해야지 볼륨이 맞나요, 그럼?
1: 뭐 예를 들어서 몽환 곡 같은 경우에 네. 뭐 첼로가 피치카토를 사용해서 가야금의 소리랑 좀 밸런스를 맞춘다거나
0: 화를 하면 너무 커지니까
1: 네
0: 아.
1: 그래서 화를 할 때는 제가 조금 반주 역할을 해서 첼로가 돋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반대로 그러면 첼로하고 가야금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은 뭐가 있을까요?
2: 다들 반응이 똑같아요. 첼로와 가야금?
0: 처음엔 다 그래요.
2: 네. 네. 이게 뭐야?
0: 네.
2: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 찰떡궁합이어가지고 진짜 뭔가 서로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게 아무래도 그 사운드적인 스펙트럼이 서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0: 그 이제 첼로하고 가야금이 팀을 이뤄서 첼로 가야금이라고 이름도 지었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참 그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음악을 좀 추구하고 싶으신가요?
1: 저희의 최종 목표는 네. 한국의 음악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0: 되게 멋있는 말인데요.
1: 네.
0: 음악 외교관?
1: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희 음악을 들었을 때 네. 음악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네.
1: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한국 음악은 또 어떤 음악이길래 이렇게 좋은 음악이 들려줄 수 있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0: 한국에 대한
1: 네,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꿈은 네. 음악의 외교관입니다.
0: 음악 외교관
1: 네.
0: 네.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어떤 곡을 해주실 건가요?
1: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운하라는 곡이고요.
0: 운하
1: 네. 2019년에 저희가 작곡한 곡입니다.

0: 그 독일 페스티벌에 초청되어가지고
1: 네.
0: 되게 아름다운 아우리히라는 작은 마을에 초청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숙소에서 머물다가 창을 딱 열었는데 거기 앞에 이제 정말 아름다운 운하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빠 악기 빨리 꺼내라고 한번 이거 영감 받아서 빨리 작곡해보자고 해서 바로 만든 곡입니다.
1: 이번 곡도 몽환처럼 훌륭한 곡을 곡이길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운하라고 합니다. 첼로 가야금 연주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전통과 근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법고창신하는 마음으로 서도 소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 안에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반복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유지숙 명창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 많던지 적던지 간에 인물 고물에 처절 처절

0: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연평도 난봉가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연평도 난봉가를 불러주셨는데 이 노래가 황해도 안악들이 부르던 노래라고요?
1: 네, 그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불렀던 소리인데요.
0: 네.
1: 기다리면서 또 시집살이 어려움도 노래하고 네.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시집살이 어려운 또 시누이의 얄미움 그런 것들도 가사 속에 있습니다.
0: 거의 일기 쓰듯이 가사를 썼나 봐요. 네. 그 서도 소리 중에서도 이 노래는 좀 흥겨운 소리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 네. 서도 소리라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슬픈 느낌이 다 있나 봐요.
1: 그 소리의 그 선율이 이렇게 슬픈 선율, 우리 주 선율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음을 말하자면 슬픈 곡조로 이렇게 흘러내듯이 모든 그 슬픔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평도 난봉가도 보면은 나나나나 사니로 이렇게 사니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조금씩

0: 아프고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서도 소리는 역사도 좀 애달픈 것 같아요. 일단 그 본고장에서는 전승이 끊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승하고 있는 이 소리가 더더구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께 서도 소리를 전승해 주신 분은 오봉녀 선생님이시라고요.
0: 네네. 평양이 고향이셨죠.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20대에 선생님을 뵀는데 그 만나러 갈 때 이거 설레임.
1: 네네.
0: 노래를 한번 시켜보실 텐데 어떤 노래를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년부를 굉장히 많이 연습해가지고 선생님을 뵈러 갔었죠.
1: 아,
0: 네.
1: 그래서 딱 뵈서 처음에 노래를 했더니 뭐라 그러셨나요?
0: 다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목이 좋구만 그러시더라고요.
1: 목이 좋구만.
0: 네, 목이 좋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이 소리를 얼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인가.
1: 자질이 있다.
0: 예, 자질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제 평가시겠죠.
1: 아, 네. 그러면 정말 좋은 평을 해주신 거네요.
0: 목이 좋구만 하셨으니까.
1: 네.
0: 예, 그것만으로도 아주 저는 굉장히 기뻤죠.
1: 네. 그 이제 민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문화나 정서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서도 네. 소리도 당연히 그럴 텐데 그 선생님께서 혹시 고향이 어느 쪽이신가요?
0: 예, 지금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인데요.
1: 네네네.
0: 지금은 인화리 저희 고향 앞에 바로 교동도죠. 아주
1: 아, 그 다리 생긴데요.
0: 네네. 그 다리를 바로 그 다리가 놓여진 바다를 두고 제가 태어난 곳이 거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고향을 생각해봐도 그 서도 소리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 지역이겠네요.
0: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쪽 지역에서 그 서도 소리를 아주 많이들 하셨죠.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자연스럽게 아마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이제는 서도 소리를 하시면서 점점 더 그 북한 지역에 있어야 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0: 네.
1: 그 지금 북한의 전통 민요를 되살리는 작업을 하신다면서요.
0: 네.
1: 어떻게 복원하셨어요?
0: 그때 당시에는 그 연변에 그 서도 소리를 공부하러 온 제자가 있었어요. 연변 예술대학에서.
1: 아, 네네네.
0: 그래서 그 제자가 테이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1: 네.
0: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김진명 선생님의 무슨 물방아타령, 산천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밤새 정말 익히고 그러면서 그 음악을 이제 토리라는 음반에 산천가 이런 것도 다 실게 되었죠.
1: 아, 그랬군요.
0: 그리고 또 그 북녘당 우리 소리라는 네. 그 MBC에서 그 굉장히 많은 곡의 음반을
1: 네.
0: 낸 것이 있어요. 북녘당 우리 소리. 거기에서 일단은 뭐 가장 잘 음악적으로 완성된 곡들을 음반에 담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차차차차 이제 지금도 작업해 나가는 중이죠. 네.
1: 지금 사실 분단이 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그래서 점점 좀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서도 소리를 포함한 북한 민요들을 복원하는 작업이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당연히 없어진 소리를 이어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명과 의식과 책임감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문화가 그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서도 소리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있고 또 지금 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국립국악원의 북한 자료실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년 동안, 20년 동안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양과 그다음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들 많이 가져주세요.
1: 또 공부하시고 또 다른 자료를 더 만들어내셔야죠, 이제.
0: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1: 그런 의미에서 다음 무대도 좋은 자료를 남게 될 것 같은데
0: 네.
1: 북녘의 노래를 하나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그 제가 북녘당의 모든 그 북녘 소리들을 보는데 고사라든지 무속에 관한 소리들이 없어요.
1: 없다고요?
0: 예, 없는데 딱 하나 백고사라는 곡이 있었어요.
1: 네.
0: 정말 그 나가기 전에 고개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면서 부르는 소리였는데 그걸 또 우리 김진명 선생님이 부르셨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그 곡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고
1: 백고사.
0: 네, 백고사.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백고사를 지냈으니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또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그 풍요의 소리인 봉죽타령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 곡이 아주 잘 어우러져서 오늘 그 두 곡을

0: 들려드릴까 합니다.
1: 두 곡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잘 호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한번
0: 그렇죠.
1: 빌고, 많이 잡았으니까 신나서 노래하고.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0: 네.
1: 백고사와 봉죽타령 유지숙 명창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0: 태평성대를 표현한 아주 화사하고 고운 김백봉 화관물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춤은 1947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춤이긴 전통춤인데 전통춤을 계승해서 발전한 새로운 전통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을 선보이는 무대를 저희 국악콘서트 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젊은 아티스트의 무대 판티스트, 오늘은 양금 연주자 임은별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양금은 현악기이긴 현악기지만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인데요. 오늘은 이 타악적인 느낌을 더 극대화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금 연주자 임은별님의 양금 시나위를 감상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둔 양금 연주자 임은별입니다. 저는 세계양금협회 한국지부 담원으로서 한국 계량 양금에 대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와 협업해 양금에 대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연주자로서 더 많은 공부와 연습을 통해 많은 대중들에게 양금에 대한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0: 꽃피는 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1: 희약은 20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1: 30개?
2: 그리고 보라색 20개. 황금 하나 20개. 민주 하나 30개.
0: 꽃이 좋아 도시의 삶을 버리고 귀농을 선택.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2: 씨앗이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1: 하나하나 손 잡았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요.
1: 3년 차인데.
0: 1년에 딱 한 번뿐인 봄을 위해 꽃을 피워내는 부부.
1: 오, 예쁘다.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3: 저도 끝에서 내일 따라서 쭉 보면은
1: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줘.
3: 가격표가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띠.
1: 아, 신기하다.
3: 잘 키워서 빨리빨리 이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1: 그러게. 대량 납품.
3: 파이팅!
1: 파이팅! 경관을 예쁘게 해놔야지.
4: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5: 자기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1: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5: 잠깐만. 진짜.
2: 심이 없네.
1: 심이 없어. 예쁘게 자라라. 그렇지.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0: 추운 겨울 뒤 꽃이 피듯 농부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남단에 위치한 평택. 너른 평야와 평택호를 끼고 있어 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인데요. 이곳에 농부로 새로운 터를 잡은 부부가 있습니다.
1: 어머! 회장님! 이게 뭐예요?
6: 안녕하세요.
1: 감사해요.
6: 서류 주셨잖아.
1: 어머니같이 맨날 이렇게 해놔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0: 연고 없는 동네로 귀농했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도 생겼는데요.
1: 해주신 거예요?
7: 지금 차고 냉이.
1: 냉이예요? 와, 아, 이거 냉이고 얘는 시금치.
6: 맛있어?
2: 어때?
1: 냉이 향이 완전 좋은데요? 맛있죠?
2: 나 향이 있어요.
1: 너무 맛있어.
7: 땅 속에 있던 것들은 다 좋은 거야.
2: 맞아, 회장님 우리 이 꽃 언제 갖고 올라가?
7: 우리 시간 날 때 갔지. 엄청 이뻐.
2: 이쁘죠?
7: 아, 이것도 이렇게
2: 봄이에요. 다 봄
7: 진짜 꽃집 같아.
2: 그렇죠, 꽃집. 네.
7: 작년에 저기 쓸 때 네. 한참 이쁘게 봤어.
1: 아, 그래요?
7: 그러니까 올해도 그냥 거기 땅에다 심으려고 저기지 말고.
1: 네.
7: 비석 있는데.
1: 네.
7: 고기가 이렇게 딱 두를 때.
2: 그럼 저희가 갖고 올라갈 때 회장님이 자리 얘기해 주시면 거기다.
1: 네. 지금 가지고 올라갈게.
7: 구름아 있어요?
1: 구름아 있어요. 큰 거 있어요. 네.
7: 그래요. 알았어.
1: 올라가 계세요?
2: 네. 고맙습니다. 좀 이따 갈게요.
1: 안녕히 가세요.
2: 구름아 갖고 가.
1: 나 장갑 가지고 올게요.
0: 꽃을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 귀농한 지 올해로 3년 차. 많은 사람들이 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둘레길이 지나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살게 된 부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봄마다 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1: 얘는 키가 너무 컸다, 그치? 이거 뺄까?
2: 다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가져가실 거야.
1: 아, 그래?
2: 여기까지만 딱 오면 되겠어. 오케이.
1: 됐다.
2: 갑니다.
1: 가자. 이쁘다. 완전 이쁜데? 너무 이쁜데?
2: 여기 오시는 분들도.
1: 그치.
2: 대한사리가 이렇게 이쁘구나.
1: 둘레길이라서.
2: 그렇지, 맞아. 둘레길이라서.
1: 이쁘게 하면 이런데 다 수선화 심으면 얼마나 이쁘겠어.
2: 외지인도 많이 오시고.
1: 그렇지.
2: 사진도 여기 찍으시고.
1: 주위가 이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2: 그치, 여기가. 회장님!
1: 안녕하세요!
7: 노인회장님이에요.
1: 안녕하세요.
8: 좋은 일을 하네요.
1: 감사합니다.
7: 자리 좋잖아요.
1: 완전 좋은데요?
2: 일단 이쪽에다 깔을까요, 이렇게요?
8: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모조리.
2: 이렇게 쭉? 이렇게 이쁘게?
8: 네.

0: 아니 8만 불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이게.
1: 마을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난해부터 꽃을 기증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집성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다네요.
2: 안녕하세요.
3: 야, 이거 우리 동네 치는 거지 지금.
2: 아, 그럼요. 예,
4: 이뻐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3: 고마워요. 고마워.
2: 들어가세요.
3: 안녕하세요.
2: 됐다.
1: 노란 수선화로 채워져 화사해진 마을 입구. 부부의 노력 덕분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5: 내일 와서 점심 잡수.
2: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5: 약속이야.
2: 아, 네네네, 네, 약속. 어,
5: 집에 있는 거 봐.
2: 꼬리 걸고. 꼬리
5: 있는 거 봐.
2: 네네.
5: 아, 예.
2: 아, 네네네.
5: 목수고.
2: 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5: 네.
2: 네네. 네, 들어가세요. 들릴게요. 네.
1: 부부의 하우스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총 다섯 동의 하우스로 규모는 1388제곱미터. 그러니까 420평 정도가 됩니다.
6: 이번에 나리비팝이 주문한 양만큼 들어왔지?
7: 그렇죠.
6: 몇 개 들었어요?
7: 빨간색이 15,000개.
6: 어.
7: 노란색이 15,000개.
6: 그래서 3만 개?
7: 어, 그래서 지금 심고 있는 요거 하얀색 화분이 노란색 지금 심는 거잖아.
6: 제때 물 주고 제때 영양가 주고 그래야지.
8: 이번에도 나리비캅 재고 없이 잘 팔아야 되는데?
7: 그렇죠. 잘 키우면 잘 팔 수 있습니다.
6: 와우, 너무 이쁘지 않아?
8: 보석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구근들이 보석 같아.
1: 부부는 구근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향이 좋은 히아신스, 샛노란색이 예쁜 수선화와 여리여리한 보랏빛이 나는 알리움 등 봄에 꽃을 피우는 종류만 7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꽃을 하려면 가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총 5동의 하우스에서 겨울을 나고 이른 봄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창 꽃 판매가 많은 요즘이 부부에게는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9: 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2: 아, 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2: 아, 네. 아, 아까 전화하신 분이요?
9: 예, 안녕하세요. 네.
2: 어떻게 수선화 보러 오셨어요?
9: 예, 예.
2: 얘는 왕수선화예요. 왕수선화 중에서 큰 거. 어, 제일 큰 거.
9: 보통 크기는?
2: 보통 사이즈는? 이쪽으로 오세요.
1: 대부분 구매는 주문이 많은데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 수 있어 찾아오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2: 네, 얘가 이제 왕수선화.
5: 와, 이쁠 것 같다.
6: 이뻐요.
5: 이거는 우리 집에 다 심고.
10: 꽃대가 다 올라왔네.
2: 네네.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여기 꽃대 다 몰려 있거든요.
10: 저희가 이제 그 아. 마을에서
2: 네.
10: 우리 마을 가꾸기 하려고 좀
2: 아.
10: 양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또 하나 20개씩이네요.
2: 네네. 요거 예. 두 개를 저희가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띄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돼요.
10: 봄에 꽃을 좀 많이 보려면은 그냥 이채로 두 개 그냥 한 번에.
2: 아, 그쵸. 이대로 해서. 그 대신 요 정도는 내년에도 보실 거죠.
10: 그렇죠.
2: 어, 그러면 요거 다 묻히게 이렇게 심어 주시면 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꽃 다 진 다음에는 위에다 흙 한 번 더 뿌려 주세요. 그럼 완전 노지 월동 되니까. 아. 네.
10: 이게 몇 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20개인데 한 판에?
6: 80m 정도면. 여기서 80m 이게 되나?
2: 아, 80m.
11: 요게 1m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요 한 포토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10: 우리 아래에 심고 하면은 1000개 그냥.
11: 1000개 하시면 돼요. 예. 1000개 하시면은 50 네. 50 트레이.
10: 예. 예. 1000개.
6: 그러면은 배달을
11: 어디요?
2: 당진은 어디세요?
10: 당진이요. 가까워요.
11: 아, 그 주소실이
10: 35분 걸려요.
11: 35분에 어. 한번 가야겠네.
2: 네, 네.
11: 가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세요. 히아시스도 있고 다른 아, 것도 있으니까 예, 보시고
6: 예. 노지 월동이
2: 다 돼요.
11: 저희 농장 거 다 돼.
2: 저거는
1: 파는 김에 좀 더 팔아보자는 마음에 지켜보던 남편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10: 그래, 저거 다섯 판하고.
11: 네, 네.
2: 히아시스 빨간색 있고 보라색 있는데.
11: 그럼 반반 섞어드릴게요.
2: 반반. 아, 네, 네.
11: 뭐 서비스는 100개. 저희가 생각해서
2: 네네.
11: 잘 맞춰서 넉넉하게. 네, 생각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10: 제가 지금 이거 다 사비로 하는 거거든요.
11: 아, 그래요? 아,
10: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1: 이장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죠.
2: 네네.
11: 감사합니다, 이장님.
2: 아, 네네. 아, 예. 조심히 가세요. 어, 잠깐만.
11: 가세요.

0: 그걸로 해서 자르면 될 것 같아.
1: 요번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박스를 똑같이 제작해갖고 10개짜리, 15개짜리 제작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박스가 작으니까
2: 잘 붙었네. 됐어. 뽁뽁이 작업 들어가자. 둘, 넷, 여섯, 여덟.
3: 바쁜 오전 일이 끝나면 택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잎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일. 이때 14년 동안 꽃집을 했던 일영 씨의 솜씨가 발휘됩니다.
0: 뽕을 만들어줘. 뽕을 만들어서 여기를 꽉 잡고 돌리고 꽉 잡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 테이프로 붙여준대요. 완성입니다. 자, 여기 눌려도 이게 눌리지가 않아요.
3: 그 시각 남편 상철 씨 또한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섰는데요.
1: 우리 홍 대표는 나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 보고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 카센터 가면은 이거 램프 교체하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제가 직접 하면 돈이 10만 원이 굳어. 램프 하나에 2만 원, 3천 원.
3: 아내가 꽃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면 이부장으로 불리는 남편은 모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1: 항상 교체할 때는 이렇게 잡고 정부에
3: 원래도 손재주가 좋은 상철 씨. 그래서 농장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뭐든 척척 굳혀냅니다.
1: 오케이. 방향을 돌려서 빠지지 않게 장착을 딱 체결. 오케이. 장착. 이러면 교체 끝. 전원을 연결하고.
3: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1: 자, 10만 원 세이브. 뚜껑 닫고. 카센터가 끝났으니까 이제 설비를 불러서 해야겠다.
3: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국리에서 수리법을 찾아내는 그야말로 금손. 오늘의 미션은 하우스 개폐에 쓰이는 모터 수리를 하는 건데요.
1: 빼면.
3: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되던 걸 직접 고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1: 분해한 다음에 이 안에 봐봐, 엄청 지저분하죠. 이런 게 있으면 모터를 구동할 수가 없어요. 돌려도 못 돌아가. 그래서 방청제 뿌리고 이 안에 불려서 대표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얘도 지저분한 거를 긁어내고. 대표님 왔네.
4: 깜짝이야.
1: 왔네. 오림 모터스 이부장입니다.
4: 아니, 안에 이물질 엄청 많이 꼈는데.
1: 이것도 얼마다? 10만 원 정도 하지. 맞아, 아니야?
4: 아유, 훌륭해요, 이부장님.
1: 이부장님 자격증 몇 개 있어?
4: 아, 몇 개 있지?
1: 대표님 10개쯤 있어요.
3: 귀농 전부터 기계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터라 관련 자격증도 여럿 있는데요. 덕분에 시설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부가 되기 전 기계를 생산하는 지원팀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던 상철 씨. 당시 아내 일영 씨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의 변화를 찾기 위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좋아하는 꽃을 직접 길러보자는 마음에 귀농을 결심.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 히아신스나 수선화 같은 구근류의 꽃을 키우게 됐는데요. 그렇게 농부로 삶을 꾸린 지 3년. 매년 봄을 기다리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운전을 잘해야지.
4: 그러게. 문자가 안 찌그러졌어?
1: 일정 대형 면허기사에 내가 운전을 해야지.
4: 이게 일정인가?
1: 여기 들어가서 하게? 추우니까?
4: 아, 여기서 해도 되지.
1: 아, 근데 여기 쉽잖아. 아래 가장이네.
4: 그래.
3: 아직은 농장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일은 부부 둘이서만 하고 있는데요.
4: 네임택 꽂아야 돼요. 꽂아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3: 한창 출하 시기인 요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4: 나는

0: 상관없어. 이게 뒤에 거 없는 게 더 이쁘지 않냐? 봐봐. 이게 더 이쁘지. 비교. 나는 뒤에.
1: 나는 앞에.
0: 이게 뒤에가 더 이뻐.
1: 나. 쏘.
0: 아니야.
1: 내가 이게 낫지.
0: 이거는 라벨이 잘 보이는 거지. 이거는 꽃이 잘 보이는 거고.
1: 네. 이거
0: 난 이게 이쁜 거 같아. 알았어.
1: 가자.
2: 납품 준비 완료. 늦지 않게 서두릅니다.

0: 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인데요. 판매처 중 하나인 한 대형마트입니다.
1: 먼저 가 있어.
2: 가격 표시 뛰어다니 바꿔줘. 안녕하세요. 아, 납품 왔어요.
1: 많이 팔렸네. 3월 추천의 봄. 시아신스가 3,500원.
3: 아니, 희한하게 농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자라?
2: 얘 온도가 따뜻해서. 아. 예쁘게 진열해야지.
1: 그럼요. 근데 이거 이거 이쪽인가?
2: 어, 그대로 나.
1: 이게 잘 팔릴 것 같아?
2: 응, 이게 나.
0: 부부가 발로 뛰어 찾아낸 판매처인데요. 납품부터 가격표 붙이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2: 아, 나 몰랐는데 여기 마트 직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1: 잠깐만.
2: 시작하자.
1: 다시 한번 해볼까?
2: 어.
1: 준비됐습니까?
2: 요이, 땅.
1: 아, 잠깐만. 땅을 내가 하는 거지.
2: 빨리.
1: 저기 빠를 것 같은데. 땅.
0: 뭘 해도 즐겁게 하는 부부.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1: 두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2: 다 했어. 아, 어, 이겼다.
1: 아니, 이게 공간이 안 좋아서 그래.
2: 아, 그렇네.
1: 그치, 이게 인기가 커지니까.
2: 네. 아, 정말.
1: 잘했어. 이건 가져가는 걸로.
2: 가져가야지. 다른 거는 확인 한번 해.
0: 꽃이 너무 많이 핀 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회수하는데요. 월정이 되니 땅에 심어두거나 주변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2: 갈게요. 수고하세요.
0: 납품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일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2: 아,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
1: 고객과 약속이니까. 드려야지.
2: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걸 콕 집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
1: 맞습니다.
2: 그래.
1: 더 이쁘게 키우자고요.
2: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
0: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
2: 내리자. 경매장 다 왔다.
1: 너무 많다. 두 박스 시켜야 된다.
2: 그러게.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디다 놔?
1: 내가 두고 갈게.
0: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
1: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
2: 어허, 아, 지금?
1: 사실 이거 우리 주문.
3: 예?
1: 주문.
2: 서울이야.
1: 어. 여기 앞에 두 박스. 저기 덕민형 빨간색 보라색.
2: 어.
1: 맞죠, 여기. 보라색 하나, 빨간색 하나. 시아진스. 수고하십니다.
2: 수고하세요.
1: 수고하세요. 야, 안에 한번 볼까?
2: 안에?
1: 그리고 뭐 하는 거?
2: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
1: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
0: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
1: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 아름다운.
2: 어, 얘 봐. 얘는 어떻게 저색이 나오지? 너무 좋다.
0: 지금은 996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
1: 여기는 그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지?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빨이 없고 저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을 가가지고 경매사진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
2: 아, 이렇게 하는구나.
1: 저쪽 끝에서 매일 따라서 쭉 보면은.
2: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1: 그렇죠.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띠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 그때 사시는 거니까.
2: 그러게. 신기하다.
1: 잘 키워서 빨리빨리 물건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2: 그러게. 대량 납품.
1: 파이팅!
2: 파이팅!
1: 빨리 가자.
2: 가자.
1: 농장 가서.

0: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마을로 들어섭니다.
1: 함께 가는 거지.
2: 오, 이거 무슨 나무야? 보리수 나무인가? 어, 이거 나리백합이다. 오, 이거 수선화 조심해.
3: 다 심어놓을.
2: 오, 수선화 심어.
3: 여기 심어놓은 거 같은데.
2: 그러게.
4: 회장님,
5: 이거
2: 수선화.
5: 이것도 갖고 왔어, 선물.
6: 아이고, 쏘가 주셨어요.
5: 초대해 주셔서.
2: 초대해 주셨어요.
5: 이건 뭐예요? 하얀색.
2: 왕수선화, 요거.
6: 왕수선화네?
2: 흰색에 빨간 좀 특이한.
6: 아, 이거 너무
5: 맛있어. 마지막에 잘 심으세요.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6: 네, 네. 들어오셔.
2: 네, 네.
6: 우리 참 여기 월등 가능 있는 거 좀 한번 보세요.
5: 여기가 식물원이네,
2: 식물원. 아유, 세상에.
6: 저 뒤는
0: 꽃과 식물 좋아하기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난 이웃. 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데요.
6: 아유, 지금은 아무것도
2: 튤립도 진짜 저기 다 올라오고 있네.
6: 아, 튤립.
2: 네.
6: 튤립 축제구나.
2: 네, 네. 가져가라고.
6: 하늘 피는 거.
2: 네.
6: 아, 그거 아까워서 오면 다 막 심은 거예요. 정말 이거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2: 네, 네. 올라오고
6: 있어. 완전히 잘 나와. 이거는 뭔지 아세요?
5: 어떤 거?
6: 이거.
5: 해간에 알아.
6: 해간 마이크 감성에만 그 나팔 있죠?
2: 아.
6: 이거를 녹이 나가지고 철거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 나팔꽃처럼 되잖아. 저기 저 옛날 요강 보세요.
2: 아, 저게 요강이었구나.
6: 네. 옛날 요강들 전 마흔산에 가서 주웠어요
5: 또.
0: 버리는 요강까지 모아서 화분으로 재활용. 독특한 정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6: 저기는 장화분.
5: 아,
6: 우리 손주들이 여덟인데
2: 세상에
6: 걔네들 신발이 와우. 여기 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싹 타락해 이제 저기 갖고 여기서 막고 싶어요.
5: 지금 손자들 몇 살이에요?
6: 에?
5: 지금 몇 살?
6: 지금 23살짜리가
5: 아, 그 애기들이 신던 거.
6: 네, 예, 걔가 신던 게 이거.
5: 그거 한 20년 된 거네.
6: 이거야 이거. 사갔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손녀딸들 쓴다.
2: 아유, 귀여워라. 추억인데요.
5: 버리는 게 없네 여기는.
6: 저기 화분에다가 하는 거보다.
5: 아, 맞아.
6: 우리 이런 데다가
5: 이쁘네요.
0: 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손자 손녀들을 추억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신발 화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화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아유,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6: 들으세요. 여기 안 들어오셨죠?
5: 아니, 처음이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2: 어우, 선생님께 만나러 오시고 대접해 주시고.
0: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부지런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마을에 정착하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이웃의 식사 초대. 그래서 더 특별한데요.
7: 오늘 잘 하셔요?
5: 잘 먹겠습니다. 저희 맨날 오면 어떡해요? 맛있어가지고 맨날 오면.
6: 그러게 한번 네. 밥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5: 네.
6: 응, 그냥 그런 거야. 맨날 바빠가지고 저기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5: 이거 먹고 또 먹어도 돼요?
6: 에이, 한 번 더 퍼놨잖아.
5: 아, 네. 아, 그럼 저거 있어. 제가 먹겠습니다.
6: 많이 잡수.
7: 젊은 놈들은 많이 먹지.
5: 많이 먹어야 일을 많이 하죠.
7: 그래야 쉽게 나가지.
6: 이거 직접 쓰신 거죠?
7: 네, 쓰는 거예요.
6: 조금 부지런만 하면 먹을 게 참긴데.
5: 농장에다 참이 짜 많이 썼어요.
6: 참이 짜 같지? 이건 또 하우스에는 저 상추. 상추 삶아서 무쳤어.
2: 아, 상추도 이렇게 맛있네.
6: 근데 뭐냐면은 닭이에요, 닭.
5: 이게요?
6: 네.
5: 어, 뭔가 무가 아니네.
6: 옛날엔 다 이런 거로다가 그래서 저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끓였어요.
5: 네.
6: 된장국 끓일라 그러다가

0: 맛있어요.
1: 한때는 이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거의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귀농을 더욱 반갑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2: 냉동실에 놔뒀다가
3: 우리도 저기 나가면 젊은 척해요.
0: 아, 사장님도? 어,
3: 우리도. 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
0: 근데 좀 있으면 마을 이뻐지면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1: 점심 식사도 모자라 부부에게 반찬까지 챙겨주는 마음. 이 마을 인심 참 좋네요.
4: 어, 감사합니다. 어, 사장님, 어머니가 귀한
0: 반찬. 잘 먹고 갑니다.
5: 예, 예, 예.
0: 아유.
5: 아이고, 네. 아이고, 맛있게 잡숴줘서 고마워요.
0: 밥 두 공기.
5: 어, 고마워요.
0: 또 불러주시면 생으로 먹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예. 나오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네.
4: 안녕히 계세요. 네,
6: 가세요.
0: 네. 네, 또 놀러 오세요, 저희 집.
5: 네, 네. 놀러 갈게요.
0: 네.
5: 네.
0: 네. 오케이, 기다려. 하나, 둘, 셋. 가자.
5: 산책 갔다 오자.
0: 늦은 산책.
1: 하루에 한 번은 반려견 산책에 나서는 부부. 오늘은 좀 늦었지만 빼놓지 않습니다.
0: 땅 파기. 과연 땅을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파네요.
1: 귀농 전에는 꿈만 꿨던 반려견도 입양을 했는데요. 귀농 후 이렇게 꿈꾸던 일들을 하나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0: 푸릇한 기운이 도는 들녘을 지나 어디론가 가는 일영 씨.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2: 오늘은 블로그 교육하겠죠?
1: 아 근데 좀 어려워 나는.
2: 나도 어려워요.
1: 에이블 잘하면서.
2: 들으면서도 계속 잊어버리니까.
1: 근데 진짜로 이쪽 귀로 들어오면 이쪽 귀로 나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2: 집에서 오늘 뭐 배웠지? 다 잊어버리고.
1: 자꾸 해봐야 된다는데 그거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네.
2: 아 그러게요.
0: 이웃 농부까지 데리고 함께 간 곳은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인데요.
3: 자, 우리 지금 포커스가 마케팅이에요. 홍보죠.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그쵸? 보여지는 건 중요한데 스킨이라고 스킨. 여러분 스킨을 지금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스킨은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관리로 갑시다. 글씨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스킨 색깔이 어두우면 안 되죠.
0: 요즘 작물 홍보를 위해 블로그 활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2: 오 진짜? 어떻게?
3: 아이씨 여보세요.
2: 이게 날라가 버렸어.
3: 날라간 게 아니라 여기 제목을 썼는데 그 스킨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내가 쓴 제목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2: 스킨도 자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0: 여기서 동영상 제작법도 배워 채널을 개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4: 그 전에 이거 도끼지라는 건 그때 올릴 때 늦게 올린 사람도 다 올라갔잖아.
5: 무조건 언니 영상으로 뜨거든요. 언니가 찍거든.
2: 코미디.
4: 내가 웃기잖아.
2: 맞아요. 아세요?
5: 내가 저기 썬네일을 잘 뽑았어요. 요즘 핫한 신상 도끼로.
2: 핫한 신상 도끼. 오 음악도 잘 나오네. 힘이 없어.
4: 응? 이거 내가
2: 힘이 없어.
4: 이러는 걸로 한 건데 그러면 참나무 당장 마르지도 않은 생나무를 갖다가
2: 뿌려줬어 그래서?
4: 쪼겠지 이거.
2: 이 와중에 또 택배 왔어요.
0: 제일 바쁜 시기지만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일영 씨. 꿈을 위해 새로운 걸 배우고 이웃 농부들과의 교류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0: 다음 날 주말 아침.
1: 얼마 받길래 줄이가 알바할 때?
2: 10,000원 할 거야.
1: 열심히 하면 10,000원 더 줄게. 알았지?

0: 자, 우리 저, 저.
1: 우리 와. 어? 보리마, 너 창호. 천님이. 너 잊어버린 거야? 보리마. 창호 형아. 천님아, 이리 와봐. 어? 뭐야, 너 진돗개인데. 기억 안 나?
2: 간식 주면 좋아할 거야.
1: 간식 가지고 올게.
2: 야, 너 아기 때 형 오빠가 앉아! 이거 했단 말이야.
3: 앉아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 방울토마토도 주잖아.
2: 그지.
1: 줘봐.
3: 이거 뭐예요?
1: 아유.
2: 너 먹어보냐?
1: 이
3: 어때? 먹어봐.
2: 맛이 어때?
1: 무슨 맛이야?
2: 어때 맛이? 야, 아무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1: 그러게.
2: 냄새나?
1: 부장님이 호기심 많아.
3: 냄새가 호기님이 똥꼬 냄새.
2: 아, 그래?
1: 어디 봐.
2: 좋아한다 쟤는데.
1: 왜 이래? 우리만 왜 이래?
3: 우리만.
2: 야,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잡아야지.
3: 그렇지. 잡아. 그렇지. 기다려. 우리만. 앉아.
2: 너도 먹어.
3: 앉아. 기다려. 기다려. 먹어. 간식 앞에서.
1: 아유. 일하러 가자. 가자. 갔다.
2: 빨리 와라. 열심히 해야지.
1: 오, 우리만. 너 짖으면 안 되지.
4: 주말이면 연년생 아들 둘까지 포함 가족이 농장으로 총 출동하는데요.
1: 흙태우는 사람은 5,000원씩 조금 더 줘. 나르는 사람은 10,000원, 흙태우는 사람은 15,000원. 그럼 창님이 일로 와. 채워줘.
2: 벗고 할래? 여기는 더울 것 같은데. 반팔이 벗어도 돼.
1: 내비도.
2: 괜찮아?
1: 내비고 이렇게 해서.
2: 너는
1: 반만.
2: 여기서 우리 어머니께서 해놓잖아? 따로 옆에 놓을 거야.
1: 네.
2: 그럼 그거 갖고 갖다 줄줄이 일자로 테트리스만 하면 돼.
1: 네.
2: 일단 네가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3: 부를게요.
1: 많다. 반만.
2: 힘들어갑니다.
1: 야, 청소년이 몸에서 열이 나나 보다. 너희는 반팔 입고 엄마는 패딩 입고.
4: 한창 사춘기인 아이들과 대화할 방법을 궁리하다 농장으로 데리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 보통 하나로 하는 너 두 개로 한다. 배합을 또 하는구나.
1: 다음 세대야, 그럼. 다음 세대.
2: 진짜네. 이런 숨은 일꾼을 우리가 안 썼어?
1: 그러니까.
2: 오, 이거 어디서 배웠어?
5: 그래요?
2: 근데 어떻게 잘해? 밤에 너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알바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3: 저 새벽까지 안 자.
2: 그러니까 새벽까지 안 자면서 이런 거 생각한 거야?
3: 아니요. 맞는데.
2: 그러면 아, 다른 농장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벤치마킹을 했군.
6: 벤치마킹 한 거야?
2: 아니야 또? 검성까지 해?
3: 응?
2: 이야, 잘 키웠네.
1: 엄마가 못 따라간다. 주말마다 나와서 해서 알바 어디 보러 가면 되지 않을까?
3: 저도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엄마가 이제 쌓아놓으면? 벌써 다 있어 이거를? 딱이네. 훌륭한 일꾼을 뒀어요.
3: 그렇지.
4: 농장 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칭찬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는 부부만의 비법인데요.
2: 어머니랑 일하는 게 편하지? 아버지랑 일하는 게 편하지?
3: 아버지가 편하지.
2: 왜? 아버지가 편해?
3: 혼자 다 해주니까.
2: 아, 어머니는?
3: 어머니는 할 게 많아요.
2: 뭐가 할 게 많아?
3: 그거 날라야 되고.
2: 아, 일이 많다고?
3: 일이 많아.
2: 여기는 일이 적은데? 아, 그렇구나.
3: 이건 뜯기만 하면 돼.
2: 창이 힘들어서 어떡하냐? 그것도
3: 더욱 돼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받았잖아요.
2: 돈 많이 받는데? 그랬어?
3: 숨은 일꾼이라고 많이 받았어요.
2: 너는 일꾼 아니야?
3: 저는 숨지 않았어요.
4: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두 아들 모두 큰 탈 없이 무난히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수고했어. 창호야, 창님아, 너희들 때문에 오늘 일찍 끝났어.
2: 맛있는 거 먼저 해주시래.
1: 가자, 우리.
4: 고생한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부부의 집은 농장에서

0: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평택 시내에 있습니다.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서둘러 저녁 준비에 나선 이령 씨.
1: 저녁 메뉴가 뭡니까?
2: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김치짜기 해서 먹어요.
1: 아, 좋죠.
2: 애들 좋아하니까.
1: 고기를 워낙 좋아해서.
2: 고기 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3: 애들 찍고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2: 알았어.

0: 조회수 많이 나오게.
1: 근데 나오는 건 뭐 우릴 텐데.
0: 일단 해봐봐. 야, 어머니 조회수가 지금 600명인데 우리는 13명밖에 안 되잖아.
1: 꾸준히 올리세요. 어머니 대신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이 나온 거고.
0: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일주일 됐는데 지금 12명밖에 안 돼서 마음이 좀
1: 어떤 거?
0: 짠하잖아. 일단 음악 놓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이거 하자. 산책하는 거야.
1: 영상이 44초인데 30초가
0: 44초잖아. 아니 30초잖아 이게? 아 여기 위에 떠 있구나. 봐봐.
1: 이 음악은 약간 슬픈 음악 같은데?
2: 우리마.
3: 아 아니야. 우박이 슬퍼.
2: 그래?
1: 이건 이런 거 같아.
2: 우리마. 앉아.
0: 오 진짜 빨리 넘어간다. 어떻게 한 거야?
1: 응?
0: 뭐가? 어 너 빨리 지나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4: 요즘 일영 씨를 따라잡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편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1: 그런 것까지 안 물어봐.
0: 우리는 이제 하나야. 어머니를 이길 수 있게끔 연합하고 동맹해서.
3: 위기감 없어요.
2: 3월 말까지 100명. 그거 알아? 50명.
3: 오 맛있겠다.
2: 어 맛있네. 나.
3: 이제 밥 먹자.
2: 창아!
4: 드디어 저녁 식사 준비가 끝이 났나 봅니다.
2: 창아, 너 수저 젓가락 다 아니야?
3: 네.
2: 네가 난 거야?
3: 네. 오, 아, 나 뜨거워.
2: 우리, 우리는 창아 항상 수거 수저 담당이지.
3: 자, 이제 먹어요.
2: 우와.
3: 짜글이. 엄마가 제일 잘하는 짜글이.
2: 맛있겠다.
4: 한창 큰 나이에 아이가 있는 집답게 고기 반찬은 필수. 마을 어르신이 챙겨준 반찬까지 항상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2: 잘 먹겠습니다.
3: 맛있게 먹어. 오늘 수고했어.
2: 오, 밥 잘 지었다.
3: 음식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2: 나는
3: 간장에다 찍어서.
2: 난 고기부터 먹을래. 오늘 힘을 많이 써갖고.
3: 오늘 힘들었어?
2: 응. 아버지랑 일해서 힘든 거야? 아니면 일이 힘든 거야?
1: 뛰어다니면서.
2: 아, 빨리 끝내려고?
3: 내 알바도 열심히 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게임도 열심히 해. 너무 공부만 하지 마. 게임도 해.
1: 네.
3: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 게임 많이 하라고.
1: 네?
2: 뭘 그건 아니지.
1: 너무 그런 것도 안 좋은 거야.
2: 그래 맞아. 솔직하게.
1: 옛날부터. 아버지도 그래요.
2: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 이런 반성.
0: 장님도 많이 먹고 장아도 많이 먹고.
3: 네.
0: 나중에 또 힘든 거 있으면 많이 도와줘.
1: 네.
0: 어머니 아버지 힘내게.
3: 그래 고마워.
2: 많이 먹어. 빨리 크게. 쑥쑥. 쑥쑥이.
4: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농부가 되고 얻은 큰 행복입니다.
3: 희약은 20 박스예요?
2: 빨간색이 30개.
3: 30개?
2: 그리고 보라색 20개, 광석 하나 20개, 그리고 미니스 하나 30개.
3: 거의 이제 꿈물이죠.
2: 그리고 네, 많이 팔아서 좋은 것 같아.
3: 그러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있네요.
2: 씨앗을 우리가 잘 키웠다고 유통 팀장님이랑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3: 아 그래요?
2: 다른 데보다 이쁘게 키웠다고.
3: 하나하나 손 다 봤으니 5만 개를.
2: 이제 거의 선수가 된 것 같아.
3: 3년 차인데. 빨간색 다 했고.
2: 아, 내가 이거 실어줄게.
3: 네.
0: 힘 있는 사람이 실어야지.
4: 포장된 상품은 이동형 작업대로 옮겨주는데요.
3: 이거 내일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2: 기차기처럼 쫙 깔려 있으니까 힘도 안 돌고.
3: 그러니까 한 번에 20개씩. 뭐
2: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늘리고. 이렇게 많이 무게가 엄청난데.
3: 완전 편하죠. 역시 농사에는 연장이 필요해요.
4: 이동형 작업대와 레일을 구상한 건 남편. 덕분에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부부 둘이서 이 많은 농장일을 해내는 것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도구들 덕분인데요.
2: 여기까지 적색?
3: 적색. 여기까지 보라.
2: 색깔이 안 보이면 내릴 때 하나하나 다 뒤져야 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사서 직접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은 거잖아요.
4: 넘치는 아이디어로 불편했던 점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는 부부. 특히 작업대용 레일은 분리와 조립이 가능. 땅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하우스 다섯 동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요.
2: 얘는 미니 수서랑

0: 키 작아서 미니. 키가 작아서 미니.
1: 딱 팔기 좋네 지금.
0: 그렇지.
1: 콧망울도 톡톡톡 막 터지려고 하고. 끝. 끝.
2: 귀농 3년 차.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납품 준비도 금세 끝냈습니다. 이번에 납품할 곳은 용인시에 있는 화훼 전문 유통센터인데요. 대형마트와 서울의 화훼시장에 이은 또 다른 주 거래처입니다.
1: 어머나, 이게 뭐야?
3: 아, 겹수선아.
1: 우리 거하고 완전 틀리네.
2: 전국의 꽃들이 모이는 이곳. 부부에게는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 상태를 직접 보는 그야말로 배울 것 많은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생명력 넘치는 꽃들은 언제 봐도 와, 참 마음이 좋죠.
0: 얘기했었는데 우리도 물건 온다고. 오케이 갖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팀장님도 바쁘시네.
1: 먼저 온 손님 먼저니까.
0: 아이고야.
1: 아이고 바쁘시네.
0: 살찌면 못 빠져요.
1: 그러게.
0: 야 우리가 내리자.
4: 그러니까 없는데.
0: 이게 봐봐.
1: 아 양쪽에
0: 하나 걸쳐가지고 하나 빼서 놓는 거야.
1: 오케이. 그럼 내가 이쪽으로 놓을까? 아 돌리게 얘를?
0: 이 25개 남았거든.
1: 여기 와서 알바해야 되겠네.
0: 안 그래도 나한테 알바 하라더라.
1: 아 그래?
0: 여기 직원이. 여기 놓고 한 바퀴 돌리면
1: 잘 돌려야 되겠네. 기울어지겠네.
0: 돌려 여기서. 오케이. 1번.
2: 벌써 2년 넘게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 바쁠 때면 부부가 알아서 물건까지 옮기기도 하는데요.
0: 현장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5: 예.
0: 근데 왕수가 저쪽에 다 있어.
5: 플로리.
0: 어, 그니까 저 집에 못 봤어?
5: 봤어요.
0: 근데 왜 안
5: 죽네. 정신이 없어.
0: 그러니까 나도 없어.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네. 어?
2: 다양한 꽃들이 모인 도매시장이나 다름없는 유통센터. 매일 아침마다 농장의 물건이 얼마나 팔렸나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6: 뭐라고 걱정 다니는 거네.
0: 그렇지. 나머지는 다 나갔어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5: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팀장님 우리 왕수선 11개 신고 갈게요. 안 실어줄 거잖아 그죠?
5: 예.
0: 확인 안 해도 돼?
5: 아이 뭘 확인이야.
0: 믿고 사는 사이에.
5: 아 그럼요?
0: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아침에 팀장님한테 많이 겪었단 말이야.
7: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2: 납품을 마치고 서둘러 농장으로 돌아온 부부. 판매철에는 농장으로 오는 손님들이 많아 비워둘 수가 없는데요.
7: 아예
0: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전화 왔어요. 대표님 손님 오셨어요. 전화 하시고 오셨다고.
7: 아 어서 오세요.
0: 네 약간 올려드릴게요. 어두워가지고
7: 여기 이제 다 이렇게 피었잖아요.
1: 네 피어 있는 거 이제 안 피어 있는 거 저쪽에 있어요. 빨강 이제 보라.
7: 평택 시장에서 보니까
1: 네
7: 5천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1: 아 이거 하나에? 네 저희는 만 원에 다섯 개.
7: 네, 그래서 싸게. 검색하는데 다섯 개에 만 원이라 그래서 어? 봐야지.
1: 이거 전국 택배 다 가능해요. 분홍색이.
2: 농장 홍보를 위해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과 글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해에 비해 꽃이 판매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거야?
8: 그러니까.
1: 네. 얼른 들어오세요. 나니까.
2: 오랜만에 지인들까지 농장을 찾았는데요.
1: 이게 네덜란드 사에 딱 온도를 맞춰 세팅돼서 오거든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냐면 여기 한 400개 들었거든요. 이게
9: 보여드릴게요. 400개 들어간다고 하나에.
1: 응.
9: 네, 이거 사진 찍을게요.
1: 어, 그럼요.
9: 이건 진짜 얼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1: 이거 보세요. 제가 개봉해 볼게요.
9: 네.
1: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얘가 빨간색 나리 백합 구근인데요.
9: 네.
1: 여기가 하늘을 가게끔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9: 나도 살았까?
1: 네, 얘는 빨간색이고요.
9: 네.
1: 이쪽은 노란색인데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겹쳐졌을 때 몰라요.
9: 그러게, 알 수가 없네요.
1: 나중에 꽃이 피기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0: 지갑을 여는.
1: 자, 주문하십시오.
0: 농장주님의 지갑을
2: 네네네.
3: 이렇게 하면 돼요.
4: 핫박스 가져가세요.
5: 일영 씨의 입담 덕분에 지인들도 구근을 사기로 했는데요.
6: 말은 막 시킬 거니까 헤아리다가 번호세요.
4: 아, 아니 절대.
6: 너무 예쁘다. 뿌리도, 구근도. 아이고. 구근이 클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크네.
2: 네, 안녕하세요.
7: 큰 거 갖고 오세요.
2: 네, 그래요.
7: 큰 거 싫지.
0: 네, 감사합니다.
2: 네네. 네, 들어가세요.
8: 이거를 좀 신고 싶어서.
2: 네네. 네.
9: 아유, 예뻐라.
7: 이쁘죠?
9: 네. 네.
8: 여기 있는 거를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갖다 메꾸리시.
2: 아, 그러셔도 되고요. 얘는 이제 2,500원씩이에요.
8: 네네. 네.
2: 몇 개 정도 드릴까요?
8: 한 번에 드릴게요.
2: 좋은 걸 뽑아드려야지. 오래 보실 수 있어요.
5: 농장 앞에 심어둔 꽃을 보고 마을 주민이 들른 건데요.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분의 마음도 사로잡은 꽃입니다.
2: 물 많이 주세요.
8: 네.
7: 놀러 갈게요.
8: 네.
7: 네. 또 오세요.
8: 네.
7: 아, 네.
2: 네네. 아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시네.
7: 저 위에도 심어야겠는데.
2: 네, 위에도 심어야 되겠는데요.
5: 요 며칠 납품처에서 가져온 화분도 있겠다. 꽃 심기에 나섰는데요.
2: 향도 좋고. 히아신스는 벌들도 좋아해서.
7: 마루야, 너도 심으려고?
2: 꿀맛. 마루 왔어? 마루 냄새 맡으러 왔지?
7: 야, 일로 와봐. 엄마 일하는데 꽃 한 개 끌려?
10: 히아신스 향이 어때?
7: 좋아?
10: 마루야,
7: 괜찮아?
10: 히아신스
7: 좋아.
10: 향에 취하면 안 돼.
7: 고개를 못 들겠어? 취해서.
2: 여기 꽃밭이 너무 좋지? 예쁘게 자라라. 아유, 어쩜 이렇게 이뻐. 아, 나는 꽃 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
7: 자기를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2: 아이고, 입에 침 발랐어요?
7: 잠깐만.
2: 진짜.
7: 심이 없네.
2: 심이 없어.
7: 안 발랐는데?
2: 안녕하세요.
11: 지적해라.
7: 아, 네네.
2: 예쁘죠? 왕수선화예요.
11: 꽃은 다 이뻐요.
2: 네,
11: 맞다 그랬죠. 꽃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7: 꽃 얘기도 하고 저희 둘한테서 뭐라 그러세요?
11: 조심하시죠.
2: 아유,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7: 네.
2: 거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바로 그냥 효과 바로 나는데? 예쁘다고? 웃으시고 지나가시는 거. 주위에다 심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7: 보시고 입소문 내주시고. 아, 좋다.
5: 꽃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농장 일을 마친 부부. 인근에 있는 평택호로 바람을 쐬러 나섰습니다.
2: 아우, 공기도 시원하다.
7: 간만에 나오니까 좋네.
2: 일하다가 이렇게 힐링하는 맛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 꽃집 할 때는 시간이 매여 있었잖아.
7: 그렇지,
2: 손님,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님이 언제 오실까.
7: 그치, 회사 다녔다면 내가 뭐하고 있겠어? 회사에 있겠지.
2: 그치, 우리가.
7: 지금은 이렇게 한적하게 우리 데이트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2: 기농의 기쁨?
7: 그치.
2: 기농의 여유?
7: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농사를 잘 지어도 그리고 농사를 잘못 지어도 오롯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지.
5: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귀농. 지난 3년 동안 얻은 것도 깨달은 것도 많습니다.
7: 봐봐. 다리도 이쁘지?
2: 다리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대.
7: 우리 하우스 보는 것 같아.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 4번 하우스, 5번 하우스.
2: 그러네.
7: 그치? 저 다리가 기차가 달리는 다리래. 기차가 달리면 우리의 꿈도 저 기찻길처럼
2: 우리의 농장이 지경이 넓혀졌으면
7: 좋겠다.
2: 넓혀질 거야, 아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될 거니까.
7: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밤낮으로 일하잖아.
7: 아니, 그래도 밤은 쉬어야지.
2: 그렇지. 쉴 때는 쉬고.
7: 당연히 쉬어야지.
2: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7: 지금처럼.
2: 지금처럼만.
5: 언젠가는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농원을 만들고 싶다는 부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꽃의 생명력을 전하는 농원을 만들기 위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0: 역시 스승님이 잘 키워요.
1: 와, 우리는 레일이 있는데 오빠네는 하늘에서 얘네들이 움직이네.
2: 오빠 어떻게 이 꽃대랑 잎사귀랑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잘 맞췄어?
3: 그거 다 가르쳐 주고.
2: 그렇지, 영업 비밀이지.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말아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고객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손가락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클래식이 금방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와는 다른 세계다 이러는 거를 보고 우리가 그걸 안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1: 추울 때 발을 동동 굴린다 이렇게요.

곳이나 다 갈 수 있듯이 뿌듯하죠. 네, 뿌듯합니다. 행복감과 에너지, 보람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클래식 계속 전도사 될 생각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클래식 공연하면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언젠가부터 엄숙했던 클래식 공연장의 문턱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음악 해설이 펼쳐진 덕분인데요.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 친절한 클래식으로 대중의 감성지수를 높인 주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영광입니다. 네. 아닌데 선생님 하면은 네. 미소.
1: 네, 미소.
0: 그 미소가 먼저 떠올라요. 그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1: 글쎄, 잘 보이려고 우리가 미소 짓는 건데 네. 조금 우리 나라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좀 무표정.
0: 근엄하게
1: 많죠. 예.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적군이 나타난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저는 벗어나고 싶은 것도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0: 예, 예. 네,
1: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이 미소가 많습니까, 제가?
0: 예, 아니, 미소가 트레이드가 아니 이제 특히 또 선생님께서는
1: 네.
0: 패션 감각이 워낙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1: 네.
0: 언제인가부터 이제 지휘자 금난세의 드레스 코드가 네.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셔츠, 바지, 네. 자켓, 그다음에 네. 핸드커칩. 아, 오늘도
1: 네.
0: 그린색을 하고 오셨습니다.
1: 네. 네.
0: 그린색을 유독 좋아하시던데.
1: 네,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색깔이 있지 네.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린색을 좋아하고 그게 나무. 나 이런 자연하고 네네네. 매치가 되지 않나.
0: 네네네.
1: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미소도 약간 짓고 또 네. 옷도 약간 평화로운 색깔
0: 네네네네.
1: 네, 이런 게 좋겠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휘자로 이제 특히 불모지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을 서셨어요. 보통 1년에 100회 정도 지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1: 이제 대부분 연주자들은 자기 예술가들은 자기대로의 그 철학, 자기대로의 마케팅 네, 또는 네, 네.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아까 소개하실 때 사랑받는 지휘자라고 그러셨는데 저의 관심은 내가 위대하다 안 하다 이런 것보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받는 거라든지 또 큰 도시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 이런 거 구별 없이
0: 예,
1: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마치 공기가 어느 곳이나 다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내가 아는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면 꼭 콘서트홀이라든지 꼭 큰 대도시라든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저만큼 우리나라 지방을 많이
0: 덜
1: 간 지휘자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네. 난 어디든지 가고 가려고 했다. 심지어 울릉도도 갔네요.
0: 울릉도?
1: 제가 20년 전에
0: 울릉도도 가셨어요.
1: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내 음악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든지
0: 네.
1: 뭔가 삶에 그러니까 울릉도 아이들은 왜 나는 자라면서 오케스트라를 못 듣냐 그런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 근데 그거 가려면 많이 그 배멀미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 제가 경기 필 하모니 있을 때 갔네요. 네, 갔습니다.

0: 그 금난세 주의자님께서는 그러니까 클래식의 번역가로 이제 통용이 되는데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청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연주한다. 그 시작이 바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가 아닌가 싶어요.
1: 바로 그렇죠.
0: 네.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 번스타인이 1960년대에 그 카네기 홀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청소년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거다라는 그리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저렇게 그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사람이 보통 사람들 아이들에게 저렇게 음악을 설명해주고 가이드 해주나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바로 그가 한 것을 아,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런 게 필요해서 그 사람이 한 건데
0: 그렇죠. 그 네. 사양음악인데 뭐 그렇게 하는데
1: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해설음악회를 했는데 아, 저는 번스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스타일로 또 그와 다르면서도 우리나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네.
0: 그건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론 음악에 관한 자신감도 있겠지만 내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어떤 자신감에서 오는 거?
1: 그러니까 클래식이 금방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은 집에 레코드가 많다든지 뭐 음악을 많이 듣는 경험이 있어서
0: 네,
1: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런데 그런 과정을 모든 사람이 거칠 수가 없죠.
0: 그렇죠.
1: 집에 전부 네. 레코드가 있고 이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주를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그 이야기의 그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그 음악을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말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지휘자다, 내가 대단한 음악가다 해서 막 확실히 하잖아요. 영어를 썼으면서 so what? 그게 다가 아닌데
0: 맞아요, 맞아요.
1: 만일 대단한 피아니스트지만 만일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거기에 맞는 곡을 이렇게 네. 해주면서 네. 어떠냐 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거기서 베토벤 소나타를 치서 저 무슨 저런 무서운 음악을 하나 이런 아이들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 네.
1: 저는 그 이제 우리 음악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클래식이라는 좋은 공기라면은 내가 생각해서 그게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면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0: 네네.
1: 그런 이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주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그냥 심포니를 그 머리 복잡한 사람이 작곡한 거를 어떻게 순간적으로 듣자마자 아냐고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우리 말로 해야 우리 사람들이 알겠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0: 근데 그것도 몇 년, 10년 가까이나 전후에 매진을 하셨어요.
1: 하죠.
0: 그러니까 클래식뿐만 아니라 사실 대중음악계에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1: 어떻게 보면
0: 더 놀라운 것은 금난세 이제 지휘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준
1: 네.
0: 건데 그 어떻게 왜 클래식에는 해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1: 아니 우리가 배울 때 선생이 학생한테 다 설명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고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왜 우리만 갖고 있냐고요. 그거를 청중들에게 그들이 음악가가 아니지만 그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실제로 음악회에서만이 음악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연습하는 데에서도

0: 청중이 와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연습하는 과정에
1: 맞아요.
0: 네, 그 묘미를 듣고 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공유해야지 내 거다.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2: 그런데 저도 이제 연습하시는 걸 몇 번 봤는데 이게 지휘자가 한 오케스트라를 끌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과 호흡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통 보는 사람들은 당장 그 사람 와갖고 그냥 한 번에 지휘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0: 네,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그 곡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서로 연주자와 그거는 지금 저희가 몇십 년 동안 해왔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내 생각과 나의 그 음악에 대한 그거를 서로 마음으로 따라와주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그게 지금 너무 영원한 숙제죠. 아니 사랑하는 가족도 때로는
2: 안 맞는
0: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숙제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서로 평화롭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라는 건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움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대단히 저는 중요하고 그걸 정말 순간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2: 사람과의 관계.
0: 그게 악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소리를 내고
2: 그럼요.
0: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건 우리가 저는 단원들한테 연습 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오케이 라흐마니노프의 2악장을 쳤는 그 연주를 했는데 아무도 손 꺼내서 눈물 흘릴 사람이 없다면 그건 실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 수 있는 청중을 만난다는
2: 그게
0: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거는 제가 말 청중이 울 때
2: 자기가 잘하는
0: 거죠. 근데 괜히 뭐 평론가가 잘하더라 또 뭐 음악 애호가가 뭐 누가 더 잘하더라 그건 관심 없어요. 저는 정말
2: 청중을 위해서.
0: 네. 클래식은 처음 듣는 경우에 저게 내한테 마음에 드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내 거 아니다 나와는 다른 세계다 이러는 거를 보고 그 반대로 우리가 그걸 안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내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음악을 다시 듣는 이런 습관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나. 많은 청중이 사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클래식 계속 전도사 될 생각입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제 해설이 있는 온라인 콘서트로 또 바쁘게 지내셨어요. 공연장에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는 거랑 이제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랑 다르죠.
0: 다르죠. 정말 코로나 코비드는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 전부 죄수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다 꼼짝 못하게 한 그건데 저는 그러면 연주를 못 하잖아요. 그 청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만든 오케스트라 말고 성남시향에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거꾸로 그랬을 때 청중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콘서트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가 이때까지 하던 거를 청중 없이 그 온라인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그거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를 했어요. 따라리리 뻔뻔 과연 저게 뭘까? 어떤 때는 단원들한테도 글쎄 어떻게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그 음악에 있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단원들도 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좀 연습 때 그런 그 작곡가는 다 의도가 있으니까 그 의도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 추울 때 발을 동동 굴린다 이렇게요. 와. 네, 지금 들으시죠? 담다라람, 네, 발을 동동 굴린다. 약간은 스페인의 무곡 같은 그런 리듬이죠. 람다라. 그다음에 그가 또 생각한 것은 추울 때 이가 부닥친다 이렇게요. 네, 네, 벌써 추워지네요. 이 악장은 느린 악장이기 때문에 그는 멜로디를 썼어요.

0: 네.
1: 지난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네. 상임주의자 네. 겸 예술총감독을 네.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정기연주의 팜플렛을 보니까 공연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진 행렬이에요. 그 빨간 글씨가 솔드 아웃. 네, 네, 네. 예. 다 하는 공연마다 그래요.
0: 마다는 아니죠. 어쨌든 아닌 건 아니고.
1: 아니 그 근데 네. 대부분의 공연이 네, 이렇습니다.
0: 네, 됐어요. 오. 그래서 일종의 자랑인데. 네, 네. 아까 제가 우리는 어떤 오케스트라냐.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잘하는 오케스트라다라는 자랑보다는 네, 네. 청중들이 사랑하는 오케스트라다.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팔렸으니까 다 팔렸다고 쓴다는 거죠.
1: 팔렸으니까 팔렸다고 쓰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러므로서 단원들이 옛날에는 저전에는 예. 그냥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연주하면 뭐 꽉 차든 말든 월급은 나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나태하게 한다는
1: 그럼요.
0: 거죠.
1: 예, 네,
0: 그래서 예, 예. 저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는데 예, 예. 그들이 생각할 때 보람되고 그들의 행복을 돌려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게 중요하지. 예, 예. 난 저 오케스트라 잘한다 못한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예.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솔드아웃 됐다니까 단원들이 이제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솔드아웃 돼야 되겠네.
1: 다음에도.
0: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연주 왔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야 또 표를 살 거 아니냐 이거죠.

무조로스키가 작곡한 전람회의 그림, 그는 피아니스트였기도 하기 때문에 피아노 곡을 썼는데 프랑스의 라벨이라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걸 옮겼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원본도 훌륭하지만 오케스트라로 너무 그 색깔이 아무래도 다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작품이 그림의 유작을 표현한 거니까 그게 또 오케스트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작곡이 돼서 1부는 피아노로 연주를 먼저 듣고 2부는 똑같은 곡을 오케스트라로 듣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여러 상황에서 늘 행복한 경우만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저는 지휘자로서 그들에게 호감을 가면서 무리가 없고 분쟁이 없으면서 어떻게 좋은 음악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고요. 비교적 평화롭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이렇게 시에서 우리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 오케스트라가 생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음악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좋은 연주를 통해서 그 도시에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돼야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선생님이 이제 음악을 하시게 된 데는 가족적인 영향이 상당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가곡 그네를 작곡한 금수현 선생님 맞죠? 예.
1: 아버지가 이제 그네로 유명해지셨죠. 네. 사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는 굉장히 좀 고집이 많고 재주가 여러 가지인 사람이었어요. 작곡가라기보다 음악가라기보다 글을 쓴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 교육에 대한 거. 그래서 편수관에도 근무를 하셔가지고 또 교장으로도 계시고 이런 그 사회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여러 곳에 많은 일이 필요하니까 한 일만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작곡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머니가 더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으셨다고 그럴까.
0: 자, 아버님도 어머님도. 네. 예.
1: 그래서 외부에서는 아버지가 음악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족으로서는 엄마가 음악가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피아노를 제대로 돌아가셨지만 피아노를 화음을 찬송가를 아무거나 칠 수 있어요. 찬송가를 아무거나 음악을 하셨으니까 F 키인데 좀 목소리가 낮아서 E플랫으로 해다 밖으로 꿈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 항상 정말 자주 음악회가 있었어요. 노래하면 어머니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이 뭐 그네 부른다 그러면 C조로 쳐주고 아 낮게 B플랫 뭐 이런 식의 음악회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한 50년 전, 40년 전 집집마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가구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고 교장일 때 아이들하고 서로 대화할 때 너 이 곡을 너희 아버지한테 들려줘봤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훌륭한데 그 훌륭한 걸 어디 컴페티션에 가가지고 시합할 때만 콩쿠르 할 때만 하지
0: 자기 집에서는?
1: 집에서는 안 한다는 예. 그게 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그래 그건 네 일이니까 해라가 아니라 같이 집에서 연주하고 식구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서양의 많은 음악가들 제가 만나고 하니까 집에서 베토벤 심포니 치고 뭐 다 이러면서 큰 거예요. 그러니 음악이 피아노가 타이프라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그 집에서 밥 먹고 우리 베토벤 나인 심포니 치자 하고 친다든지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무르익은 문화의 그 환경을 우리도 빨리 이제 지금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먼 데서 청중을 찾을 게 아니라 아버지 음악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설득을 해서 그 모르는 사람을 설득했을 때 아는 청중을 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런 식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남과 다른 거를 할 줄 알아야

0: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1: 아 좋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나온 금수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그네라는 곡이요. 예. 이게 선생님께는 대단히 이제 의미가 깊을 예. 수밖에 네. 없는 게 특별한 사연이 예. 있는 곡이라는 거예요.
0: 그 아버지 작곡하실 때 그 외할머니 볼 때는 김말봉 할머니가 네네. 가사를 쓰고 네네. 뭐 그냥 그 가사에 그냥 금방 썼대요 그거를.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그 곡을 연주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 근데 오케스트라랑 그 곡을 할 때 얼마나 제가 까다롭게 주문을 많이 했는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왜냐면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1: 아까
0: 잘 아는 노래고 예. 얼마나 집에서 가족 할 모임할 때 매일 듣던 네, 건데 그 사람들은 악보대로 그냥 박자대로 예. 노래를 불러서 그게 아니다 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예. 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아. 아버지는 정말 재주가 좀 있다면 말은 보통 때는 없는데 말은 없어요 보통은 근데 약주를 드시면 이야기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1: 술술
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나의 학교다. 그래서 우린 소주를 항상 네. 사나요.
1: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0: 네. 네. 아무 들어 이제 뭐 그냥 말 없이 들어오시면 네. 이제 우리가 술을 따르고 막 이러면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1: 야, 그게 학교다.
0: 학교죠. 아, 그게 예, 학교였어요.
1: 참 좋으신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음악가이신 아버님 덕분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해 오셨는데 성악가나 뭐 연주가 혹은 뭐 작곡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휘자를 택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스타인이 그 해설하는 네, 네, 네. 음악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본스타인의 그걸 보고
1: 많은
0: 사람들이 네. 음악을 좋아하게 돼 음악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친구 그런 친구들이 너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스타인 청소년 음악회 동창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다 꿈이 많잖아요. 예, 뭐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외교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어를 많이 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저는 또 컬러에 대해서도 이 그림의 이런 색채에 대한 네, 그런 거에 또 디자이너가 될까 이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음악이 좋았다. 음악이 내게 왔다 이런 어느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면 애가 달라지듯이
1: 그렇죠. 예.
0: 그때 제가 고1 때 이제 서울 예고로 들어가면서 지휘과는 없으니까 작곡가로 들어갔죠. 그렇죠. 저 혼자 독학을 한 거죠. 예. 저 혼자 이제 어떻게 하면 지휘를 할 수 있을까. 막 악보 사서 보고 음악 듣고 제가 혼자 공부했어요.
1: 네, 그 미국의 번스타인한테 영향을 받으셨다는데 이제 유학은 독일로 가셨죠.
0: 가게 됐죠.
1: 네, 1977년 유명한 카라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상을 하셨어요.
0: 네, 입상했죠.
1: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0: 긴 옛날 이야기고 짧게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혼자 공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한국에 모든 음악가들은 선생님이 있어요. 바이올린, 첼로. 예, 예, 예.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다.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선생님이 없어요.
1: 지휘가 그 당시에는
0: 없어요. 예. 지휘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학생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모든 음악가들 다 돌아오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학생이 없어요.
1: 현역이시기도 하고.
0: 하지만 예. 지휘를 또 가르치는 걸 안 했으니까 학생이라고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휘를 혼자 독학을 했는데 누가 지휘자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 독일을 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그 이야기가 길지만 독일을 가려고 간 게 아니고 스웨덴의 무슨 국제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했는데 그 목적은 그때는 이 여권 만들기가 힘드니까 거기 회의는 됐다. 한 달 여권으로 가서 거기에서 선생님

0: 선생님이 있을까 한 찾은 데가 바로 오면서 베를린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이 저에게 충고가 넌 너무 늦어서 돌아가서 다시 올 기회가 없다. 벌써 1년, 2년 후에 안 그래도 늦었는데 또 늦다. 어쨌든 그 선생님의 그 충고를 제가 따랐고요. 제가 거기서 한 3년 됐을 때 선생이 콩쿨에 나가면 네. 어떨까? 너 오늘 지휘를 너무 잘했다. 너가 콩쿨에 내년에 나가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진짜 행복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입학도 겨우 됐거든요. 들어갈 때 처음에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고마운 거는 그렇게 무능한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1: 지금이야.
0: 3년에 만에 아니 그 선생님이 네. 콩쿨에 나가려니까 네. 대단한 인정이잖아요. 네. 아니 내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돼도 혹시 입상이 안 되겠지만 되더라도 이것처럼 기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삶의 뭐랄까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진짜 콩쿨에 입상을 한 거죠.
1: 그래서 그것도 카라얀 콩쿨에.
0: 카라얀 콩쿨에서 베를린필을 지휘할 기회를 얻은 거죠.
1: 야 언제 그런
0: 그러니까 그게 제 팔자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래 제 생활을 보면 제가 왜 지방을 가고 왜 작은 홀에도 끌리지 않고 저는 가느냐 제 자신이 그랬잖아요. 제 자신이 아무 빈틀털이었고 네. 입학도 제대로 안 돼서 재수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훌륭할 때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 제가 뭐 베를린필 지휘했다고 내가 대단하다 착각할 필요가 없죠. 더 소박하게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뭐 그런 생각으로.
1: 아니, 근데 저희는 커피 선전 나올 때 그거만 봐서 그런지 금나선 선생님 하면 매번 엘리트로 이제 잘하신 네. 줄 알았는데. 네. 네, 여기서.
0: 그 제가 미소를 많이 지어서 네. 그 불행이 없었나 보다 했는데 저 불행도 많았고요.
1: 야, 야.
0: 근데
1: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불행 많은 시기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시기마다 아버님께서 이제 조언을 하셨습니까?
0: 아니요.
1: 네. 조언이 없었어요.
0: 특별한 네. 아버지가 과목 가셔가지고 그 약주 드시고 한 네. 이야기
1: 네.
0: 그 대화 보통 우리 한국 가정에서 모르겠으면 딴 가족은 우리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특히 이야기를 많이 그게 아까 스쿨이라고 그랬는데
1: 네네네네.
0: 그게 아주 저희로서는 특히 저는 뭐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재미난 이야기 예, 뭐 버나드 쇼가 어떻게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대화가 내 교육이었다.
1: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작곡가 금수연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또 책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교향곡이라서 이거 이제 누구나 봐도 눈물 흘릴 것 같은 사진을 하나 실으셨습니다.
0: 아버님이 그 100편의 짧은 수필이라고 할까 꽁트를 신문에 게재를 했고
1: 네네.
0: 그걸 모아서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60년 전에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1: 쓰기라고.
0: 굉장히 그 초라한 책이라 그때 60년 70년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은 제가 어릴 때 들은 내용도 있고 아버지에게는 정말 귀한 그 뭐 메모리 추억인데
1: 네네.
0: 내가 이 100주년에 내가 아버지 선물할 게 뭐가 있나 저 책을 좀 요새식으로
1: 번듯하게.
0: 좀 번듯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출판사한테 놓고 해서 이거 좀 책 좀 하나 깨끗하게 이 옆으로 한글로만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읽어보더니 아 뭐 흥미로운 건 있는데 한 25

0: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아 그거 좀 힘들었어요. 25개를 저번 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아버지가 아실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했다.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클래식 마에스트로의 대명사 사랑받는 지휘자 금난세 지휘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1980년 독일에서 이제 귀국해 이듬해에 KBS 교향악단 역대 최연소 지휘자로 발탁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다가 이후 돌연 규모가 훨씬 작은 수원 시립 교향악단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당시 의아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셨겠어요.
0: 그게 안에 저의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6년간 공부하면서 서양은 지휘자들이 여러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합니다. 네. 여러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또 직을 겸임한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KBS 교향악단 지휘자지만 이 국가 거잖아요. 저는 저 속으로 나는 전국구 지휘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네네. 나라가 그 정책이 있다면 KBS 그만 있고 저기 어느 곳에서 좀 해라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이 하나 소속되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원이라는 오케스트라가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지휘자가 없는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네네. 뭐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없애려고 하니 좀 선생님 혹시 좀 우리 오케스트라를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도와야죠. 우리 나라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건 그것도 우리나라 거라는 우리나라라는. 그랬는데 KBS에서
1: No.
0: 그러면 택해라. 근데 그거 가든지 하든지.
1: 여기 있든지.
0: 근데 거기 수원은 월급이 3분의 1도 안 되는 데고 여기는
1: 좀 풍부하고
0: 예. 그럴듯 하잖아요. KBS 교향악단에 있다면.
1: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예,
0: 그래서 제가 하루 생각하고 제가 노한 거죠. KBS보다는 내가 거기 수원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들은 쫓겨났나 뭐 문제가 있어. 너 문제가 아니라 나는 두 개가 할 수 없다면 나는 수원을 택하겠다. 이게 저의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원에 가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오케스트라를 할까. 단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오케스트라를 1년에 보니까 한 8번, 9번 하는 그건데 제가 3년 만에 한 30~40회 하고 그럴 때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수원 시향을 지원하겠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왜 지원하려고 할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니까 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10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82년도에 네네네. 10억이면 더 큰 거잖아요.
1: 엄청나죠. 예.
0: 이게 아무리 바보래도 그게 크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너무 많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놀래더라고. 아니 주는데 너무 많다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 너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억씩 5년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한 달간 회의를 하더니 결국 4억씩 5년 계약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기업이 제도권의 오케스트라를 4억씩 5년 하겠다. 누가 했어요? 제가 KBS에서 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자랑 같지만 이게 단순히 자랑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의 세계 나라가 변해야 된다. 아까 협업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술가들이 할 역할이 있고 기업과 어떻게 글로벌 하는 거냐. 이건 하면 할수록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오케스트라와 협의했다. 그게 우리 오케스트라 5년 동안

0: 우리가 그걸 힘을 에너지를 받고 발전해야 그럼요. 된다. 이런 식의 저희 철학이라고 할까? 네. 또 자랑했네요.
1: 선생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에 적극적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벤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네. 창립하셨어요.
0: 예,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뉴월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데 네. 그러니까 기업과 예술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오신 셈이에요.
0: 그렇죠. 예. 제가 수원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지휘자 없잖아요. 무직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네. 아니다. 만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90%의 오케스트라는 다 제도권이에요. 시나 맞습니다. 국가에서 네. 예산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벤처 오케스트라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불가능을 해보자. 그때 그 제가 오케스트라를 나올 때 12명 정도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생각하니 회사를 떠났는데 같이 나온 사람을 생각하니 제가 잠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벤처 오케스트라 했고요. 기업에 노크를 했고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용기.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연습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서초동에 국립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름이 괜찮잖아요. 국립도서관. 거기 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 관장님이가 그분하고 면담을 해서 관장님, 우리가 벤처 오케스트라인데 이 강당에서 연습을 하겠다. 하고 싶다. 장소도 좋고 한데 그 대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3,000명 그 당시에 4,000명 정도가 매일 온대요. 그러면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성인들에게 음악회를 연주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또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으니까
1: 그렇죠.
0: 오케이 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습실을 얻게 됐어요. 거기. 그런 네. 생각해보세요. 어디 뭐 건물의 지하 1층, 2층 이거보다 내셔널 라이브러리 이 모양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5년간 있었어요. 그다음에 포스코에 가서 네네네. 그 로비가 네.
1: 대단합니다.
0: 대단한 15m 높이에 그러니까 저는 그게
1: 울림이 좋고
0: 예, 그래서 거기 백남준 씨의 작품이 다 걸려있고 있는데 제가 그 홍보 상무한테 나 여기서 음악회 하고 싶다. 왜냐? 유리로 된 성당이다 이거. 야 이거 엉뚱한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를 한번 쏘가볼까 해서 한 게 1999년 12월 31일 제야의 음악회를 했어요. 나인 심포니를 했어요. 베토벤 심포니 나인을 보여서 그리고 천석의 네. 의자에 그 뭐라 그럴까 직원들이 전부 있고 전 1학장 3학장 끝났는데 종이 울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사람들이 끝나고 기립박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 감흥. 회장님이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네. 나는 감흥을 받아서 일어났는지 회장이 일어나니까 나 일어났는지 그건 아직 퀘션이에요. 아직 미스테리스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만든 말 중에 하나의 작은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유혹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립박수하고 회장부터 이걸 느꼈잖아요. 제가 그 다음 날 그 홍보상무한테 나도 너무 좋았어요. 그 베토벤 교향곡 9개인데 다 하고 싶다고 했더니 결국 거기서 합치다. 그래서 그게 로비잖아요. 누가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에서 음악회 하려고 그러지 로비에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거는 났을 때가 아니라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고 나인 심포니를 거기서 다 했어요.
1: 거기가요 또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0: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고마운 거지만 내가 주어지는 걸 만든다. 내가 만드는 개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1: 벤처 정신이죠.
0: 예, 그게 벤처 정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한 6번 전원 교양을 하고 끝나니까 그분들이 흥분해가지고 내년은 뭘 할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내년은 뭘 할까요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이든이 백내곡을 썼는데 백내곡을 하면 어떨까도 하죠. 그거 무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차이콥스키가 6개를 했거든요. 6개인데 차이콥스키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6년 동안 거기서 로비를 문화 공간으로 기업과 함께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작은 도시에서도 와도 우린 갈 수 있다. 어떤 작은 도시에서 저희 보고 그 출연료라는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한 100이라는
1: 출연료가 있다면
0: 출연료가 필요한데 네. 한 50% 정도만 가지고 좀 와줄 수 없냐고 그랬을 때 어떡하겠어요 제가. No problem.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원을 줄여서 가도 되겠냐고 하니까 단원 줄여도 선생님만 오시면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단원 줄여서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좋으니까 그 다음에 100을 가지고 또 해달라. 이런 식의 뭐든지 가능하다. 좋아하는 말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 때 국가가 우리에게 뭘 해줄까를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을 때가 되었다라고 한 그 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휘 리더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음악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지휘자는 서비스맨이다. 청중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내게는 좋은 에너지, 행복감과 에너지, 보람 뭐 이런 게 다 섞여서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거죠. 네.
1: 자, 지난 2021년 선생님 고향인 이제 부산에요.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열렸어요. 금난새 뮤직센터. 이 뮤직센터 앞에 금난새가 붙었습니다.
0: 네. 부산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한 회사가는 1963년에 공장 지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샘텀이에요. 근데 지금 수용구에 있는데 그 공장을 다 딴 도시로 옮기고 거기가 시내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 땅을 새로운 문화의 광장, 문화의 공원 이런 걸로 하고 싶어 했어요. 이 고려쟁회가 있는 회사가. 근데 그 전부 리모델링 했어요. 왜냐하면 공장은 높잖아요. 천재.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카페라든지 국제화랑 이렇게 했는데 창고가 있는데 20m, 100m예요.
1: 20m, 100m. 100m.
0: 창고는 1층이고 네네. 지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없애고 거기에 4층짜리 현대식 건물을 좋은 건축가가 설계해서 지어줬어요. 근데 그 지을 때 금난새 뮤직센터를 1층하고 4층 이렇게 하겠다. 저에게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기쁜 일이죠. 네. 보통 뭐 유명한 사람 죽은 다음에 이름 붙이는데 살아있는데 해서 난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장소를 더 보람된 장소로 내 노력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100회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안에 공간이 큰 센터는 아니고 1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지휘하지만 홀이 다 크잖아요. 1500석, 2000석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가가 전부 그런 데서 하는 게 음악이다 할 수 있는데 실내악은 거기에 비해서 좀 안 발전했어요.
1: 쿼텟이나 뭐
0: 이런 게 없어요. 안 됐어요.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금난세뮤직센터가 실내악 음악에 좀 욕심부리면 메카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지금 막 했는데 진짜 반응이 좋은 것이 다행히 음향이 음향이 좋다는
1: 그 오디언스 어쿠스틱을 많이 고민하셨겠습니다.
0: 네, 그래, 네. 예. 그리고 특이한 게 지하 1층인데 1층은 다 유리예요. 그러니까 전부 360도 유리이고 예. 밑에 그러니까 그 공간감에다가 음향이 좋으니까 단원들이 연주자들이 와서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게 뭐 행운이고 네, 네.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젊은 재능 있고 특히 기회가 왜 나는 없을까? 아까 울릉도에 있는 아이들이 왜 나는 오케스트라 소리를 못 듣나? 이런 것처럼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찾아서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곳이 금난세 음악센터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저의 것이 아니라 하고 보니까 많은 젊은 연주자, 미래를 꿈꾸는 연주자들의 둥지가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젊은이들이 이런 음악회를 했다는 것이 뿌듯하고요. 유능한 또 그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젊은 그래서 그런 연주자를 더 많이 찾아야겠다. 우리 클래식 음악이 제한적인 청중만이 아니라 GMC를 통해서 클래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지휘자로 쓴 지 벌써 40년이 넘으셨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얼마나 또 새롭고 즐겁고 한 활동들을 보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떤 지휘자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1: 그냥 내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음악계를 위해서 노력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아. 저희 청중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그리워하는 지휘자 정도 되지
1: 않을까요?
0: 예. 예. 이제 오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감동을 창조하는 금난세 지휘자와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가장 사랑받는 지휘자로 무대에 오래오래 서 계시길 바랍니다. 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새롭게 또 새롭게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은 틀을 깨는 용기에서 출발하곤 하는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지휘하는 금난세 주제를 통해서 음악과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한 발 앞서는 길을 만드는 예인들의 삶과 예술을 만나보는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 1719년에 실제 있었던 그림입니다. 원로 대신들을 위한 연향을 베풀어줍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연향들을 했을까?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실은 엄청난 의례 사상 속에서 진행된 흐름이었다.

여러분, 저는 한국 음악사를 연구하는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조선 왕실의 의례와 음악 분야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무슨 의례가 얼마나 많았고 그때마다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그런 궁금증에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만날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에서 특히 태조 임금이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즉위교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릴 적기이다.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제 고려를 마감하고 조선을 건국을 했을 때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붙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딱 맞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로 예치국과 조선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느냐, 특히 그중에서 눈으로 보이게 된 의례, 그 다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들리게 하는 음악,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조선조 내내 운영이 되었었나, 그런 걸 오늘 저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치국가를 표방을 했고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아주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태조가 즉위를 하죠. 논어에 나오죠. 흥어시 이버예 성어 악이라.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이버예, 예에서 뜻을 세우고 성어 악,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 이 아홉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제대로 익히면 인격까지 완성되는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화두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 음악을 중요시한 것이 단지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설정해 놓은 그 예악 정신, 그것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 태조 임금도 나라를 세우면서 이 국가전례의 틀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나라를 건국한 이때가 예와 악을 흥기시키는 적기이다. 이 정도전이 이 조선 경국전 전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하는 요체가 곧 예악에 있다. 굉장히 엄청난 화두죠. 예와 악만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질까요? 형벌제도도 있어야 되고 뭐 정치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왜 예와 악을 그렇게 앞에 내세웠을까요? 예와 악은 정말 상보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예가 너무 승하게 되면 인심이 떠납니다. 너무 형식만 강조하게 되고 규율만 강조하다 보면 마음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예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와 악을 조선을 세우면서부터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요. 조선 왕실에서 행해졌던 중요한 의례들에는 전부 음악이 들어갑니다. 예조 중심으로 그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그 예조에서 음악을 실행할 음악기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종묘와 제사, 종묘 같은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아악서, 그다음에 연향을 할 때 그 음악을 연주해야 할 전악서, 전악서라는 곳, 그다음에 춤이 필요하거든요. 일무라고 하는 그 일무를 담당하는 봉상시라는 기구를 둡니다. 또 하나, 악학이라고 해서 음악을 연구할 기관을 또 하나 더 두게 되죠. 마지막 하나가 여성이 주인공인 연향을 할 때 연주를 담당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습도감이라는 곳에서 맡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 이렇게 많은 음악기관이 필요했을까? 이제 세조 임금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두 기구로 축소를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축소를 합니다. 바로 장학원, 음악을 담당한 기관, 이런 의미죠. 1466년에

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 장학원이라는 기구는 조선조 내내 우리 국가 음악기관을 대표하는 기구로 존속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연산군 때. 연산군 때에는 국가음악기관이 예와 악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연산군의 어떤 예술적 실현 기구처럼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를 제외한 431년 동안 장학원이라고 하는 음악기관은 조선조 내내 존속하게 됩니다. 국가음악기관 장학원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속이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아악악사는 2명, 악생은 297명, 그리고 후보생 100명, 엄청나죠? 소각악사, 당악과 향악을 담당한 악사 2명, 악공 518명, 그리고 10명당 후보생 1명.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노래를 담당하는 꼬마, 가동이라고 해요. 10명. 그 다음에 선상기라고 해서 지방에서 일이 있을 때 뽑혀 올라오는 그 여성 예능인들 150명. 그리고 해민서 소속 의녀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춤을 담당을 했습니다. 결국 장학원이 관장하고 있는 음악인의 인원수를 후보생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1141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성종대 기준입니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인원수. 자, 법전에 이렇게 음악인, 음악기관의 음악인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조선 사회에서 예와 악의 중요성은 굉장히 컸다. 예와 악이 우리가 보통 즐기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전혀 차원이 달랐죠.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의 완성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국대전에 이렇게 음악인의 인원수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고, 그렇다면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던 사람들의 인원수 말고 하나하나가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것을 이제 좀 높은 신분부터 보기로 하죠. 자, 이제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하면 장학원 제조입니다. 제조.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도의 문신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과거 시험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장학원 제조는 장학원이 맡고 있는 모든 음악과 관련된 총체적인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이 제대로 연주가 되나, 춤은 제대로 추고 있나, 또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악기들이 전부 흩어지고 없어졌을 때 그 악기 제대로 만들고 있나, 음악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조선의 악학이 무너지려고 한다, 악학을 좀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악학 부흥의 노력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학괴범의 저자 성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종대의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업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학괴범의 편찬입니다. 1493년에 편찬한 건데요. 이 악학괴범을 편찬한 이 성현, 장학원 제조를 하면서 악서를 만들었고, 성종대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음악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음악인들, 실제 연주를 하고 음악을 잘 국가 행사 때 연주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총 관장할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전악입니다. 자, 전악은 음악인에서 계속 승진을 해서 정육품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잡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육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전학은 처음부터 전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가전학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거짓 가짜를 써서 전학은 아니지만 전학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전학이 필요하냐면 전학은 인원수를 딱 2명밖에 두질 않았어요. 근데 2명이

국가 음악을 전반적으로 다 감독도 해야 되고, 뭐 의뢰를 할때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음악인들 가르쳐야 하고, 그런 일들이 두명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가전악 제도를 둬서 상당히 많은 가전악을 두면서 역할에 따라서 가전악에게 전악의 위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전반적인 일을 관장한 전악이다. 그러면 집사 전악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집박 전악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연주를 지켜보면서 박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게 바로 집박 전악인데 일종의 지휘자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악기 제작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악기를 감조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감조 전악. 그리고 행렬을 이렇게 해야 되죠. 행렬을 해야 될때 전악이 악대를 앞에 이끌고 갑니다. 그럴 때는 대오 전악. 이렇게 똑같은 전악이라 하더라도 역할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악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고 두 명의 전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가전악 제도를 뒀고 이렇게 전악이라는 사람, 실제 음악을 아주 잘 아는 음악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선조 내내 가장 중요한 장악원을 실제 음악을 이끄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 악생과 악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 음악을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전공 악기를 계속 연마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악생과 악공, 이 두 사람들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악생은 양인, 양인에서 선발을 하거나 악생의 자제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악공은 공천 출신입니다. 이게 신분이 천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악공인데 악생이 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생인데 악공이 연주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신분이 더 낮은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공과 악생이라고 하는 두 집단이 결국은 조선의 모든 행사 음악, 그 국가의례 음악을 전부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감? 이런 건 얼마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죠. 사실은 이들은 제가 어떤 책에서 3D 업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굉장히 대우가 안 좋았습니다. 이 악장 등록을 보면 악생이나 악공들이 일종의 상소문 같은 거를 통해서 올리기도 해요. 우리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한 달에 배 한 필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대우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악장 등록의 기록이 1723년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겠구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악공학생 이렇게 인기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할당제가 되죠. 강원도에서 3명, 충청도에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지역을 할당해서 서울로 뽑혀오는데 이들에게 집을 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출근했을 때는 국가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지만 당번이 아닐 때,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신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국가음악을 연주하지 않을 때는 민간에서 그 음악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연주하기도 했고 했던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음악인들 중에 무동이라고 하는 소년 무용수,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 될 텐데요. 여성 예능인들이 국가 의례를 행할 때 예를 들면 남성 신료들만이 있는 연향에 가서 춤을 춥니다. 화장 예쁘게 하고 아주 고운 동작을 하고 그럴 때 간혹 문제가 생겨요.

성리학적 이념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이 왕의 음악 악대인데 사사롭게 취한다거나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간혹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 예능인인 여기 혹은 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신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무동. 남자 아이 중에 한 8살에서 14살 정도.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춤을 추게 하고 실제 남성 신료들이 주인공인 연향에 이 무동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무동들은 사실은 나이가 8살에서 13살인데 사실은 쓸만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어느새 다 성장을 해버립니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일단은 무동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들을 쓸만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이미 성장해버립니다. 다 춤 어려운 거 다 익히고. 그래서 항상 조선조 내내 무동 제도는 운영이 참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건국대전에 보면 악공 악생들의 시험 규정이 낱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한테나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출근 일수가 30일이 차지하지 않는 자, 이자와 육자가 들어간 날, 그러면 한 달이면 2일, 6일, 12일, 16일, 22일, 26일, 엿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나오게 되면 응시 자격에 미달되죠. 그러니까 그거 이륙자기가 있는 날 말고도 수시로 출근을 해서 음악 연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과 연향이 있을 때, 그리고 궁중의 어떤 예회에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결석한 사람. 예를 들면 종묘재향이다. 종묘제사를 지내는데 각각 악기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빠진다. 그것도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시험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출근 일수를 30일을 넘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출근을 안 한다 해도 한 달에 10번 이상은 최소한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근 일수가 또 많은 사람한테는 시험 자격도 부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출근을 독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악원이라고 하는 음악기관 사람들, 그러면 이들이 실제 어떤 의뢰에 참여해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조선왕실에 행해졌던 의례, 우리가 오례, 다섯 가지 의례라 해서 오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례를 국조오례의라고 합니다. 이 국조오례의를 정한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궁중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 오례는 국가례는 오례로 규정이 되고요. 민간에서 하는 의례는 사례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관혼상제 아실 겁니다. 관혼상제 하면 관례는 성인의례, 혼례는 결혼, 상례는 죽음과 관련된 것, 제는 제사의례,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국가례는 오례로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길례. 길례에는 길할 길자를 쓰는데요. 대부분의 제사의례가 이 길례에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대 왕과 왕비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 그리고 토지신 곡식진을 제사하는 산천, 가장 대표적인 길례 의례입니다. 두 번째는 가례, 아름다울 가짜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경사와 관련된 것이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왕실의 관례라든지 혼례 전부 가례에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동진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진날에 정말 큰 의례를 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가례에 들어갑니다. 또 책봉례를 한다던가 호를 높여주는 의례라든가 노인들을 봉양하는 정신에서 하는 양로연, 이런 것들이 전부 가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빌례가 있습니다. 이건 손빈자를 쓰는데요. 외국 사신이 왔을 때의 접대 관련 의례가 전부 빌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굴례, 군사군자를 써서 왕이 활쏘기 하는 의례를 한다던가 강무 의례라고 하는 것은 사냥 의례입니다. 그 다음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일식을 구제하는 의례를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굴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식이 있을 때는 왕은 이제 반찬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소복을 하고 엎드려서 머리 풀어 헤치고 엎드려 있어야 하고, 장악원 음악인들은 큰 북을 두고 그걸 두드립니다. 음향의 원리인 거죠. 두드리면서 해가 다시 나올 때까지 음악 악기 북을 두드리는 연주를 합니다. 군기시의 군사들은 창으로 이런 그 나쁜 세력을 이렇게 찌르는 같은 형상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사실 연극처럼 보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흉례, 왕실의 죽음과 관련된 것. 이런 다섯 가지 의례가 왕실의 의례로 행해지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에는 음악이 들어갑니다. 물론 소규모 의례라든가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는 음악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서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악대는 다 배치를 해놔요. 평소에 살아계신 것처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무덤에다가 악기를 다 묻습니다. 왕의 의례 그 무덤 안에는 사실은 그 큰 악기를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악기를 다 묻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왕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실의 의례 다섯 가지 오래는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라도 음악이 다 포함되고 연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와 음악이라고 하는 관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왜 의례만 하지 않고 거기에 꼭 음악을 넣어야 했을까? 사실은 예와 악의 원리는 둘이 굉장히 상보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예라는 것은 차별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악은 조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적 질서와 조화적 공존은 반드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례만 있게 되면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악이 승하게 되면 방종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음악에서도 의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례에 음악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예악 사상에 기반한 것이다. 자, 이제 조선 왕실에서 행했던 제사 의례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다 똑같지 않았고요. 규모로 보면 대사, 중사, 소사 이렇게 국조의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직, 종묘, 그리고 종묘에 모셔지지 못한 분들을 모신 바로 옆에 있는 영령전,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제 대사에 속했고요. 중간 규모의 중사,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로는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들을 모셔놓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문선왕, 문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사신에 대한 제사, 양잠신에 대한 제사, 이런 건 전부 중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제사, 소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영성이라고 하는 농업을 주관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이라고 해서 수명 장수를 주관하는 별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사는 전부 소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가 다 다른 용어입니다. 일단 하늘 제사. 하늘 제사,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땅 제사는 제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직 제향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제사, 인기에 지내는 제사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와 제와 향을 다 구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조의 여러 제사들의 규모,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대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사, 종묘제향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종묘는 다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종묘에 가보면 건물이 하나죠. 이 종묘 구조를 보시면 그 상월대에 편성하는 악대, 등가 악대가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묘의 뜰, 묘정이라고 하는 곳에 헌가 악대 배치합니다. 그리고 등가와 헌가 사이에 일무를 배치해서 천지인 삼재사상을 음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제도고 음악을 상징화해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제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15세기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악대의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우리는 15세기의 악대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15세기의 문헌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조 올해 설해의 종묘 헌가, 종묘의 뜰 아래, 뜰에 배치되는 악대 그 그림이에요. 저기 보시면 전부 한문으로 써 있죠.
어떤 단에 어떤 뭐가 위치하느냐. 남쪽에 북쪽에 방향 써 있고요. 거기에마다 전부 악대가 하나하나 들어가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악기 들어갑니다. 거문고, 가야금 다 들어가고요. 월금, 비파, 비파도 향비파, 당비파 다 들어갑니다. 관악기도 대금, 중금, 소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15세기의 종묘제례악의 악기 편성만 보더라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단출하지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악기 편성이 점점 축소가 돼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음악이 연주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축소된 형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그 시간의 흐름이 음악을 참 많이 변하게 하는구나. 그 변화 요인 중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조선이 멸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묘제사 의례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제사 절차는 신을 맞이하고 폐백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술 석잔, 초헌, 아헌, 종헌을 올리죠. 그리고 초헌, 아헌, 종헌 할 때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냐면 보태평, 정대협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보태평은 우리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가진 그런 음악이고요. 정대협은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그리고 보태평, 정대협은 처음에는 세종임금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제사음악으로 썼던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제사음악으로 채택했냐면 세조 10년 1464년부터 제사음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음악은 변화했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음악은 세조대 것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사를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음악이 지금 이 시대까지 연주가 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음악이 바로 우리 종묘제례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묘제사에 대한 음악이 옛 악보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조대 서명우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후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후보에 있는 보태평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 그 악보고요.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악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종묘제례악의 영신희문이하고 그러면 이 대학후보에 있는 그 음악하고 얼마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주요 선율은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박절의 해석, 박절 구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선율은 그대로 나오지만 길이 같은 그런 요소, 그 다음에 악기 편성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달라진 형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 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굉장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때 춤을 추는데요. 일무라고 하는 춤을 추는데요. 일무라는 것은 사실은 제사 대상이 천자냐 제후냐 대부냐 사냐에 따라서 천자는 8일무, 제후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사는 2일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일무에 춤추는 인원수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자를 제사할 때는 팔일무라고 해서 8,8,63명이 춤을 추게 되고요. 제후는 6일무, 6,6,36명.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4일무, 2일무 이런 식으로. 근데 일무의 인원수는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로하고 세로, 열과 행이 똑같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팔열은 똑같다, 그런 행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 때의 두예라고 하는 사람, 두예라는 학자는 일수와 열수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한대의 복건이라는 학자는 열수는 똑같이 팔열이다, 그런데 일수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6일무의 경우는 6848에서 48명이 추는 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내내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경전 해석을 주자 해석을 따르는데, 주자가 논어 8일편에 일수와 열수가 같은지 다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석을 내렸거든요. 주자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조에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시행이 되는데요. 악을 연주할 때 일무는 6,8,48명이 추고요. 종묘제례악을 연주할 때는 6,6,36명이 추는 그런 제도를 조선조에 채택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길례에서 대사, 큰 규모의 제사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번째, 사직제례악입니다.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한 제사와 음악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음악은 아까 보았던 종묘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물론 제사 절차를 보면 신을 맞이하고 패백 올리고 찬을 올리고 술을 올리고 하는 그 큰 틀의 제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사 내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음악은 더더군다나 다릅니다. 음악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음악은 일자 이름식, 노랫말 하나에 하나를 배치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고요. 음악은 전체 32개 음만 나옵니다. 노랫말도 32개의 노랫말로.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인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 18세기만 해도 사실은 15세기하고 비교한다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조선조가 전쟁 치르고 전쟁을 후유증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리고 성리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번다하고 방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5세기의 사직제례악을 보면 악기 편성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도 많고 18세기로 가면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줄어들긴 하지만 있어야 될 모든 악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소라고 하기보다는 정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직제례악을 연주할 때 우리가 특징적인 악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북종류 중에 영고하고 영도라고 하는 악기를 씁니다. 이 악기는 면수가 팔면북이에요. 왜 하필이면 팔면일까? 그리고 왜 색깔은 노란색일까? 그것은 바로 땅을 상징하는 빛깔, 노란 빛이고요. 북면이 여덟이라고 하는 것은 주례라고 하는 우리 고전의 대사학조의 주례춘관 대사학에 악이 팔변해야 그 신이 내려와 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팔변이라는 거. 그래서 음악도 8번이지만 북도 8면을 가진 악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영고와 영도라고 하는 북을 연주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영도라고 하는 악기는 북면이 8면이 이렇게 나오게 해놨는데, 거기에 그

0: 세 번째. 지금 좀 전까지는 큰 제사인 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소규모 제사 중에 소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별제사, 농사를 주관하는 별이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영성이란 별인데요. 중종 때에 그 도교적인 전통에 혐의가 있다 해서 소격서 혁파할 때 이 제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보기에 이렇게 중요한 별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접 책을 저술을 합니다. 성단향의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고 이 제사가 소사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악무를 다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악무가 아주 재미있는 악무인데요. 일종의 마스게임 같은 그런 춤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무동이라고 하는 그 어린 그 무용수를 춤을 16명이 춤을 출 수 있는 춤을 고안을 합니다. 어떤 춤이냐면 전패, 패배 걸리는 절차에서 하늘 천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일정 위치, 일정 동작을 계속 구현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늘 천자를 다 그립니다. 16명이. 그리고 두 번째, 초헐례를 올릴 때는 아래 하자, 천하, 그다음에 아홀례 때는 클태자, 종헐례 때는 평평할 평자. 그래서 천하, 태평 이렇게 네 글자를 제사를 다 지내는 절차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조 임금이 그런 모든 구상을 다 하고 책을 쓰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조 임금이 돌아가셨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해석도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글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립국어원의 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재현을 해보자. 정조 임금이 올리지 못한 것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한번 올려보자 해서 2015년 입추 후 진일 날짜 지켜서 그 날짜에 제사 행위를 전부 재현을 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재현이 안 돼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무대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미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잡고 부복을 하였다가 일어나.

자, 이제 가래로 가겠습니다. 가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울 가짜를 씁니다. 대부분의 연향은 이제 가래에 속하는 의뢰인데요. 그 자료가 잘 남아있는 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719년 숙종 임금이 59살 됐을 때 숙종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갑니다. 기로소에 들어가고 숙종 임금은 기로신들을 위해서 연향을 베풀어 줍니다. 그 연향을 베풀어 줄 때 그 당시의 모습,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다 명단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고요. 또 아파서 참석한 사람은 참석을 못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무동이 초무를 춥니다. 처음 초자를 써서. 그래서 무동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처용이 다섯 명이 막 뛰어들어오는 동작이 나옵니다. 사실 처용무는 이 연향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춘 춤이거든요. 오방처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방위, 동서남북, 중앙에 해당하는 처용이 각각 그 빛깔에 맞는 옷을 입고 나와서 추는데,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이걸 그대로 보면 아, 초무하고 처용무를 같이 췄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기록화의 특징은 가능하면 많은 것을 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했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초무 따로 했고 초형무 따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음악인들이 지금 여기에 배열을 하고 있는 도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대 한번 보세요. 여기 계단이 보이죠? 이건 우리가 보계 혹은 뜰부자를 써서 부계라고도 하는 임시 가설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구조에서 더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는 무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악대도 이렇게 좀 높은 데 위치하는 전상악이 있고요. 그다음에 뜰에 위치하는 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악 악기하고 헌가 악기가 전부 이렇게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서서 연주를 합니다. 서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이동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이 오방처용 말고 여기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역시 오방의 색깔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오방처용이 춤을 출때그 사이사이 끼어서 현무라고 하는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의례에서 다양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그리고 궁중 기록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테지만 숙종 임금이 기로소에 뭐를 하나 선물로 내립니다. 커다란 은잔을, 은으로 된 잔을 선물을 하는데 다섯 번째 술잔은 모두 은잔에 담아서 돌려 마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술 돌려 마시는 제도가 우리 왕실에서도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에도 보면 그 기로신들하고 악대가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림에 처형들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악대 가고 그다음 현무로 참여하는 그 무동들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노인들 원로 대신들은 걷기 힘드니까 가마를 타고 가고요. 그리고 기로소에 가서 이제 이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처용이 전부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까 음악인들이 다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와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런 화면까지도 그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향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795년에 있었던 정조 임금 어머니 회경공 홍씨 회가변 화면입니다. 회가변을 할 때, 회가변 말고도 양로연도 했고요. 또 과거 시험도 치렀고, 왕이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 임시 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왕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 지역 인재들을 다 등용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기 때문에 왕이 그냥 오는 것만 아니라는 거알수 있고, 왕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연향을 할때 빈민 구제도 합니다. 사대문에서 쌀을 나눠주는 사미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행사들 중에 바로 하이라이트는 희경궁 홍씨 회가변인데요. 실제 생일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실제 생일은 6월 18일인데요. 6월 18일이면 사실은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바빠야 되는 시기에 만약에 해경궁 씨 회가변을 한다고 화성에 다 모아놓고 오라 가라 하면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해경 씨 회가변을 윤 2월 달에 화성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연향의 내용이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데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화성행차 다섯째 날에 봉수당에서 오전 8시 45분경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붕에서 화성까지 일행이 가야 되죠. 그래서 배달

다산정약용이 배다리를 설계를 합니다. 배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임시로 가설하고 그 만원 인원이 강을 건너고 다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가는 그런 다리까지도 만들고 화성의 봉수당에서 여러 행사를 치르는데 그 이동하는 장면에 그 음악인들도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각각 악기를 들고 가는데요. 보면 말 타고 전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바라 치고 있고 해금 연주하고 있고요. 뭐 북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특정 구간에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해경궁 홍씨 회가변을 했고 그 해경궁 씨 회가변에는 우리 궁중음악의 다양한 음악들이 연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보여드린다면 봉수당에서 있었던 진찬 그림입니다. 진찬 그림인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 해경궁 씨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기 그물막으로 쳐놓은 안쪽에 앉아 계시다. 정조 임금은 어디에 계실까? 표피방석에 앉아 계시는데 왕은 그리지 않습니다. 휘한다고 하죠. 그리지 않고 방석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중 두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선도 정제라고 하는 궁중 정제를 추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례가 해경궁 씨 회가변 때 연행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구락 정제라는 춤인데요. 포구락 정제는 그 포구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사람이 춤을 추다가 공을 그 문에다가 던져넣는 그런 게임 같은 춤이에요. 게임 같은 춤인데 던져 넣어서 그 구멍에 통과시키면 상으로 꽃을 받습니다. 무원이. 그런데 공을 던지지 못, 그러니까 통과 못 시키면 얼굴에 먹줄을 다 그어요. 그래서 그 저 맞은편에는 꽃을 선물 줄 사람하고 먹점을 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 결과를 보고 얼굴에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게임 같은 그런 춤도 궁중정제로 연행이 됐고 그 외에도 다양한 춤이 추어졌는데요.

조선 왕실이 의례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즐기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 의례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이념을 예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선조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힘, 예와 악의 정신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조선 왕실을 생각을 할 때 실제 예와 악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누는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백성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여러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와 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자 했는가 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궁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 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 장승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제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침 운명의 북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펼쳐내는 유럽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걸어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만나본다. 유럽에 울려 퍼져 현대음악에 스며드는 우리 젊은 국악을.

0: 템즈강을 중심으로 20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영국 런던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큰 권역으로 런던 내에서만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침은 날마다 다르게 열린다. 도시의 아침이야 어디든 그렇겠지만 런던의 아침은 더욱 다양한 소리와 빛깔이 어우러진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 분위기도 기분도 다르다. 언어를 익히는 일부터 연구계획서, 시험까지 한 발자국씩 성취해낸 3년 동안 늘 그랬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소아스는 글자 그대로 오리엔탈 아프리카 대학이다. 130여 개국에서 온 학생 5천 명 이상이 다니고 있다. 성초롱은 민족학 관련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이 학교에서 음악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네, 영국 내에서는 지역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0: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가는데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2: 어, 언니.
1: 다리 안녕.
2: 네, 그렇죠.
1: 아, 네. 오랜만이다.
2: 네. 혹시 준비하셨어요? 연습.
1: 키아나 뭐 가지고 왔어.
2: 길이니까.
1: 키아나 몇 시쯤 도착해?
2: 5분 정도?
1: 네. 가서 악기 가지고 올게. 네.
0: 한국어가 유창한 다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1: 악보 가지고 왔어. 네.
0: 각국의 민속악기를 비치해둔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들의 학문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1: Hey, Kiara. Hi. How are you?
2: I'm good.
3: Hello.
1: Hi. Oh.
0: 동서양의 연주자 두 사람이 모였다.
1: Yeah.
2: So you're going to start with section A, which is the introduction.
1: Okay, sure.
2: Yeah. Chiron's gonna play section C.
1: Okay. This is the
2: yeah.
1: Okay.
2: Yeah, should be fine.
1: Yeah. 오늘 연주할 곡은요, Theme and Variation of 개명가락도들이라고요. 그 천년만세에 있는 천년만세 중에 한 파트인 개명가락도들이에서 다미가 영감을 받아서 그 메인 멜로디를 차용해서 첼로랑 12형 가야금으로 같이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 작곡한 곡이에요.
4: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2: 없어요. 네, 네. 한국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오. 네, 처음에. 신화의 좋아하는데 악기는 검은 거. 네, 검은 거.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0: 가야금을 전공한 성초롱과 인디언 첼로를 전공하는 키아나와 작곡을 하는 다미. 이들에게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음악이 만나 또 다른 창작을 해보는 생생한 배움터다. 두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각자 기본기를 갖추어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합주의 묘미. 그래서 이곳은 준비된 이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5: So I grew up in a quite classical background. I had lessons on the cello since I was seven, so started very young. And then when I went to university, I decided I didn't want to go to a conservatoire or something like that. I wanted to have a more varied study. So I chose SUS because it's really the best place to have a varied stud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lassical music.
0: 전통음악에는 언어가 있다. 정서의 심연을 건드리는 세계 공용어가.
1: 오, 와우.

0: 소아스는 민족음악과 문화에 특화돼 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서적도 4만여 권이나 비치돼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as founded more than 25 years ago. We welcome students who study any aspects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Korean diaspora too. And that also, of course, includes music as well.
0: 소아스의 축적된 자료와 준비된 교수들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충분 조건일 것이다.

0: of sustainability, ability of musical traditions, musical repertoires and genres to be self-sustaining, to continue being transmitted, to be alive about this sense of stories that we have.
1: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만큼 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많다.
2: I mean, the thing that strikes me at the moment is just how popular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become. I think maybe 5 or 10 years ago, we had a few gayageum on the shelves, and they were very dusty. But today, you know, there are a very active gayageum group. There's a very active pansori group. You know, pansori is not a music that is immediately attractive to most European ear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t's become extremely popular.
1: 한국 전통 음악이 유럽의 흥미를 끌게 된 요인 중에는 진취적인 국악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 분석 융합하며 국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인도의 마리당감과 한국의 장구. 악기는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악 세계에서 언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0: we can have a dialogue between two instruments. And then she learned it. She's very interested and very quick and very sharp. And she got the sound in the hand. Usually it takes at least 2 months to get the sound. She could immediately like this. She picked up like this.
1: Really?
0: That's good.
2: 같은 비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자를 쪼개거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 김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고 영국 소아스의 석사과정으로 온 지 1년이 됐다.

0: I hope you did enjoy a taste of salmonuri there. So like I say, I will be exploring on this as I come back, and I'll be doing more shows. So don't worry, that's just a taster of what salmonuri is supposed to sound like.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genre, at SOAS University we do have a salmonuri society, which you can definitely join, run by the amazing Jihei, who's here with us today. Because she's a Django specialist. Yeah.
1: The rhythm is gone. Yeah.
2: 다미가 진행하는 대학 내 국악 방송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통로다.
0: We're going to go on to Pansori now. Ha, my favorite. Cuz I like An Suk Son's voice. Yeah.
2: 한편 성철웅은 학교에 낡은 가야금을 수리해 가야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라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을 한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그래도 8주 코스가 끝나면 무대에서 발표회도 한다.
3: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는데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네, 너무 좋죠.
2: 도시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만큼 외롭다.

0: 유학생활 1년, 김지혜를 키운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다. 외로워서 음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런던에서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혹은 다른 전공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 한다.
1: 첫 번째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0: 시티 모놀로그는 한국 타악기 연주자와 작가, 홍콩 무용가가 만나서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외로운 도시인 그들의 독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도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강의실에서 보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찬 뮤지션 김지혜가 무대를 꽉 채운다.

0: 실험적인 공연이 가능한 런던.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곳 분위기가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
1: 그런 부분도 조금 직원으로 해봤고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 엄마랑 따따따따 비행기 타러 가야지.
1: 그치?
0: 유학 생활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 사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혼자 떠나와서 셋을 이루게 된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한다.
3: 옳지.
0: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김혜림은 아내와 엄마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악인이 된다.
4: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음악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늘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음악 왜 그 튜닝 피치가 틀리지? 왜 우리나라 음악은 왜 이렇게 거친 음색이 많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해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가치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5: But why not? You can make it artistic.
0: 앨리스와는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났는데 젊은

0: 재즈 뮤지션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혜림과 앨리스와의 협연을 한국문화원에서 추진했다.
1: Like a sort of tango.
2: Yeah.
0: Which, yeah. 상대 마음을 읽는 것이 즉흥 연주의 시작.

0: playing with Hylium has really opened my ears to new ways of playing. I think because with the Tegum, the buzzing and the such rich texture of the sound, and each note has its own life.
1: Mm-hmm. 저마다의 삶이 모여 음악을 이루고 그 음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계 속의 국악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독일 베를린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유럽 현대음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대음악이 격변하는 현장에 뛰어든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있다. 대금 연주자 유홍은 베를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만을 밟아온 유홍도 힘겹게 자리 잡았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민족음악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곡가 정일련의 제안으로 아샤나타 앙상블을 시작했다.
2: 저희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곡이고요. 정일련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네, 꽤 큰 규모의 앙상블 곡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대금, 생황, 고토, 가야금 등 동양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연주팀이다. 2009년에 창단한 이들은 첫 앨범이 2016년 독일 현대음악 음반상을 받는 등 현대음악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앙상블의 중심에는 재독 한국인 작곡가 정일련이 있다. 전통과 현대는 베를린 어디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다.
1: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 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일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렇게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많이 해오던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매번 연습 때마다 긴장하고

0: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고.
1: 안녕하세요.
2: 독일,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 10년 가까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제는 모두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돼 협연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3: 특히 베를린에서는 문화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음악하는 게 좀 다양한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 단체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형식을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음악 언어를 찾는 거죠.
4: Yeah, it's very challenging to play this new music because it's new techniques and some of it is really very very challenging and I have to work hard at home to practice the parts and work hard in the rehearsals. But I find that it really helps my brain cells stay active.
2: 독일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곡은 악기의 전형적인 소리를 활용한 작품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연주자가 맞설 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0: This is a song against darkness. Huh? This poem he is describing what will happen if we do not sing. Something very terrible could hit me, could destroy me. So I sing against these dangerous things.
1: Berlin은 현대 음악의 용광로라 불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역사는 급변했고 베를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을 찾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 비용 등 효율적인 시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2: Berlin had, this is past hand, had enough space for those clubs and other locations that where there that are still until now situated basically where once was the wall. That the city government through a funding system attracted a lot of musicians, and the funding system is not bound to citizenship. So any kind of artist, not only musicians, can get funding in Berlin. The only condition that you have to meet is that you have to work and live in Berlin.
1: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4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그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앙상블 엑스트락테는 동서양의 전통악기 즉흥 연주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3: 어떤 곡인지는 조금 있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물어봤는데.
1: 즉흥 연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4: The piece, the whole concert.

0: 앙상블 엑스트락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산딥 바그와티는 전통음악이 새롭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으로 탈바꿈하며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번 즉흥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데 한국의 전통악기가 이 팀의 주요 요소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Integrating Korean instruments for me was very natural because this is a sounds that I really like and really find very special and interesting. And also the, you know, this intensity in the music and this notion of being very intense and very precise, especially in the rhythm, which is very, you know, there's lots of emptiness, but then there's suddenly there's something. And I like that very much.
0: 베를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 많다.

0: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험음악의 본고장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앙상블 엑스트락트는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전위적인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음악에 반영한다.
1: 그래서
0: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운 만남을 향해 간다.

0: 세바스찬, 클라렌과 유홍은 대금을 통해 만났다.
1: Please come in.
2: Dress.
3: I'm not.
0: 2년 전 한국문화원 대금 장인전에서 세바스찬을 알게 됐다.
2: Yeah, let's start.
0: From the first, 오선지가 아닌 국악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바스찬은 2년째 유홍에게 대금 레슨을 받고 있다.
2: If you make this small ornamentation, it should be more like a
3: I must say I was very very lucky to meet Hong because he's such a dedicated person and a great teacher actually a very can you say severe teacher.
0: 세바스찬은 유럽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밀한 소리를 대금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매료된 그는 현미경 위에 음악을 얹어 확인하듯 세세하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대금을 위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2: (목소리) 2014년도 우리가 만나고선 대금 레슨을 받으면서도

대금곡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바스찬 클라인이 이제 저한테 그렇다고 당장 쓴 게 아니라 저한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악기를 불게 됐을 때, 그래서 2016년에 결국은 곡이 나와서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어머니.
1: 아시안 아트 앙상블 공연을 하는 날. 공연장 라디엘 시스템 5는 건물도 무대도 활짝 열린 예술 공간. 이 현대음악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혁신, 새로운 형식과 장르 간의 만남을 아시안 아트 앙상블이 선보일 것이다.
2: 국악 관현악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여기서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떤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넓히려면 어디예요? 전 세계죠.
1: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관객들에게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어떤 소리로 들릴까?

0: impressions are fresh now.
1: Very tensed.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2: Berlin에서 우리 국악은 지금 울림으로 팽창하고 있다.

해가 지는 프랑스 서쪽 해변. 저녁을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동양인 이정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검은고는 연주를 들려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검은고와 콘트라베이스. 이 연주팀의 이름은 만남. 두 나라 다른 악기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각자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0: 알겠습니다.
1: An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present, to introduce them, Jungju. And they really enjoyed.
0: 네.
1: Yeah.
2: 타임지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2013년 유럽연합 녹색 수도로 지정된 낭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낭트에 사는 지 10년, 무엇이 이정주를 이곳에 정착하게 했을까?
3: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낭트는 그냥 방문차 왔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어? 재밌네. 이런 다른 도시랑 좀 다르구나, 벌써.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 뭐 먹을 거니?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게 또 따뜻한 거예요.
2: 이정주가 들어서자 카페 안에 활기가 넘친다. 빡빡한 일정 중에 반갑게 만나는 이들과는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됐다.
0: 제 오빠야?
4: 알고 보니 자가 무 손에 벗고 냈다. 이제 나가자. 손에 벗고 냈다.
5: 르 캐트르 데 쌍무 리본 파티야. 바스크 주베 주에 오비 부산아제.
6: Parce que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une femme joue d'un instrument aussi difficile, aussi compliqué. L'histoire de cet outil de djenju et de vouloir faire connaître la musique coréenne à ce public nantais.
7: J'aime beaucoup Junju parce qu'elle nous a fait partager sa musique et je l'aime beaucoup pour sa maîtrise de l'instrument et son petit grain de folie.
2: 최연소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이수자였던 이정주는 1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전남 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했고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위해 전자 검은고를 개발했으며 한예종을 거쳐 2009년 낭트로 이주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정주의 연주를 본 사람들은 연주 공간을 내어주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했다. 라머신 드릴의 피에르 오르피스 대표도 그랬다. 작가 쥘 베르네 고향 낭트답게 공상과학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 이곳은 2007년 파리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 이 머신들 이쪽이 그 배드를 고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 자체를 허물지 않고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활용된 이 장소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지구로 지금 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검은고를 연주를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저도 이 검은고 옛 검은고의 소리를 가지고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이 검은고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2: 이정주는 검은고로 다양한 퓨전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봄 축제 공연을 본 피에르 대표는 프랑스 카우보이라 불리던 페데리코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8: 그래서 pour moi ça a été une découverte complète et c'est peut-être pour ça que j'ai été capable de proposer à un artiste français et à une artiste coréenne avec des instruments différents de jouer ensemble. C'est parce que pour moi c'était une découverte, c'est nouveau et tout est possible. Voilà, quand on découvre quelque chose.
2: 40살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오로지 연주만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0: 예술가의 삶을 지원해주는 유럽 시스템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덕분이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낭트는 이정주에게 특별한 도시가 됐다.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2: 노르간만 먹으면 맛이 안 나.
0: 한의학을 공부하는 미라보데즈는 2002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정주를 만났다. 그 후 이정주가 낭트로 오면서 둘은 의기투합해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3: 동네 사람들이랑 한국 문화를 먼저 알리려고 싶어서 하우스 파티를 조금 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서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0: 한국의 봄 축제는 프랑스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인데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교류이기에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의 봄은 이정주에게는 고국을 알리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입양된 미라보데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봄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미라보데즈 같은 한국 입양인이 또 있는데 그 역시 친어머니를 찾는 마음, 한국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 이정주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연극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희로애락을 그리고 있다. 앉아서 하는 연주와 달리 움직이며 하는 연극은 활기차고 즐겁다. 게다가 어학 공부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4: Oui, il fait chaud.
5: Ah non, je le dis plus ça.
4: D'accord. L'autre jour, il fait chaud. Alors, on laisse la porte ouverte. Les gens ne sont pas obligés de toquer à la porte avant d'entrer. Voilà, elle a quelque chose en elle. C'est-à-dire que j'en joue, elle donne tout. Elle donne l'émotion. C'est un tout, j'en joue. Et quand on lui fait dire des choses, des témoignages sur la parentalité et sur les différences de culture, comment, avec sa propre culture, comment elle dit les choses, c'est très émouvant.
0: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사람의 하모니는 우정을 타고 국경을 넘어 낭트의 밤을 울리고

0: 파티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에너지 넘치는 정주 곁에는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미라가 있다.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뒷받침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재밌게 아페리티브 만들어요.
0: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친구. 문화와 관습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0: Moi, ce qui m'a impressionné, c'est Dindou, c'est son instrument de musique qu'on n'a jamais, j'avais jamais vu. Et les sons et l'ambiance qu'elle en sort, ça, ça m'a impressionné. Et autrement, c'est une bombe vivante, et moi aussi.
1: 이정준은 1년치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거문고 연주자 겸 공연 기획자인 그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결성하기도 한다.
2: 오늘 공연은 그 문고고 그룹이거든요. 블루스 락 그룹이에요. 페데리코 펠리그리니시라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신 분하고 거문고 저하고 듀오예요.
1: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90년대 프랑스 인디 음악의 주축이 됐던 그룹 더 리틀 레비츠의 보컬 겸 작곡 담당이었다. 2006년부터 프렌치 카우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정주와 문고고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검은고를 거꾸로 한 재미있는 이름이다. 생 나자르 VIP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스 락이나 메탈 가수들이 공연하는 곳. 연주자의 행복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 낭트의 이정주가 우리 국악의 흥을 울리고 알릴 것이다. 블루스 락과 검은고의 만남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관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연주자에게는 신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인 팬들에게는 정주의 음악이 고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얼굴을 다듬고 마음을 다진다.
3: 떨리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까?
1: 오케이. 이제 즐기러 들어가 볼까? 카우보이와 전자 검은고의 만남은 우아하면서도 달콤하게 국악이면서도 펑크같이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통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됐다.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은 현대를 가로질러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거침없는 울림에 유럽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그들은 떠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루어냈다. 이제 유럽에는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
4: 음악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힘을 더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 내 악기를 특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환영하죠.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들을 위촉하고.
6: 비우고 떠나라. 한국을 떠나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악기의 소중함, 그 소리 독특함, 훌륭함,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늘려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다섯.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0: 5.
1: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줘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 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깨, 가슴 펴주면서 시선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늑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난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깜짝이면 동에 대한 강철입니다. 징글맹이든가 밥그릇맹이든가 맹글 목적물이 있으면은 쇠를 합금해서 녹여서 통영 될 때까지 불에 닳아서 식기 전에 망치로 눌러가지고 서리 즉 강하고 또 색이 잘 변하지 않고.

0: 기술자가 그 당시 월급 계산을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벌더라고요. 그 당시는 북한에서는 하루 일당에 쌀 두 개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이 기술을 배워갔다. 그래가지고 그 해문 하드록스에 해보니까 상당히 귀한 기술이다. 그걸 느껴가지고
1: 근데 이거 그 볼트가 300개 정도 들어왔고 300개 중에
0: 원래 양면이 다 눈이 좋았는데 1983년도 5월달에 이제 그 일하다가요 그 쇠 파편이 뛰어가가지고 시신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깝지만 이제 제거 수술했어요.
2: 완전히 손 누실 줄 알았거든요. 일을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걸 딛고서 일어나셔서 지금 뭐 운전도 하실 줄 알고 전혀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이 그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뭐.
3: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엄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일 하나에 정말 몰두하시는 분. 그냥 거기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4: 너무 달면 다 토인다. 아, 때려 가운데.

0: 방짝이도 옛날은 나 일별증에 이게 매질하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연료에는 공정 이런 것을 이제 기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쓰는 기계를 갖다 우리 용도에 맞게 전기의 힘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산업한 거는 제가 아마 공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불어. 아, 불어.
2: 소리를 계속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망치질을 해가면서 이제 그 떨림을 조정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고유 징 소리를 찾아나가서 이게 나에 맞는 징입니다. 이제 그 찾아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방자 유기 중에서 그 옛 전통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그 제조 방법으로 따지면 징잉하고 꽹과리가 옛날 방식에 제일 근접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계약했어요. 계약 건물 계약했어요. 대매 계약해서 동부. 아틀란타.
1: 그건 이제 벌레 기대 이게 이제
0: 없어져야 되는데 난
1: 체계도 있잖아.
0: 아니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분살이 생겼네.
1: 이 웬만한 사람은 이거 나가게 되면 박자는 창피해서 이거 계속 이걸 닦고 있다고 난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창피할 것도 없어.
0: 아니 근데 군살이 여기 없어져야 될 텐데.
1: 나는 한 평생 방자육과 같이 지내왔지만은 방자육의 작품 맹기는 게 그게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게 뭘 뜯어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방자를 내일 죽는 하도 오늘도 난 맹 그거지 가장 취미예요.

옛날에 지들 또래만 해도 여자라고 하면 집에서 모시를 해먹고 살았어요. 이제 시골에서 뭐 배우도 못 오고 그래서 살기도 또 어렵게 살고 그래서 이러기도 여기도 입념이 굳은 살이 백이에요. 그 전에는 피가 나고 막 버겁 그런데 딱쟁이 주고 밥도 못 먹고 막

0: 제가 언제부터 몇 살 먹어서부터 모시를 한 줄은 몰라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6살 때까지 젖을 먹고 6살 때부터 너는 모시를 입에다 물었다고.
1: 오늘날도 가심심한데 페트 허리나 도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간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0: 벗겨서 이렇게 물에다 담궈가지고 그게 모시를 째고 삶고 해서 모시 피를 만드는 거예요. 모시 제일 중요한 게 모시 피를. 네.
1: 이 모시는 식물 껍데기라 건져오면 못해요. 그래서 항시 물이 있어야 하고 틈이 있어야 미끄럽게 모시가 잘 돼요. 누가 무엇을 자르면 이걸 났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 째서 이루 입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런 게 이걸 났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속담이. 손도 그렇고 무릎이 닿게 이렇게 비빌 때 무릎이 다 달아요. 막 빨간하게. 그래갖고 이제 많이 하면 이제 그게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2: 쌀기는 기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이 날고 할 때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이
3: 방아가 이렇게 떡떡하네. 이거 못이 안 길었나요?
0: 어려서부터 모시를 짜셨대요. 진짜 이 모시는 너희 볼 때는 쉰 것 같아도 내가 해보면 너무 어렵다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혼해서 예, 여기 와서 한산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분종욱 선생님한테. 나에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모시를 평생을 살아서 이 모시는 항상 사랑스럽고 소중한 선물.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무용하면 사람들이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둘, 셋, 엔, 네, 엣!
2: 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볼게요. 2번, 3번, 언, 4번
1: 2번, 3번, 언, 4번
3: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응.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1: 선수 오른손 하나, 아, 둘, 셋, 에 올라세요.
0: 한국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3: 올리고 감고
0: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4: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0: 전통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생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생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정다웠던 시냇 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그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